네, God bless you의 그래도 괜찮아 첫 찬양 띄워드리면서 8월 4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이쪽으로 모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98.1MHz 센수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는 여기는 모여라 뿜동선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덕씨, 배움에 충실하지 않으면 삶은 육체적 노동입니다. 좋은 말 해줬네. 뭐라고요? 배움을 하지 않으면 삶은 육체적 노동일 뿐이다. 좋은 표현이다. 그러니 우리는 배워야 비로소 또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뭐라도 그게 뭐 대단한 배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은 것처럼 요리 하나, 뭐 찬양 하나, 성경 한 구절, 관심 있던 분야의 기사 한 줄, 뭐 이런 식으로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삶에 굉장한 또 활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10대, 20대라도 배우지 아니하면 하루 더 늙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명심해라. 우리 지금 방학 맞아가지고 우리 또 이렇게 뿜뿜 라디오에 귀 기울이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갑자기 확 충격적인 말 들어가지고 지금 많이 놀랐을 텐데 명심해라. 하루라도 배우지 아니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뿜뿜 라디오가 당신의 배움을 위해서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한 구절을 전송을 해드립니다. 그거 한 구절 이제 묵상하면 오늘 또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나 늦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예, 뿜뿜 두 글자 빨리빨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 협박 아니에요? 예. 무슨 말씀을? 예. 겁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한 거 아니고. 자,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오늘도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LIVE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실시간을 공유하며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격한 청취, 격한 참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휴가 중이신 분들 대단히 축하드린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휴가 중에도 뿜뿜라디오

정성스럽게 불러드리는 라디오 뿜뿜 라디오. 이병호, 승기승기 승승기, 우혜영, 하창수, 이성호의 체크 잇 아웃 최지혜 6489 최기원.

주를 악무하는 자 찬양에 이어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토부 열심히 준비하네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Let's go. 거품 라디오 출석 체크 중입니다.

텃밭에 물 주면서 어플로 듣고 있다는 김병현 씨. 고맙습니다. DJ에게도 문자로 물 좀 주세요.

토브 워십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저녁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함께 생방송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시간 9시 16분이다. 네, 말씀 전해드리면서 매력적인 음색의 디자이거니와 여러분들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공기반 소리반으로 하라고.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자, 다시 한번 가다듬고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가는 길에 온 가족이 뿜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병화 씨 함께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대단히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휴가 가는 길에는 역시 뿜뿜 라디오죠. 아, 이게 휴가를 좀 즐길 줄 아시는 분들이야. 이분들이 아주 느낌을 아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 우리 김병화가스의 가족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어디 가세요? 예. 어디 가세요? 나도 좀 데리고 가세요. 예, 나도 좀 데리고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저에도 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도 데리고 가. 예. 자, 더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있나요? 예, 5155님. 곽은성이네. 구룡포 해수욕장에 이틀 전에 잘 놀고 바닷가에 고이 두고 온 새 튜브 찾으러 또 놀러 갑니다. 오늘도 주사랑 이렇게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고요. 아, 은성이 우리 곽은성이네가 지금 그 구룡포를 또 가네. 일부러 놔두고 온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까지도 드는데 어찌됐든 뭐 좋은 겁니다. 잘 다녀오시고 혹시나 구룡포에 나이튜브, 마이튜브가 없더라도 너무 개의치 마시고 심려치 마시고 신나게 놀아 제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근 성인에도 소리 질러! 아야, 발성이 좋네. 예. 네 분으로 알고 있는데, 발성이 좋네요. 네 분이 그 내지를 어떤 그 성량은 아니었는데, 예, 잘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 우리 나자은 씨. 아, 나자은 씨가 요즘에 또 활동이 활발하거든요. 예, 또 여름 성경학교 시즌을 맞아가지고, 아, 우리 또 그 총회 교육원. 교육원 쪽에서 일하시는 거 맞죠? 소속이 맞나요? 네. 어쨌든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나자은 씨. 지난주 통영 시민교회 여름 성경학교 찬양 인도하러 갔었습니다. 김 반장님 실물 영접했어요. 야. 아, 우리 반장님 우리 반장님 우리 통영 특급 반장 김 반장 우리 통영 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 야, 또 한번 뵙고 왔네요. 나도 못 뵀는데. 예, 난. 이 여름에 나도 못 뵀는데 우리 김반장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던가요? 예, 김반장 안부 굉장히 궁금하네요. 우리 김반장님 방송 듣고 계시다면 연락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계시니까. 아, 또 그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우리 아,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아, 우리 성경수사반장 매주 금요일 코너죠. 성경수사반장에서 우리 너튜브 그 콘텐츠를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을 했어요.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인가 3회인가 나가고 업로드 시작하자마자 김 반장님께서 이제 안식월을 떠나시는 바람에 안식월을 떠나시고 또 안식월이 끝나자마자 우리 그 서머 스페셜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공교롭고 정말로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께는 너무나도 좀 송구스럽게 한 2회인가 3회 만에 지금 예 지금 방송이 지금 중단이 되고 업로드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기 큰 기대까지는 아니고 작은 기대를 안고 예 또 함께 해 주셨는데 지금 아직 업로드가 안 되고 있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곧 이제 서머 스페셜이 끝이 나고 나면 김 반장님이 복귀를 하시고 나면 다시 이제 너튜브도 시작이 된다는 거 우리 수사 야근일지죠. 야근일지 이름도 가물가물 그러면 안 되지. 피디가 그러면 안 되지. 예. 우리 야근일지도 예 다시 이제 재개가 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025님 8월부터 운동하려고 했는데 아직 한 번도 못했어요. 저를 채찍질 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도 그럴만하죠. 왜냐면 그 8월 1일은 토요일이었어요. 8월 2일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지. 예. 토요일 주일은 또 우리가 시작하기에는 좀 그래. 그래서 이제 어제가 이제 첫 하루였거든요. 예, 그래서 8월 3일 어제 이제 월요일 하루 안 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나 스스로를 굉장히 그 다그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부터. 오늘 화요일밖에 안 됐으니까 8월의 두 번째 날밖에 안 됐으니까 오늘부터 가면 되는 겁니다. 예, 오늘도 안 가면 내일 제가 채찍질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내일 채찍질 심하게 할 거니까 오늘은 꼭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뭐 너무 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신발 신고 나가보세요. 네. 그것만 하는 거야 오늘은. 그럼 굉장히 스스로가 뿌듯할 겁니다. 내가 나갔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자, 뿜뿜 두 글자 남기시고 오늘 출석 체크 안 하신 분들 지금 많이 계세요. 휴가 기간에 지금 뿜뿜 듣고 있는데도 안 보내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네, 다 보인다. 그거 알죠?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교탁에서 다 보인다고. 진짜요? 다 보여요. 대생한테도 다 보여요. 자, 2561님 지금 누워 계시잖아요. 빨리 문자 보내세요. 뿜뿜 듣고 있죠. 세상에. 세상에 헛된 뭐. 영원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마커스 월십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아침 품품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무더위에 지치지 아니하는 우리 품품 라디오 가족분들을 응원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서머 스페셜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한 분 또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가 소통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소통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병진 씨 입장 맞춰주셨고요.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나요? 1282님 저를 깨우치는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시작하시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김병현 씨, 텃밭에 물 주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있어요. 오늘도 뿜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야, 텃밭에 is 물. 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아까 소개를 해드렸나요? 아, 해드린 것 같다. 그러면서 DJ한테도 물 좀 주세요. 문자로 물 좀 주세요라고 사랑의 물 좀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자, 유라 아버님 입장 맞춰주셨습니다. 저희는 휴가 끝나서 열일하고 있어요. 다시 놀러 가고 싶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휴가를 끝내고 복귀하는 첫날 그때가 제일 놀러 가고 싶지. 예. 원래 그런 겁니다. 예. 또 금방 적응을 하실 거고요. 예, 다음 휴가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3913님 오늘 휴...

0: 뭔가 마지막 날에 출석 체크합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아, 또 휴가가 이렇게 또 빨리 끝나는 분들이 있네. 예. 어제 시작하신 분 아닌가요? 아닌가요? 예, 1박 2일 휴가는 조금 아쉽네. 예, 조금 아쉽네. 기본이 이제 3박 4일. 예, 기본 요금이 아마 3박 4일. 조금 타이트하게 하면 2박 3일 정도로. 예, 이렇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내가 좀 여유가 있다. 4박 5일. 예, 좋지. 예. 그리고 막 9박 10일로 가시는 분들 계신데, 정말 부럽다. 예, 이런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뭐 신혼여행 정도는 돼야 이제 그 정도로 갈 수 있는 건데, 예, 정말 부럽네요. 더불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뿜뿜 라디오 새벽에 샤워하고 교회 갔다가 주님께 예배 드리고, 뿜뿜 라디오 시청 중입니다. 라고, 어디서 저를 보고 있나요? 나 보여요? 예, 마음의 눈으로 우리 함께하고 있는 류서진 씨. 대단히 감사하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예,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좀 누워 계신 분들, 예. 뿜뿜 두 글자 분명히 남길 수 있는데 안 남기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아시겠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 남기시고, 오늘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지혜씨. 이번 여름 저의 휴가는 집에서, 그런데 집에서 할 일이 더 많네요. 하지만 뿜뿜 라디오 들으면서 힘이 솟아나는 윗지방 사람입니다. 우후후! 이렇게 남겨주신 잭기라우 최지혜씨. 아, 요 분 한번 전화로 저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어디 가요? 같이 가요. 휴가 좀 같이 가요라는 급하게 코너를 만든 거거든요, DJ가. 그래서 휴가 중이신 분들 한 분 한 분 전화 방문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연결자 잭기라우 최지혜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여름 휴가를 보내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녀의 휴가 계획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가 오겠습니다. 휴가 중이신 분들 부러우니까 전화 한번 해야지.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나요, 나.
1: 안녕하세요.
0: 당신의 DJ. DJ 거리 이건 수요. 오!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아, 깜짝이야. 아, 발성을 배운 분이네, 이분이. 자, 다시 한번 본인의 육성으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방송 중이거든요.
1: 아, 네. 네.
0: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아, 예. 저는 경기도 야홍시에 사는, 네, 세계라우 최지혜입니다.
0: 아, 야, 변함이 없네요. 예, 본인은 어떤 레파토리인가봐요. 예. 아, 네. This is 경기도 야홍시, 고양시에요. 예, 고양시에 네. 사시는. 예, 세계라우 최지혜씨, 반갑습니다.
1: 네.
0: 아유, 급하게 만든 코너의 첫 출연자가 되셨어요. 예, 서머 스페셜, 우리 본격적인 휴가 기간을 맞춰서, 어디 가요? 같이 가요? 나도 데리고 가요? 라는 코너인데, 예, 휴가. 왜 웃으시죠? 예, 코너 이름을 듣고 이렇게 빵 터지셨죠? 예. 아, 웃음이 많으신 분이신가 봐요.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류의 분이시네요. 예, 재지혜 씨. 반갑습니다. 아, 그래서 휴가 중이신 분들을 DJ가 너무 부러운 나머지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세한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코너를, 예, 오늘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셨는데, 휴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셨나요?
1: 어제부터 휴가였어요.
0: 좋다. 아, 어제부터 따끈따끈하네. 언제까지 휴가인데요?
1: 내일까지.
0: 빨리 끝나요. 조금 빨리 끝나네. 왜 이렇게 조금 황급하게 끝나요?
1: 그러게요.
0: 아, 예, 지금 본인도 약간 의아하다는 듯이, 예, 내 휴가가 왜 이렇게 짧지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어떤 일에 지금 종사를 하고 계신가요?
1: 아, 예,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 하고 있습니다.
0: 아,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휴가가 짧나요?
1: 네.
0: 그래요.
1: 아무래도, 예.
0: 지금 너무 침울하니까요. 지금 목소리가 지금 너무 슬프거든요. 예. 예, 휴가 중이신 분이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휴가 못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예, 조금 에너지 챙겨주시기 바랬고. 아, 어린이집 보육교사 정말 힘들죠.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0: 건가요?
1: 아이들 보면서 힐링도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챙기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0: 예. 네. 이 생명을 이게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요, 그죠?
1: 네.
0: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아니, 그 휴가가 좀 자주 나오나요? 어떤가요? 자주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 보니까.
1: 휴가는 정말 없고.
0: 예.
1: 진짜 어떻게 병원에 가야 될 때나 이제 뭐 반차나 이제 월차 이렇게 한 번씩.
0: 아, 아파야,
1: 웬만하면은.
0: 아파야 휴가가 나오는구나.
1: 네.
0: 나의 건강을 담보로 이제 휴가를, 세상에. 예. 그래요. 좋습니다. 예. 많은 분들 지금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금 최지혜 씨는 굉장히 행복한 상태예요.
1: 네.
0: 예,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 상태고. 예, 지금 어린이집 그 본인 일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보람찬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DJ 자기가 휴가 못 가니까 꼬장 부리는 방송이라고 지금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예, 진심으로 부러워서 하는 방송입니다. 자, 우리 지혜 씨.
1: 네.
0: 어제는 뭐 하셨어요? 첫날이었는데, 휴가 첫날이었는데.
1: 어머님이 마트 가자고 해서 마트 이렇게 운전해서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아이들하고 좀 놀아주고,
0: 예.
1: 밥을 할 때는 이제 냉장고 좀 이렇게 털고.
0: 아, 그래요. 예, 마트 다녀와서 육아를 하셨고, 예. 네. 그리고 오늘은 뭐 하셨어요? 지금까지.
1: 좀 누워 있었는데.
0: 누워 있었고,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언제까지 누워 계실 예정이신가요?
1: 소문 다 들을 때까지.
0: 그럼 11시까지는 일단 누워 있겠다라는 포부. 네. 말씀해 주셨고, 자, 그리고 뿜뿜 라디오가 끝나고 나서는 뭐 하실 예정이신가요? 오늘 계획 있으신가요?
1: 이불 빨래를 좀.
0: 이불 빨래를, 예, 좋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알차네요. 휴가. 네. 자체가, 휴가 자체가 굉장히, 예, 알이 많이 차있다. 예. 우리 지혜씨 팔뚝에도 알이 많이 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예.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동시에 드려봅니다.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1: 지금 굉장히 지금 생각 중인데.
0: 예.
1: 어디 시원한데 이제 뭐, 이렇게 가까운 뭐 쇼핑몰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그냥 식사라도 한번 이렇게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0: 그래요. 좋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휴가지. 그죠?
1: 네.
0: 아닌가 본데. 예. 자, 지혜 씨 행복한 휴가 보내고 계시죠?
1: 행복합니다.
0: 아니, 근데 평소에 우리 뿜뿜 라디오를 못 들으시잖아요. 우리 어린이집 보육교사 하시면.
1: 잘, 예, 못 들어요.
0: 그러니까, 우리 뿜뿜 라디오를 얼마나 사랑하셨던 분인데, 이거 못 듣다가 휴가니까 딱 듣잖아, 이게.
1: 너무 좋아요.
0: 그거 좀 좋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좀 기쁨. 왜 자꾸 눈에 물이 나오냐. 자, 해가 너무 감사드리고. 예.
1: 네.
0: 우리 최지혜 씨.
1: 네.
0: 남은 휴가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1: 네.
0: 제가 좀 생각했던 그 그림과는 조금 사뭇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 어디 가요? 같이 가요? DJ도 데리고 가요. 예. 첫 출연자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
0: 예, 11시까지 잘 누워 계시고. 이불 빨래할 때 손목 조심하고요. 알았지? 예. 웬만하면 네. 저기 세탁기랑 잘 많이 식혀야 알았죠?
1: 예. 네.
0: 식히시기 바라겠고. 자, 마지막으로, 듣고 싶으신 찬양 있으십니까? 신청 찬양 있으세요? 그럼 실로암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로암 띄워드리도록.
1: 감사합니다. 예,
0: 실로암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방송 중인데 너무 침묵 시간이 길었네요.

0: 예. 아, 실루암 뛰어 드리블. 아직 저기 누워 계셔서 그래요. 예, 아직 누워 계셔서 아직 그 사고 회로가 본격적으로 지금 동작을 하기 이전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다들 네. 이해하실 거예요. 예, 지혜 씨. 네.
1: 네.
0: 자, 마지막,
1: 감사합니다.
0: 자, 마지막으로 지혜 씨.

0: 성공하고. 아, 잘했네. 아, 잘했어요. 아, 너무, 너무 잘했는데? 휴가철은 가족과 함께. 아, 너무 멋집니다. 지금 가족들 다 계신가요?
1: 아, 네네.
0: 아, 가족들 다 계시고. 예, 좋습니다. 네. 어, 근데 가족들 다 계신데 그냥 각자 누워 계시는군요, 방에.
1: 네.
0: 좋습니다. 아, 너무나도 보기 좋은, 예, 우리 최지혜 씨의 2026년 휴가, 여름 휴가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자, 네. 행복한 또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행복하세요.
1: 네, 행복하세요.
0: 네, 고맙습니다.

어디 가요? 같이 가요? 디제이도 데리고 가요. 아, 당신의 휴가 계획 어떤 휴가를 보내고 계신지 DJ가 불쑥 전화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되신 경기도 야옹시 우리 최지혜 씨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누워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휴가 이행시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휴가 이행시 툭툭 던지시기 바라겠어요. 자, 2부에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0: 잠시 후 10시 2부로 돌아옵니다. I will be back.
1: FEBC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밀양 서부교회 김기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질문 하나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개가 주인인 여러분을 몰라보고 주인만 보면 으르렁거리며 달려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게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소도 주인을 아는데 나귀도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왜 나를 모르느냐? 내가 너를 만들고 먹이고 키웠는데 왜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옛 속담에 강아지도 닷새면 주인을 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조그만 강아지라도 며칠 밥 주고 예뻐해주면 퇴근하고 돌아올 때 꼬리가 빠져라 흔들며 반겨줍니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마라. 여기서 머리 검은 짐승은 어떤 짐승을 일컫는 말일까요? 흑염소일까요? 흑돼지일까요? 아닙니다. 부끄럽게도 바로 우리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미련하기로 소문이 난 나귀도 아, 내 여물통을 채워주는 분이 내 주인이구나 하고 은혜를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은 주인도 몰라보고 은혜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이, 사람에게 무슨 주인이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인 없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주인이 없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저절로 존재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절로 존재하는 게 있나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가지고 계신 핸드폰, 심지어 지금 드시는 커피 한 잔도 저절로 생겨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그것을 만들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남이 만들었더라도 자기가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면 주인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우리 몸을 직접 만들었습니까? 내 심장을 뛰게 하고 허파로 숨을 쉬게 하는 구조를 우리가 직접 설계했나요? 아니죠. 그럼 우리가 우리 생명의 값을 어디에 지불하고 사왔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내 몸과 생명에 대해 단 1원도 낸 적이 없고 만든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진짜 주인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지금도 완벽하게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맑은 공기

공기, 따스한 햇볕, 시원한 물, 그리고 땅에서 나는 온갖 곡식과 채소들. 여러분, 이것들 중에 우리가 만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값을 치른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나는 마트에 가서 돈 주고 쌀사 먹고 내 돈으로 땅도 샀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마트에 낸 돈은 농부와 유통업자의 수고에 대한 수고비를 준 것이지, 그 쌀과 채소 자체를 처음 만드신 원주인에게 낸 값이 아닙니다. 값을 주고 땅을 샀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을 처음 만드신 분에게는 어느 누구도 값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라는 존재도 내 것이고, 땅도 양식도 다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주인도 몰라보고 은혜도 모른다는 하나님의 단식은 지극히 합당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배신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노력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말을 믿고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을 비롯해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고, 사탄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준 바가 없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배신이고 배반입니다. 그 뒤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그리고는 뻔뻔스럽게도 자신을 포함해 모든 것들의 주인이 자신들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준 은덕을 잊고 그 은혜를 배신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한 죄를 짓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10년, 20년이 지나도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을 향해서 으르렁거리며 주인을 물려고 사납게 달려드는 개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주인을 몰라보며 감사하지도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를 비추시며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배은망덕한 죄인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감사함 없이 당연하게만 여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이 돌아갈 기회입니다. 오늘이 은혜의 날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더 늦기 전에
오늘 이 하나님

0: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야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제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밀양 서부교회 김기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55-355-0690 밀양 서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입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복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에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극동방송에다가 이 전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전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회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회 VIP는 나였지. 그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야. Everyday is miracle. Everyday is miracle. 날마다 Everyday is miracle.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한 땅을 덮고 있는 우상 숭배와 독재의 어둠이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백성을 압제하며 공포로 군림하는 악한 정권은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떨게 하소서. 이런 일곱 곳의 탈국민 교회가 한국 교회와 연대하여 선교의 불씨가 되게 하소서.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세우게 하시고 장차 북한 교회를 재건할 거룩한 모판이 되게 하소서. 극심한 굶주림과 강제노동, 모진 고문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북한 교화소의 수감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주께서 친히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 땅의 자유의 빛을 비추사 참된 인권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남북한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과 복음이 흘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전도하게 하소서. 대북 정책이 굳건한 안보 속에서 한민족을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굶주림과 억압을 피해 자유를 찾아 나선 탈북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적결 처형과 강제 북송이라는 초강경 지침으로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악행이 종식되게 하시고 사선에 선 탈북민들을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국립합창단의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양 함께 만나보면서 8월 4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릴게요. On air, on air. 여러분들과 실시간을 공유하며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빨간불을 켜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갑니다. 10시 6분이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자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 격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죠. FM98.1MHz 전주 FM92.5MHz 어플리케이션으로 함께 청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취에 이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여러분들의 방송 참여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녕 두 글자만 남기셔도 DJ가 아주 반갑게 맞아드립니다. 예, 뭘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문자 못 보내고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 한번 보내보세요. 예, DJ가 어떻게 봤는지 보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는 뿜뿜 라디오 2부도 재미지게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지태띠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2부도 입장 맞춰주셨고요. 장병영씨 바이라고 예 아, 끝인사 남겨줬네요. 고맙습니다. 예, 2부 시작하자마자 예, 끝인사 남겨주신 아, 뭐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각자 각자의 스케줄이 있는 거니까 SSHDUL 예, 스케줄 장병영씨 예, 항상 밝은 DJ님 있어서 힘납니다 라고 하시면서 바이라고 외쳐주셨기 때문에 DJ가 조금 마음 가볍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사연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병욱 씨, 예, 국립이는 1년에 한 250번 정도 나올 거면 전속 줘야 된다고, 예, 뿜뿜 전속 찬양팀이다. 예, 이런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분들은 몰라요. 나만 전속으로, 나만 전속으로 일단은 삼아드리면 되는 거죠. 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국립합창단 다음에 꼭 한번 모시고 싶네요. 정말 내적 친밀감이 정말 많거든요. 가깝거든요. 진짜로 한번 꼭 출연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병권 씨 안녕하세요. 운전 중이라 라고 남겨주시면서 예 뿡, 풍뿡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7822님 그리고 정보경 씨도 함께하고 있는 뿜뿜 라디오 10시 8분 우리가 함께 흘러갑니다. 자 찬양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2부 문자도 기다려보도록 할 텐데 뭐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행시 보내주세요. 예. 뭘 보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이행시지. 그래서 1부 말미에 이행시 제시어 드렸거든요. 오늘 휴가로 이행시 달려가고 있습니다. 휴가 이행시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정해서 선물까지 챙겨드립니다. 자, 히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우리 차 노을군의 음성으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네, His Plan은 어느 꽃이야? 우리 차노리의 예, 음성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우리 노을 군이 이 찬양을 이제 녹음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귀여웠었는데, 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춘기 와가지고. 변성기 온 거 아닌가 몰라. 예, 아이들은 너무 이제 하루 이틀이 다르기 때문에, 예, 우리 노을군의 근황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 6965님, 예,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고요. 2999님, 아, 뿜뿜 두고 있죠. 정소연 씨도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이병욱 씨, 너는 꽃이야, 뱃살이야. 왜 뱃살이, 뱃살이 왜 나와요? 예? 뱃살이 왜 나와? 예. 아, 나는 꽃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라고 남겨주셨는데,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모두 모두 꽃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머금은 그런 꽃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아, 조금 더 산뜻한 목소리를 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약간은 뭔가 가래 끓는 소리로, 예, 죄송합니다. 예, 꽃 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한다. 자, 휴가 2행시 이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분위기 2행시 타임. 우리 1부에서 전화 연결됐었던 누워 계셨던 우리 최지혜 씨. 휴가여서 그래요. 휴가여서 누워 계신 거고 그냥 누워 계신 분 아닙니다. 아, 계속 서 있어 가지고 오늘은 좀 누워 계셨어요. 자, 그래서 최지혜 씨께서 이제 휴가 2행시를 보내 주셨는데, 휴가는 가족들과 함께. 아, 기가 막힌 2행시 보내 주셔 가지고 선물 받아 가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기회를 드렸습니다. 휴가 2행시. 자, 과연 어떤 분들께서 어떤 작품들 보내주셨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영 씨, 휴식 가자. 좋네. 사자성어지. 휴가 가자. 휴식 가자. 예. 좋은 2행시 고맙습니다. 하창수, 휴식은 멈춤이 아니라 가슴을 다시 뛰게 하는 충전입니다.

오, 좋은데? 휴, 휴가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행복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어야. 뭐 돌렸는데 지금? 하창수, AI 돌렸는데 지금? 맞죠? 너무 멋진데? 휴, 휴식도 믿음으로 가는 길마다 은혜가 함께합니다. 오늘 컨디션 좋다. 하창수 컨디션 좋아요. 여러 개 모였어요. 지금 아주 그냥 빙산의 일각을 소개해드린 겁니다. 열대 개를 보냈어요, 지금. 예, 대단합니다. 거의 머신이야, 머신. 예, 이행시 머신. 박충근이 장로님. 예, 휴가 이행시가 아니었네요. 예, 담비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보내주셨습니다. 박충근 장로님, 고맙습니다. 휴가 이행시 좀 부탁드릴게요. 자, 김병현 씨 휴가, 휴. 휴대폰은 잠시 내려놓고 가죠. 뿜뿜 라디오 들으러. 아야, 잘했네. 근데 휴대폰을 조금 들어야 돼요. 왜냐면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본인 지금 보냈잖아요. 예, 근데 휴대폰은 들어야 들고 있어야지. 예, 실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앞뒤가 한 마디여서 실패. 예. 자, 도토분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 5611님 휴, 휴가는 가장 행복하게 보내야 된다. 아우야, 또 좋은 말인데. 아,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도 행복하게 보내야지, 그지? 네, 잘했습니다. 5611님 윤미호 씨, 휴가 가라. 네, 아직도 안 갔나? 네, 좀 가라. 윤미호 씨, 휴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병섭, 휴가 그게 뭐지? 가는 거지? 어? 난 갔다 왔는데. 예. 우리 이병섭 씨께서 DJ를 많이 놀려주셨네. 예, DJ는 아직 안 갔어요. 예, 이병섭, 잘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였습니까? 3569님, 휴가입니다. 그런데 아이도 어린이집 방학이라서 집에 있네요. 가고 싶어요, 회사. 아, 그래요. 아, 화이팅. 네, 힘내시기 바라겠고. 휴가, 그게 휴가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금 아이들 듣고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휴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진정한 휴가. 그죠? 축복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강병덕스의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가족을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아, 나 눈물 나. 이 불볕 더위에도 이 무더위를 뚫고 부지런히 나의 몸을 움직이는 이유, 가족을 위해. 우리 강병덕 씨의 성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나도 감동적인 이행시였습니다. 예, 요거 선물 드립니다. 아, 휴가를 아직도 못 가고 또 이렇게 열심히 또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들, 그 모든 것이 이제 가족을 위한 박수 한번 줘요. 아,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강병덕 잘했습니다. 예,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가 이행시. 아, 정말 멋있는 거 나왔네. 예, 멋있는 거 나왔네. 요거보다 멋있는 게, 예, 없네요. 없어요. 예, 딱 봤는데 없어. 예, 정복영, 휴가 가가지고 뭐 하나요? 하창수, 휴직도 가족들과 함께. 아, 그래, 휴가 말고 휴직도, 예, 가족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또, 예, 엄마 아빠, 휴직도 가족들. 뭐라고 하지 말고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휴가 이행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좋은 작품들 많았어요.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당신의 신청 찬양을 불러드립니다. 뽐뽐 은영의 콜센터. 자,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여름 특집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코너, 여러분의 신청 찬양을 불러드리는 DJ가 직접 불러드리는 코너 은영의 콜센터.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DJ 불러줘요 하는 곡들이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따릉따릉. 예, 따릉따릉 정도는 조금 효과음을 좀 주셔도 되는데, 예, 그것도 육성으로, 예, 처리를 하긴 하네. 자, 은영의 콜센터가 시작이 됩니다. 더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고 있는 그런 코너이죠. DJ가 직접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을 불러드리는 시간, 여러분들 많은 신청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근데 여전히 짓궂은 분들이 계세요. 예. 굉장히 어려운 곡들. 그런 것들은 DJ가 알아서 쏟아냅니다. 예, 알아서 쏟아내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가볍게 소화를 합니다. 가볍게 그냥 맛만 보여드리는. 그렇게 소화를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닝에 좀 이렇게 그 냅다 이래 고음을 이제 하는 그런 찬양은 어려워요. 대곡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예, 정말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한 소절이라도 아는 곡이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DJ가 조금 뭐또 이쪽으로 조금 주크박스긴 한데 그럼에도 좀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곡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번에 다음 차례 때또 그런 곡들은 못 불러드렸던 곡들은 한 소절이라도 불러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심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럴 때는 이제 그 은혜의 콜센터는 예, 에코를 조금 넣어야 돼요. 예, 에코를 조금 넣어서 여러분들과 저를 이제 상호간에 좀 지켜주는 예, 그런 어떤 윤활유라고 할수 있죠. 그죠? 윤활유. 예, 발음이 잘안 되는데. 자, 어떤 신청 찬양이 들어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어릴 때 듣고 불렀던 축복송을 자녀가 대를 이어서 할수 있는 게 정말 복이죠. 아주 먼 옛날이 바로 그런 찬양입니다. 라고. 아, 이것도 아주 좋은 찬양이.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에. 높다. 예, 키를 높게 잡았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어떤 곡들이 있나요? 듣고 싶은 찬양이 난 혼자가 아니야? 이런 찬양이 있나요? 소향님. 소향님의 찬양을 예, 저한테 신청하시면 이게 조금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요런 거를 좀 이렇게 삼가라는 말씀. 소향과는 안 되지, 제가. 예. 아,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게 에는 이곳은 그거 있잖아요 그거 예 그거 있고 그리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참된 물가 나를 느린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그 찬양. 예. 꽃들도 나오네, 꽃들도. 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가사 좀 띄워놓고 할게요. 네. 꽃들도,

꽃들도 찬양이었고. 자, 우리 도하가 신청한 찬양이 있어요. 예, 함께 세워가요. 아, 요거 또 요즘에 우리 친구들이 이 찬양을 많이 신청합니다. 예, 가사가 따로 있나요? 가사가 따로 있나? 네. 예수님 위에 든든한 기초 우리 함께 모여 교회 세워가요 서로 다른 모습 한 마음 되어 하나 되는 우리 모습 보여줘요 Let's build on 올바로 Let's build together 하나로 너무 높네 너무 높게 잡았어 이 찬양이 아 이거 대표적으로 굉장히 높은 찬양이에요 예 함께 세워가요 바로 우리가 교회 되네 주님 여기 계시니 With the church built on his love 아야 되게 높은 찬양이에요 이 찬양하다가 우리 선생님들 많이 좀 지금 비틀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예, 비틀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고 조금 요 총회 교육원 쪽에서는 조금 방송 들으시면 내년에 조금 낮은 음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들도 못 불러. 애들도 못 불러요. 예. 챙겨주시기 바라겠고. 아,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까? 아, 이병섭 씨께서, 예,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아, 그거 진짜, 예, 이 제목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가사를 띄워놓고 할게요. 이게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들려드리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 에코 좋네. 에코 좋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 주님 한 번도? 주님 한 번도가 뭐죠? 주님 한 번도 들려주세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요, 조금만 더, 예, 알려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보다 더큰 사랑. 이거는 뭐, 제가 굉장히 많이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예.

사랑. 예, 이거는 뭐 예,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부르고 있죠. 비준비하시니, 비준비하시니가 후렴이 어떻게 됐었죠? 비준비하시니. 예, 바로 찾아봅니다. 비준비하시니. 야, 이거였네요. 예.

이것도 높았네. 오늘 약간 좀 높게 잡네요. 예, 네, 제가 약간 높게 잡는지. 0153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매번 방송을 통해 깨워주셨던 목소리. 우리 주한이가 벌써 훌쩍 커가지고 얼마 전에 군대를 갔어요. 우리 예한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차 안인데 너무 반가워서 문자를 보냅니다. 라디오 개편되셨는지 이 시간에 목소리를 듣네요. 실로암 신청합니다. 실로암 아까 띄워드렸는데 아까 음원을 띄워드렸는데 아 아쉽네. 예, 근데 지금 시간은 제가 직접 불러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예, 뭐 괜찮으시다면 안소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네. 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사랑의 후렴센터인가요? 아, 사랑의 후렴센터는 아니고 그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신청을 해주시면 그 중에 한 곡을 골라서 해드리거든요. 완곡은. 예, 근데 그 신청하신 곡들을 한 소절이라도 좀 짧게라도 지금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많이 신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면 되니까. 에코하니까 생각나네요. 에코의 행복한 날을 신청. 그건 안 돼. 아, 그건 안 돼. 아, 그건 안 돼요. 행복한, 그건 안 돼. 할 수는 있는데, 예, 안 됩니다. 예, 극동방송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기대 듣고 싶어요. 라고 또 남겨주신 분 계시고, 예, 또 뭐, 많이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라고 또 남겨주신 분, 계셨고요. 성령이 오셨네는 저희가 그, 첫 회 때 해드렸죠? 첫 회 때. 짧게. 예, 1절만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첫회 때 들려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완곡을 이제 오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 아, 이것도 그 지난번에 이런 식으로 짧게 불러드렸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야, 이거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예, 너무 오랜만이라서, 너무 듣고 싶어요. 완곡으로 들려주세요. 라고, 했던 곡입니다. 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천년이 이거를 짧게 불러드렸었는데 이거 예 많은 분들께서 진짜 이거 꼭 한번 또 하고 싶다라고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요 곡이 오늘의 들려드릴 곡으로 선정.

이 됐습니다. L-O-V-E, Love의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은행의 콜센터 천년이 두 번 지나도 함께 만나봅니다. 이게 조금 이거 그 90년대 감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90 옛날 느낌 내서 창법도 약간 옛날 느낌으로 자 함께 불러요. 에코 좀 넣고 약간 우리 조성모 집사님 느낌으로.

여기까지만. 아,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예, 막판에 약간 조금 부침이 있었네요. 예, 약간의 부침이 있었고, 너무 이제 90년대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기억도 90년대가 돼가지고, 예, 이게 곡이 진행이 어떻게 되더라, 이제 약간 깜빡했네요. 예.

야, 아까 끌어줘야 되는데. 예, 끌어줘야 되는데. 아, 마무리가 약간 조금 아쉬운데요. 예. 6213님, 오늘 콘서트임? 노래 신청하면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또 특집 후원으로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축복에 이어서 계속해서 찬양 이어갑니다. 제이어스가 찬양해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자, 다같이 리포폼 라디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불태워 준비되셨죠?

자,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오다은이도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양까지 신청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불러드릴게요.

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이어서 계속해서 찬양 이어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나목의 찬양 함께합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뿜뿜 라디오 이 한 곡 더 할 거예요.

0: 우리 3절 찬양할까요?
1: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0: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

8월 4일 화요일 뿜뿜 라디오 오늘의 끝곡 주음성 외에는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힘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

0: 소망으로 시작하는 하루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보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 투성이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앞을 보고 나아갈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흩어졌던 제자들을 부활 후에 다시 불러 모으셨지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명령하시며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믿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또 한 번 우리를 믿고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저희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익명으로 기도 제목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보내실 때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또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는 기도 제목들도 있으시죠?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 클릭하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 소개하지 않아도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실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통영복된 교회 안상국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사모님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그 특별히 여름 뭐 더우면 덥다고 짜증, 겨울에 추우면 춥다고 짜증이지만 네. 여름에 더 짜증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어제하고는 기온이 조금 다르네, 기분이 조금 좋기는 좋은데 네. 환기를 시키려고 문을 여니 여전히 짜증 섞인 그런 네,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에 실패까지 겹쳐지면
1: 아유, 많이 힘드시겠죠.
0: 네. 네,
1: 저는 요즘 더위 먹은 것 같습니다. 연구하면 기력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좀 드리기가 좀 상당히 미안한 거는 현장에서 네네.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좀 네. 죄송하기도 하지만은 네. 저도 이 기력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네네. 참 그분들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네, 마음이
0: 맞습니다.
1: 그걸 챙겨봅니다. 그래서 네. 뭐 짜증내기도 힘들고 네. 또 원망하기도 힘들고
0: 네.
1: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0: 네. 한 번만 주변을 돌아보면
1: 그럼요.
0: 내가 짜증내는 날 것을 누를 만한 이유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1: 맞습니다.
0: 듭니다.
1: 네. 네.
0: 목사님 그럼 기도해 네. 주시고요. 오늘도 소망의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음은 저희의 의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짊어져 주셨기 때문임을 잘 아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인하여 오늘 저희는 또 이렇게 사랑하는 사연자, 청취자, 저희가 함께 간절히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네, 그럼 찬양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함께 들으시면서 화요일 오전 소망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많으시죠?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표기해 주시고요.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동역자들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십시오.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지만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4228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두 딸이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 생활을 잘했었는데요. 지금은 교회를 떠나 세상 쪽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님께서 두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0: 목사님, 코로나 전후로 이런 기도 제목 가지신 분들 많죠?
1: 맞습니다.
0: 네.
1: 저희 교회도 유초등부나 교육부 아이들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런지 전사님을 모셔서 이 사역을 시켜놓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아유, 오게 되는
0: 네네.
1: 아예 아이들을 안 보내주었으니까
0: 네네.
1: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시니까 불러모으시는데 우리 428님 두 따님 교회로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스스로 분발하여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0: 이 청취자와 저희가 우리 428님의 그 두 따님이 주께로 지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스스로 분발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저희에게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 428님의 그 두 따님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스스로 분발할 수 있는 위로와 능력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누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428님의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두 따님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잘 섬겨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은 또 995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3년 전에 있었던 두 번의 암수술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고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덕분에 찬양대와 교사로 섬기며 직장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망의 기도를 통해 기도받았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항암 약물 치료를 받을 예정인데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모든 암세포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먼저 3년 전에 두 번이나 암수술 하셨는데요. 네.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0: 그리고 더 귀한 것이 네네. 그 암수술 했지만은 그래도 찬양대와 교사로 네. 또 직장생활까지 할 수 있다라는
1: 네,
0: 것은
1: 네, 그렇습니다.
0: 참으로 기가 막힌 네. 하나님 은혜인데 네. 주의 능력이 이분은 고쳐주셔야 되리라 그렇게 얘기집니다. 왠가하면 대부분 보면 무슨 일 때문에 핑계대고 무슨 일 때문에 하던 일을 안 하는데
1: 그렇죠.
0: 참 이 네. 9950님의 아내 하나님께서 크게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주리라 그렇게 믿음대로 해주시려 믿습니다. 제 자신도 참 도리어 위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오 내 능력이시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취자와 저희들 오늘 9950님의 이 사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그 아내를 위한 그 기도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내가 3년 전 두 번이나 암수술을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핑계하고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으로 힘든 교사로서의 교회 생활을 하며 직장 생활도 하고 있다 합니다. 이렇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950님의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고침 받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는 오늘 항암 약물 치료 받습니다. 그 약물 치료 모두가 힘든답니다만은 능히 이 아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께서 우리 9950님의 아내를 주의 권능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도 제목 921호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대학교 4학년인 조카 박예성이가 남은 두 학기를 성실히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직장에 꼭 취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네. 참 그 직접 자녀가 아닌데도 조카를 위한 마음 참 귀한 그 마음인데.
1: 네, 우리 921호님께서는 네. 가족 모두 가족 구성원의 모두 예. 기도 제목도 주시고요. 또 주변 예, 예. 친척들 모든 예. 기도 제목을 아주 꼼꼼하게 적어주세요.
0: 예. 네. 아유, 집안 그 집안의 큰 선교사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보이셨고 또 언제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을

0: 저희는 잘하옵니다. 아버지여, 오늘 그러한 하나님을 찾는 자 된 청취자와 저희가 오늘 921호님의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대학교 4학년인 조카 박예성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하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두 학기 하나님 잘 성실히 마감하며 또 예비해 두신 직장까지도 취업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참으로 모든 방면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이일호님의 믿음을 받으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카 대신 박예성 씨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3864님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매 순간 기도가 아니면 삶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저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시댁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동안의 실망도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님의 3차 신경통이 잘 관리되게 하시고 임플란트 시술도 잘 마무리되고 또 어지럼증도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남편에 대한 미움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0: 저희 아유. 사모님께서 이 내용을 읽어가실 때 제가 쭉 따라오면서 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따라왔습니다.
1: 아멘.
0: 예. 네. 참 우리 3864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심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는 잘 알고 그 바울의 믿음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들고 와 우리 청취자와 저희 또 3864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여, 내용이 많아 참으로 읽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여 주여 종이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며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었으면 주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3864님의 믿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본인의 관계에 대한 일들과 또한 시어머니에 대한 일들과 또 여러 가지 남편과 그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3864님의 믿음이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상황에 좋은 길 열어주시사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새 힘 얻어 살아가는 3864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도 이어가겠습니다. 1687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집 3남매의 결혼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37, 35, 32살인데요 이성 친구도 없이 지내는 모습을 보니 부모된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새 자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 네. 남의 집 사정 같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네. 이런 분들도 있고 우리 집안에도 아들 둘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내는데 참 저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에도 가 있는데 네. 참 저도 우리 1687님의 그 이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서 저도 기도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 고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 믿음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우리 청취자와 저희가 오늘 1687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1687님이 참으로

0: 자신의 집 3남매 결혼의 문을 열어달라고 37, 35, 32살의 자녀들이 있는데 참으로 이상 친구도 없이 지내는 모습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비하신 믿음의 좋은 배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1: 아멘.
0: 1687님의 믿음과 살아오는 청취자와 저희의 믿음을 받아주셔서 성령으로 이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이 시간에 샵 0981번으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기도 제목은 찬양 한 곡 더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기도 제목 603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친정 오빠 가정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온전히 믿고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0: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이 구원하시는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한데.
0: 아멘.
1: 6031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 친정 부모님과 친정 오빠 가정 예수 믿는 그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내용 앞뒤를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예,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목말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언제나 은혜와 능력을 베푸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6031님의 그 믿음을 또 마음을 들고 사랑하는 청취자가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정 부모님, 친정 오빠 가정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6031님의 믿음입니다. 교회 나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6031님의 친정 부모님과 친정 오빠 가정이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좋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능히 역사하여 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은 950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피검사 결과 소변에도 피가 보이고 방광염이 생겼다고 합니다. 당뇨 전 단계 증상도 있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식단 관리도 잘해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제 있던 팔 통증은 서서히 완화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광염은 염증이니까 아마 주신 약 잘 드시면 치료가 네. 될 거고요. 당뇨 전 단계도 전 단계라고 하니 식단 네. 관리 한동안 잘해 보시면 또 수치가 내려갈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1: 우리 9507님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이 건강에도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약도 필요하지만은 지혜가 필요해.
0: 네, 네
1: 이게 네네. 그래서 자신이 관리하는 것 순간순간 잊어버리지 않는. 그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로 피하리까?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 9507님과 사랑하는 청취자들과 저희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살아가고 있으며 이런저런 모습을 또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가는 우리 9507님의 믿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방광염과 또 당뇨 전 단계의 증상 또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주여 붙잡아 주셔서 우리 9507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먹는 것 마시는 것 잘 헤아려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왜 이런 질병이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도 생각하면서 영육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 9507님 강건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 왔사오니 9507님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 3830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으로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작은 농촌교회 진주 열린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여집사님 중 한 분이 폐암이 발견되어서 내일 양산 부산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교회 일꾼으로 꼭 필요한 양정옥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저희 곁으로 건강하게 돌려보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의 소망을 담아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0: 네.
1: 저는 농촌에서 네. 사역하시는 우리 아분 목사님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0: 목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1: 그래서 참 항상 이 교회 가운데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동병상련의 마음
0: 네.
1: 예.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0: 네.
1: 우리 3830님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양정옥 집사님,

0: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
1: 아버지.
0: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위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지만은 아버지여,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주여 많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귀한 일꾼 우리 양정옥 집사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로 살아오던 삶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 폐암이 발견되어 하나님이여 양산 부산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로와 또 사람과 약물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돕는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돌아가서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종과 성도들이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3830님의 믿음대로 양정옥 집사님 놀랍게 회복되어 몸된 교회 함께 일꾼으로 주님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네, 다음은 6780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서울에서 혼자 떨어져 신앙생활하는 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1: 목사님 자녀들을 멀리 서울에 다 네. 떼어놓고 보니 가장 1번 기도 제목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기도 제목이고 그 다음이 네. 건강이더라고요.
0: 네.
1: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건강보다는 믿음 생활이 우선인데
0: 네.
1: 아들이 혼자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니 갑자기 제 마음도 뿌듯해지는데요.
0: 네.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서울 갔으니까 믿음의 좋은 배필도 서울 여사를
1: 한양 아가씨를 또 하나님께서 마련해
0: 좋습니다.
1: 네, 마련해 네. 두셨을 겁니다.
0: 아멘.
1: 아들이 찾아야죠.
0: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 여러 가지 답답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셨더이다. 오늘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가져서 오늘 6780님은 서울에 혼자 살아 가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떨어져 사는 아들 신앙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좋은 배필까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올려오고 또 사연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믿음과 마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가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6780님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홀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삶도 좋으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의 좋은 배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배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이 중재하여 주시는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능히 이루어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284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인의 남편 이정용 선생님의 폐암 4기 치유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신실한 부인의 기도로 남편분의 마음도 하나님께 열려서 기도 끝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부에게 평안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말로 헤아릴 수 없이
1: 아버지.
0: 수많은 고난 중에 있었던 다윗도 오직 하나님만이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더이다. 오늘 우리 2849님과 또 사랑하는 청취자와 저희가 다윗과 동일하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우심이 되기 때문이옵니다. 그래서 오늘 2849님이 하나님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지인의 남편 이정용 선생님이 폐암 사기로 하나님이여 생활하고 있는 중에 참으로 신실한 부인의 기도로 인하여 마음이 열려 기도할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고 있다 하옵니다. 주여 능히 역사하옵소서.

0: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에서도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이사 2849님의 믿음을 받아주셔서 이정용 씨가 회복되어 나아져서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여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굳겨지하여 이 다윗처럼 회복되고 나아지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한 소망의 기도, 오늘 함께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지금까지 통영복도인 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고요. 제작의 김형준 PD, 그리고 저는 부산병강교회 신보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한결같은 기도의 시간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샬롬, 저는 진영교회를 섬기는 김태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순종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 9절에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자기가 상관에게 순종하고 부하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군대의 질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곧 명령이요 능력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이 순종의 고백에 크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왕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자는 그 권위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시편 33편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는 말한 후에 행동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곧 이루어짐입니다.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창조주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지도 않은 채 말씀만 듣게 됩니다. 전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순종했을 때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나타난다는 교훈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6, 7절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 나았던 것이죠. 우리 또 하나 순종하는 믿음 앞에서는 어떤 극한 경우도 주님을 낙심시키지 못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고 합니다. 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표현은 시간적으로도 정도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죽어가는 종을 향한 백부장의 순종하는 간구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으나 마르다가 돌을 옮기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살아났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절망하는 그 지점에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우리가 매여놓은 방식에 매이지 않으시고 순종을 보시고 놀라워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순종하는 믿음이 오히려 혈통을 자랑하던 자들보다 더 앞서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요나서 3장의 니느웨는 요나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회개하여 순종합니다. 이 회심은 인간이 어떠한 방편도 없는 순간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이루신 주권적 은혜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한 믿음이라 칭찬받은 이 백부장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영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

15국의 0785번, 055-345의 0785번 진영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5-269국의 9810번, 055-269의 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8월 6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파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2026년 8월 4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 5개국 목회자와 성도 3천여 명이 말씀과 성령운동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국을 찾았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 제35회 OCCK 아시아 방한성회 현장을

0: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아시아 각지에서 집결한 성도 3,000명이 어제 경기도 파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 모여 제35회 OCCK 아시아 방한성회에 막을 올렸습니다. OCCK 아시아 방한성회 본부가 주최하는 이번 성회는 오는 7일까지 진행되며 대만에서 온 1,813명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성령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복음의 사명을 다집니다. 지난 1986년 시작된 OCCK 성회는 대만 기독교 인구가 2%에서 10%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이번 성회는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와 양시루 아브라함 쿠 목사 등이 주 강사로 나서며 오는 6일 저녁에는 영화 청년 조용기가 상영됩니다. 이영훈 목사는 이번 성회를 통해 중화권 성도들이 각자의 사역지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쓰임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FA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베트남 롱안 공동체를 향한 한국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의 사랑의 섬김과 복음 사역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롱안 공동체는 한인 선교사와 현지 교회가 협력해 의료와 교육, 구호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종합 선교 거점입니다. 부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단기 선교팀은 지난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롱안 공동체를 찾아 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 진료와 상담을 진행하고 사랑의 집 319호를 신축해 기증했습니다. 앞서 미국 웨스트레이크 한인교회 선교팀도 지난 6월 27일부터 8일간 롱안 공동체의 제318호 사랑의 집 보금자리를 기증하고 고엽제 피해 가정을 위로했습니다. 롱안 공동체는 병원 의료 장비 확충과 라오스쿤 처소교회 및 베트남 내 다음 세대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전국적인 폭염 속에 주일 식당 운영을 잠시 멈추고 주방 봉사자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 왕십리교회와 남서울교회, 안산 동산교회 등은 여름철 체감 온도가 40도를 웃도는 주방 환경에서 봉사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매년 2주에서 4주 동안 중식 제공을 쉬어가고 있습니다. 식당 휴무 기간 동안 성도들은 부서별 식사와 지역 상권 이용으로 교제를 이어가고 있으며 교회들은 70대와 80대 어르신들을 위해 떡과 대체 식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기후위기 속에서 봉사자 역시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이며 이 같은 조치는 지속 가능한 봉사 체계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수기 공모전이 방송 가족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전체 547편의 응모작 중 청취자 수기는 세 차례에 걸친 심사 끝에 두 편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으며 40여 편의 작품이 편집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발간되는 70주년 기념 수기집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영예 최우수상은 라디오 전파를 타고 흐르는 눈물, 소망의 자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여수 서덕리교회 서생성 목사가, 우수상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피어난 소망을 나눈 거룩한 빛 운정교회 이혜영 집사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최종 심사에 참여한 송광택 한국교회 독서문화연구회 회장은 은혜와 감동이 있는 진솔한 글이 많았고 방송사역의 다양한 현장을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했습니다. 박종태 한국기독교출판협의회 회장은 극동방송을 통해 삶의 희망을 얻은 청취자들과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사역자들의 고백이 깊은 울림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17일 전파선교사 홈커밍데이 행사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여전히 우리 지역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35도까지 크게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도 기온은 28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FEBC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신앙 캠페인 단디 미드에서
2: 교회 가면 그런 사람 있죠? 늘 웃고 늘 친절하고 봉사도 제일 열심히 하는 딱 봐도 모범 크리스천.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완벽하게 신앙인 연기를 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교회에서 가장 완벽해 보였던 사람의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0: 역시 미니자매 찬양은 언제나 은혜가 넘친다니까.
1: 아이고 맞아요. 찬양팀 싱어에 주일학교 교사까지 섬기는 자리라면 빠지질 않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리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0: 맞다 맞다.
1: 아, 그런 의미로 우리 오 집사님, 그 집사님도 올해 주차 봉사를 저랑
0: 같이 아이고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래 됐빛네. 내가 이래 정신이 없다. 너무 바빠서 뭘 할 여유가 없어요. 다음 주에 봅시다.
1: 하여간 봉사만 하자고 하면 공무니를 빼고 말이야. 참말로. 아이고 땅 꺼지겠다. 찬양 연습 잘하고 와 그렇게 한숨을 쉬노. 무슨 일 있나?
2: 아니에요.
1: 아이고 힘든 거 있으면 말해도 된다. 우리가 뭐 같이 찬양팀 한 지 몇 년인데 얼굴만 착 보면 엠미데이.
2: 그게요. 지윤이가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잘됐네. 부모님이 억수로 걱정하시더만.
2: 저도 축하한다고 결혼식 꼭 참석한다고 했는데 사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지윤이가 결혼할 동안 전 남자친구도 없고 주말마다 개인 시간도 없이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내가 계속 이러고 있어도 되나 싶고. 그래도 이런 걸 표내면 안 되니까 더 열심히 믿음 좋은 척 했거든요. 근데 아까 찬양 부르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지 않으면서

0: 찬양은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요. 에휴,
1: 미니 자매, 하나님은 자매의 완벽한 모습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매님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기다. 아무것도 안 해도 아이처럼 솔직한 모습 말이다.
0: 솔직한 저를요?
1: 아이고, 오늘 찬양이 그 미니 자매를 위한 거였네. 자리 비켜줄 테니까 기도하고 가라.
0: 하나님, 저 너무 지쳤어요. 다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아세요? 전혀 사실.
2: 그날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괜찮은 크리스천을 연기할 때 느껴본 적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거든요. 괜찮다. 하나님은 완벽한 내가 아니라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위로로 당신을 만나주실 겁니다.
3: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들의 간증으로 제작되는 단디 미디소.
4: 이 캠페인은 극단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3: 기적이 일어납니다.
4: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 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 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 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3.1교회 문장환 목사님께서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겸손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4: 테오필렉테는 교만은 모든 죄의 아성이요 우두머리라 그렇게 했고요. C.S. 루이스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교만이 악하다는 거죠. 교만에 최악의 비난이 쏟아지는 반면에 그 반대인 겸손에는 최고의 찬사가 쏟아집니다. 이 겸손은 모든 미덕의 근원이고 모든 미덕의 합이고 그리고 겸손은 모든 성공의 선봉이고 모든 지혜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큰 미덕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장입니다. 거기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넣어도 딱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시며 시기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며 교만하지 아니하시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며 성내지 아니하시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신다. 말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겸손을 넣으면 또 이게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겸손은 오래 참고 겸손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겸손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아, 우리가 어찌하든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교만이고요. 어찌하든지 갖추어야 될 것이 있다면 겸손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추구하는 성품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또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거룩,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겸손이 하나님의 성품인가 하는 것은 좀 논의의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피조물에게 적합한 성품이지 이렇게 창조주에게 알맞은 성품이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또한 그의 피조물이 겸손하게 될 때에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가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당연하죠,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보십시오, 그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놀랍게도 겸손한 사람과는 함께 하시고요, 그의 영과 마음을 소생, 다시 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지난주에 말씀드린 속량, 대속, 십자가의 죽으심, 이 자체가 전부 다 겸손의 대명사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은 위에 소제목이 뭐라고 달려있느냐 하니까, 물론 그것은 성경 자체는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달려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이 하신 생애 전체를 가르쳐서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분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그 마음의 자세가 뭐냐니까 겸손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나는 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게서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그분의 그 겸손은 마음의 겸손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성김을 직접 보여주는 그런 겸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거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배반당하시는 그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종으로서 친히 씻기시면서 제자들을 섬기는 자로 오셨고 섬기는 자임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하나님의 성품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은 겸손이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반드시 그 겸손을 쫓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몇 구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내주실래요? 먼저 이사야 57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나는 세상에 높고 거룩한 곳에 거시지만 모든 인간들과 같이 어떤 의미로 같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겸손한 자와는 함께 있겠다.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영을 나는 소생시켜주겠다. 이사야 66장 2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볼 것이다. 내가 누구를 돌보느냐? 겸손한 자를 돌보아줄 것이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신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은 그 유명한 이제 바리새인 그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인데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자기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 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그가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내려갔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높아진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요, 겸손한 사람의 마음과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요, 겸손한 자를 돌보아 주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십니다. 또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삶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길이 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또한 이 겸손은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 곧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성품들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고요 가장 유익을 많이 얻는 그런 어떤 자세나 태도나 삶이 있다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의 정의를 우리가 내리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겸손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실천을 하고 적용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겸손은 모든 관계와 모든 환경에서 가장 적절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을 따라가게 되면 모든 삶에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혜로우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은 겸손하세요. 그러면 모든 삶에 있어서 최고의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도 누구를 가까이 할까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합니다. 친구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그래서 이 겸손은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높고 크신 분으로 보는 것으로 출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위엄과 광대하심과 거룩하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자신이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취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사야는 오죽했으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소리를 쳤고요. 에스겔은 땅에 완전히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엎드려졌는데 마치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2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떠는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율법책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떨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연하게 그에게 저주나 하나님의 진노가 초래한다라는 것을 요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시아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떠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겸비해졌고요. 자기의 백성들과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죄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따지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그 말씀 앞에서

떨면서 순종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지 우리의 지식을 늘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물론 영적인 지식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선한 일을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열매를 맺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말씀을 함부로 받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받고요, 떨면서 받고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성경의 교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복음주의적 혹은 보수주의적 혹은 개혁주의적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리면에 있어서 그다지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파의 사람들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중심이다라는 이 확신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견해들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도무지 참지를 못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니까, 그들이 너무 비성경적이다가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나의 이 의견에 동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도 나오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난 것을 감사한다라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과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는 것은 스스로 지혜 있고 총명하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입니다. 즉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기에는 자신의 이성과 분별력이 너무나 무력하고 작다라는 생각 아래 사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들을 때에 겸손한 태도를 갖게 하셔서 항상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그런 영적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더 나아가서 자기가 받은 구원, 또 자기가 가진 은사와 재능, 그리고 자기가 수고하고 이룬 업적에 대해서도 겸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과 말하기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데 남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은 겸손의 뜻으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듣는 우리로서는 뭔가 불편하고 개운치 않은 여운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오히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무슨 말이 이렇게 좋은 말인가?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바울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너무나 좋은 말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너무 듣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자기가 뛰어나다라는 말을 한 번도 그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흘러 넘쳐가지고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인 자기에게까지 밀려 들어왔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또한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에 있어서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정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장점은 모두 다 청지기로서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수고하고 성취한 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여기 한 절에 세 번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 들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구절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을 추구하면서도 좀 교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대관절,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바로 앞서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자신은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심지어 자기는 교회를 핍박한 자였다. 그래서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하는 자라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사도로서 수고할 수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도들만큼이나 때로는 그들보다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세 번이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모두 어떤 수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울의 본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나 교회에서나 혹은 영적으로 뭔가 이룬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특별히 그들의 성공이나 형통을 자기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는 것이다. 아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다. 또 우리의 영적인 어떤 성취가 있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러나 심는 이나 물주는 이, 이는 바울을 가리킵니다. 또는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아볼로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물은 줬다. 심기는 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를 받거나 우리가 돕고 있는 형제가 영적으로 자라거나 하는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도구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참 교회에서 고마운 일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마움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제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지요. 저는 그 담백하고 겸손한 마음이 제 마음에 아주 큰 감동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겸손이 대인관계에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종을 하는 것으로 제일 먼저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괭해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괭해함으로 복종하라. 누구에게? 사람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뭘 나오느냐 하니까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경우를 들어서 복종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괭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급자가 소위 말하는 상급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전체의 내용은 피차 상급자도 하급자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 물론 복종의 어떤 모양이나 스타일은 분명히 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같은 견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인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여기 이제 장로는 교회 직분의 장로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젊은 자와 반대되는 어르신들에게, 그 다음에 순종하라. 그러면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에 순종하고 허리를 동이라 이 말 전체는 종의 자세죠. 순종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흡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은 자들에게만 주는 말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5장 6절 그 다음 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렇게 합니다. 아니 어느 누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할 사람이 있습니까?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피차 복종하고 서로

서로 순종하다, 순종하라. 그는 형제에게,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의 뜻은 그럼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순종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요구나 의견이 있으면 무조건 옳다고 하고 그리고 굴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다른 어떤 믿는 사람이 나에게 훈계를 하고 지적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을 겸손하게 듣고 복종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르침을 잘 듣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지적을 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을 택한다면은 아볼로와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정말로 잘 듣고 복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설교가인데 아주 뛰어난 설교가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은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은 아볼로라는 이름이 11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곳곳마다 그의 엄청난 그런 어떤 뭐랄까요, 긍정적인 그런 영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충분한 그런 지식은 갖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다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았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에베소의 경건한 성도인 아굴라와 브르스길라의 부부가 그것을 알고는 그를 데려다가 집으로 데려가서 그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읽어주었습니다. 아볼로는 여기에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물론 아굴라와 브르스길라도 겸손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겠죠. 아볼로는 전문인 사역자입니다.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냥 평신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세히 들어 배웠고요. 그는 다음 사역자인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는 엄청난 능력의 설교를 하여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이겼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어떤 지적, 더 기분 나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복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이고 사도들 가운데의 첫째 사도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가장 늦게 된 사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베드로는 바울에게 엄중한 책망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 앞에서 위선적인 행동을 해요.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이 베드로를 보고는 그들도 다 위선을 범합니다. 그럴 때에 이 바울이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바울을 책망을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의 위신이 얼마나 많이 깎였겠습니까? 워낙 교만한 우리 마음인지라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거나 지적을 받기에 우리가 쉽지 않죠.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걸 가르치면서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나타납니다. 섬기는 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뛰어난 스승이고 본이셨죠. 가장 좋은 예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첫날 밤에, 그 급하신 그 전날 밤에 마지막 하는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었습니다. 일뿐만 아니라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겼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사람들을 섬기셨다라는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서로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도 하셨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진정으로 큰 자는 권세가 있는 자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높다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섬기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베드로 4장 11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섬기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형제를 내가 먼저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으려면 우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같은 겸손이 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복종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0: 어찌하든지 겸손을 사모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추구하시고요, 함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는 그 놀라운 삶을 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3일교회 문장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3-3131 진주 3일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 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후의 문을 함께 엽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화요일 찬양여행 시작해봅니다. 망망대해 같은 바다에서 배의 위치를 측정하는 요즘은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GPS로 정확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예전에는 전부 이것이 사람의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망망대해에서 내 배의 위치를 측정하는 육분의라고 하는 도구가 있었답니다. 수평선과

별의 각도를 측정해서 그래서 길을 찾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안개가 짙게 끼거나 또 한밤중 되어서 수평선이 아예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항해사들은 수은이나 아니면 물을 담은 그릇으로 만든 인공 수평선을 일부러 만들어서 그래서 길을 또 각도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현실의 수평선이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 우리 인생 중에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지 방향이 맞는 건지 이게 정말 옳은 것인지 막막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준으로 뭔가를 판단하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잔잔한 수평선, 저는 그것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이라는 수평선을 만드는 일입니다. 마음의 수면이 주의 말씀의 은혜로 잔잔해질 때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 오후에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고 주님의 길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 단어는 말씀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운물정 0981번으로 말씀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찬양여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 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 단어는 말씀입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요즘 날씨가 무덥고 그래서 시원한 곳들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뭐 카페 가시는 분들도 많고 시원하고 조용해서 좀쉴 만한 그런 자리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여러분 도서관은 좀 어떠십니까? 도서관 조용한 도서관에 앉아 책을 한장한장 넘기며 그렇게 독서에 몰두하시고 시원하기도 하고 뭔가에 몰입할 때또 우리는 더위도 잊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도서관에 가면 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잖아요. 어떤 뭐 큰 도서관은 수십만 권씩 책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읽고 싶고 보고 싶은 책이 어디 있는지 그걸 찾아내잖아요. 그렇게 찾아낼 수 있는 이유는 듀이 십진 분류법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전 세계 도서관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듀이 십진 분류법, 숫자, 문자 이런 걸로 이루어진 코드가 각 주제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000 때에는 지식이, 100 때에는 철학이, 200 때에는 종교가 뭐 이렇게 전부 나뉘어져 있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분류를 따라 찾아가면 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뭔가 규칙이 정해지면 사람들의 혼란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것. 우린 도서관에만 가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도 비슷합니다.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우리 속에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그것들이 다 뒤섞여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분류하는 기준이 필요하죠. 어떤 생각은 버리는 생각이고, 어떤 생각은 간직해야 할 생각이고, 어떤 경험은 나에게 쌓아놓아야 할 것이고, 또 어떤 것은 마음으로부터 내려놓아야 할지, 이런 정리가 바로 우리가 영혼을 가꾸는 일이 될 수 있겠죠.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서가를 정리하며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커피를 마시러 갔었는데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맛있다고 하는 커피 내리는 집에 갔었는데, 그런데 거기 커피잔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옹기, 그러니까 항아리 만드는 그런 재료로 만든 커피잔에 커피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의 전통 그릇인 이 옹기가 그게 그 흙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입자 사이에 미세한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지만 숨구멍이 수없이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고 희한한 것은 이 구멍은 물은 새지 않아요. 그런데 외부의 공기는 자유롭게 통과시키는 신비한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미세한 통풍 덕분에 그래서 땅을 파고 그 항아리를 묻어놓고 거기에 김장을 해서 두기도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데 그렇게 두면 음식이 썩지도 않고 또 건강하게 숙성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완전히 막혀 있지 않고 숨을 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보며 외부와 꽉 단절된, 그래서 꽉 막힌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에 오고 가시는, 물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계시지만 내 삶에 꽉 막혀 있는 마음구멍을 그분이 자유롭게 운행하시며 일하실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내 영혼이 부패하지 않고 깊이 성숙하는 은혜가 있겠죠. 오늘도 어쩌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불어온다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의 숨구멍이, 은혜의 숨구멍이 딱 트여서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시는 그런 오후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볼까 싶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여야 하는데 그 선명한 길이 어딘가를 알려면 기준이 필요하죠. 세상 속에서 길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신다면 오늘도 우리의 걸음은 평안의 걸음 될 줄 믿습니다. 화요일 찬양여행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온천 상남교회 이영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게 되면 위대한 신앙인들 가운데 초반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좋았던 믿음은 사라지고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다른 우상에 빠져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인 역대하 17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이 될 것인데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아사 왕의 아들로 아버지가 죽게 되자 그를 이어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으로 즉위를 하자마자 다윗처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인데 먼저 첫 번째는 유다 땅에 있던 우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제가 역대하 17장 6절의 말씀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누군가 왕이 되면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내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이두메인, 그러니까 에돔 사람으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유다 땅의 왕으로 임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유대인들이고 그들을 통치하는 왕은 에돔 사람인 이상한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니 유다 백성들이 헤롯의 말을 잘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인 헤롯 왕도 어떻게 하면 유다 백성들이 나의 말을 잘 들을까를 고민하다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알고는 그 성전을 건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은 일절 간섭을 하지 않고 그 권한을 유대의 대제사장에게 이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유다 땅을 통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누구라도 왕이 되면 자신의 정치력을 위해서 민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왕이 되면서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었던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이러면 필히 민심은 요동치게 될 것이고 그의 정치력에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바치고 그를 지지하고 나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5절의 말씀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서 우상 숭배를 즐겨하던 유다 백성들로부터 이와 같은 지지를 받아올 수가 있었던 걸까요?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도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얄팍한 겉모술수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기뻐하며 그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이고 또 백성들도 그 모습에 도전을 받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지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기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면서 유다 땅에 있었던 온갖 우상을 제거해버릴 정도로 그 믿음이 훌륭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두 번째 종교개혁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제가 9절의 말씀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7절에서 8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자신의 신하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율법 교사단을 꾸리게 되어 그들로 유다의 각 성읍으로 파송을 시켰습니다.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측면은 이 일로 여호사밧이 우상을 제거했던 일이 단순히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일회성의 쇼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사밧이 단순히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자 우상 숭배 제거를 계획했다라고 한다면 백성들에게 후속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무리하게 종교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단순히 민심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 율법 교사단을 꾸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여호사밧이 남유다 땅의 새로운 영적 부흥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호사밧 왕은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율법 교사단을 꾸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여호사밧도 시간이 흘러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게 되자 그 신앙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되었냐면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을 정략적으로 결혼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연합군을 조성하여 아람과의 전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이 이 전쟁을 끝까지 밀어붙이게 되자 여호사밧도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결과는 참혹하게도 아합은 전사하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만 구하는 굴욕적인 패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훗날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도 죽게 되자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자신의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0: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아들 아시아가 전쟁에서 죽게 되자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혈통 중에 겨우 빛이 난 요아스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유다 땅에서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 때문에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호사밧이 재위 초기처럼 온갖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멀리했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불행이 유다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과거에도 좋아야 하고 현재도 좋아야 하는 것이고 또 끝까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처음과 같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관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까지 왕이 4명이나 바뀔 때까지 그 고관의 자리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었던 걸까요?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어릴 적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며 끝까지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온천 상남교회 이영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2647-3088번, 010-2647-3088번 온천 상남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제주 아름다운 교회 이종한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마땅히 누릴 권리를 빼앗겨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한 과부의 불의한 재판관을 향한 강청의 기도를 통해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주님, 그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그 기도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마땅히 누려야 할 믿음, 예배, 자유, 생명, 평화, 풍요, 이 모든 권리가 분단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겨졌습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남한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낙심치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지금까지 제주 아름다운 교회 이종학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1A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12화 상하이 한인교회

0: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다. 이후 급격히 정세가 변하여 한일 합병이 이뤄지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조국 독립을 위해 만주나 연해주 등 해외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들의 발걸음이 닿은 곳 상하이. 그곳에 있는 중서서원은 어느새 망명객을 맞이하는 곳이 됐다.
1: 여긴가? 중서서원. 귀 좀 여쭙시다. 혹시 여기가 중서서원인가요?
2: 아, 예, 맞습니다. 마침 저도 들어가려는 중인데 같이 들어가시죠.
1: 반갑습니다. 혹시 여기 관계자 되십니까?
2: 저는 알레 선교사님 도와서 여러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침 사모님 오시네요.
3: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이쪽은...
1: 안녕하세요. 최재학이라고 합니다.
3: 조선에서 오셨죠? 이제 옷차림만 딱 봐도 조선 사람, 중국 사람 알아볼 수 있거든요.
2: 여기로 오는 조선 사람이 한둘이어야 말이죠.
3: 그러게요. 이제 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이러다가 교실도 숙소로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0: 해를 끼치려고 한 건 아닌데 상하이에 도착하면 여기를 먼저 찾으라고 하더군요. 비교적 안전한 곳이고 또 예배도 드린다고 해서.
1: 예, 잘 오셨어요. 덕분에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어요. 사실 저는 공부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렇게 책상을 붙여놓으면 어때요? 그럴듯하죠?
0: 이게 뭐죠?
1: 이상한가요? 침대 같지 않아요?
0: 아유, 저는 그저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됩니다.
2: 사모님, 그냥 저희는 바닥에서 자는 게 편하다니까요.
1: 아니, 어떻게 그게 편할 수 있어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3: 어느덧 교실엔 망명객들의 안식처가 되고 서로의 마음 또한 붙들어주는 예배당이 되어갔다.
1: 점점 사람이 많아지니 곧 예배 시간인데 다들 앉아있기도 힘들겠는데요.
2: 몇몇 사람은 저 뒤쪽으로 서 있어야 될것 같아요.
1: 큰일이네요. 예배는 예배대로 어수선하고 수업은 제대로 못하고.
4: 전 솔직히 조금 힘들어요. 공부하러 여기 온 건데 책은 지금 저쪽 구석에 쌓아놓고 꺼내지도 못한다고요.
0: 죄송합니다.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다른 거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신세를 지게 되네요.
1: 괜찮아요. 여기 나그네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필요를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해요.
4: 사모님.
1: 이분들에게 이 좁은 자리라도 유일한 안식처잖아요. 조금 불편해도.
4: 알겠어요. 응? 그냥 좀 답답해서 그랬어요. 저도 싫은 건 아니에요.
5: 굿뉴스!
2: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5: 얘기 잘 됐어요. YMCA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줬어요. 앞으로 예배는 미해군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드리면 됩니다. 밤엔 임시숙소로도 쓰고요.
2: 아, 잘 됐네요. 그럼 이제 이곳은?
5: 본래 목적대로 수업을 다시 시작해야죠.
6: 너무 잘 됐다.
5: 여기 짐들만 옮겨도 충분히 책상을 놓을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6: 드디어 숨통이 좀 트이겠어요.
5: 그동안 많이 답답했죠?
6: 네? 아니요.
1: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네요. 어쩜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딱 아시고 훨씬 더 넓은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5: 그러니까요. 늘 느끼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이 없으신 것 같아요.
3: 중서서원은 다시 교육의 자리로 돌아갔고 망명 조선인들을 비롯한 상하이의 크리스천들은 YMCA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불편함이 감사로, 부족함이 넉넉함으로 바뀌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0: 와, 진짜 넓어요. 저기 햇빛 들어오는 것좀 봐봐요. 아, 너무 멋지다. 이 많은 의자들에 사람들이 다 앉는다니.
1: 와, 의자에 앉는 거 되게 어색해요. 사실 바닥에 앉는 게더 편하긴 한데.
0: 그래요? 전 바닥에 앉으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2: 저는 의자에 앉은 게 허리가 더 아프더라고요.
0: 그럼 저 강당 앞쪽은 바닥에 앉을 수 있게 해놓는 건 어때요?
3: 오, 좋은 생각입니다. 각자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1: 그럼, 찬송도 각자 원하는 나라말로 불러도 되나요?
0: 네?
3: 그건 하나로 정해서 함께 부르는 게 낫겠더라고요. 지난주에 각자 편하게 찬송을 하니까 사람마다 언어도 박자도 다 달라서 끝까지 부르기 힘들었거든요.
4: 맞아요. 찬송 부르다가 서로 보면서 막 웃었죠. 신기했어요. 언어는 다른데 선율은 또 같더라고요.
3: 저도 엄청 웃었습니다. 아, 근데 뭐 언어가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0: 이번 주일 예배가 너무 기대돼요.
5: 처음에는 어색했던 찬송은 점차 한 목소리가 되어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상하이로 오는 망명객들이 늘어나면서 예배는 자연스레 조선인 중심으로 바뀌어갔다. 그리고 그들은 본국에 간절한 요청을 보낸다.

0: 우리에게 목자를 파송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하이에 많은 예배자들이 있답니다. 절박한 요청인데...
1: 뭘 걱정하시는지 압니다. 그래도 일본 교회에는 유학생들이 모여 있어서 파송이 어렵진 않지만 상하이는 망명자들이다 보니...
2: 내용을 들어보니까 부인과 자식까지 데리고 간 분들도 많대요. 그럼 더욱 잘 이끌어줄 목자가 꼭 필요한 것 같긴 해요.
1: 그건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괜히 파송을 보냈다가 혹시 일본이 알게 되면 곤란해질 수도 있어서 그래요.
3: 제가 알기로는 일본 연합교회에서도 목사님을 파송한 걸로 아는데요.
1: 거긴 유학생들 중심이라 순수 종교단체로 인정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상하이는 일제를 피해 망명한 자들이잖아요. 그들 중에 상당수는 독립운동하는 분들이고요. 아마 파송해서 그들을 이끈다면 순수 종교단체로 보지 않을 겁니다.
4: 그렇다고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예배를 위해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씀을 전할 목사님이 없다는 건 집안에 아버지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3: 맞아요. 우린 정치단체가 아니다. 교회다. 선포하고 활동하면...
2: 그렇다고 믿어줄 일본이 아니잖아요. 결정이 쉽지 않겠네요. 신앙을 지키는 것도 맞고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것도 맞으니까요. 아우, 우리 목사님 머리 아프시겠다.
0: 예, 너무 고민돼서 오늘 의견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분명한 건 머나먼 타국에서 우리의 형제들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도울지 더 지혜가 필요한 듯하군요.
5: 본국에서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상하이 한인교회는 목회자 없는 교회가 됐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평신도들이 앞장서서 예배를 인도했고 찬송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었다.

0: 계속 편지 보내고 있다는데 본국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말이 없으니
1: 일본 눈치 보느라 쉽지 않죠. 어쩌면 우리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2: 언니, 일단 아이들 가르치는 게 급해요. 배울 곳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쏘다니면서 나쁜 것만 보고 배워요.
1: 그래? 또 중국 애들이랑 싸웠어?
2: 네. 요즘은 서로 마주치기만 해도 싸우는 것 같아요.
3: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국을 떠나 타지에 있다 보니 마음속에 분노와 절망이 가득해서 어찌할 줄을 도대체 모르는 것 같아요. 툭함 술취하고 마음을 붙잡아줄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4: 그리고 무엇보다 당장 예배도 중요해요. 그래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인도를 맡아주고 계시긴 한데 너무 바쁘신 분들이라 못 오시는 경우도 꽤 있어서 차라리 예배 인도자를 딱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0: 제가 하겠습니다.
5: 예?
0: 아이들 공부는 그럼 제가 맡을게요. 다만 글자라도 가르치려면 작은 교실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 저도 같이 해요. 아무래도 밥도 해주고 해야 할 텐데 밥하는 건 늘 하던 일이니까 제가 할 수 있어요.
4: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적당한 공간이 있는지 수소문해 보겠습니다.
3: 좋네요, 형제님. 그럼 저랑 같이 움직이시죠. 청년들을 위한 공간도 찾으면 제가 청년들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4: 정말요? 감사합니다.
1: 그럼 예배 인도를 어떻게 할지만 남았네요.
3: 그게 아무래도 가장 부담스러운 자리라.
4: 저 정 없다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3: 에? 정말요? 아니,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죠.
4: 누군가는 시작해야죠. 나중에라도 꼭 저보다 나은 분이 나타나시겠죠. 일단은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6: 넉넉함에서 시작한 일이 아니었다. 먹고 사는 일조차 막막한 타국 땅에서 나라 잃은 서름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선택이었다. 이 아름다운 결단 위에 인성학교가 세워지고 신한 청년단이 조직됐다.

바로 이 청년단에서 파리 강화회담 대표 김규식을 선정하고 선우혁과 김순애를 국내로 파송한 것이 훗날 3.1운동의 기폭제가 된다.

FEBC 1회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12화 상하이 한인교회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 극동방송. 빛바랜 흑백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창원 명곡교회 이상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룻기 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룻기가 시작될 때에 참 암울하게 시작이 됩니다. 소망도 없어 보이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참 딱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대를 이을 자식도 없이 과부만 셋이 남아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되는 성

성경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또한 밤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창조하신 후에 만드실 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었더라. 그런 과정에서 결국 나오미가 자기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결단하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룻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룻 인생의 동행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머니가 두둑할 때 안정감을 누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 때문에 배짱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신앙인의 인생입니다. 룻이 비록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오던 이 나오미와 룻을 결국 하나님이 보듬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기업무를자를 찾게 되고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결국 보아스가 이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게 맞죠? 근데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있었기에 저는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게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4장에 들어와서 이제 결론을 보여주는데요. 이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그때그때마다 극적으로 해결되면서 사건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굉장히 멋있는 본문이에요. 이제 4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보아스가 룻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아침 일찍 성문에 나가 앉습니다. 이 성문, 그 당시에 이 성문의 역할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재판소와 같은 곳으로 사람들 앞에 공증을 받는 곳입니다.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는 땅을 사고 파는 거래나 계약서 등이 지금처럼 기록이나 사인을 해서 보관되거나 도장을 찍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알려서 주위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그들이 증인되게 하는 것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것입니다. 내가 개똥이 땅을 샀어요. 개똥이가 말합니다. 새똥이가 우리 땅을 샀어요. 그때 모든 이들이 증인이 될때 거래가 성사가 완료가 되는 곳이 성문입니다. 그리고 재판도 이 성문에서 진행이 되었고, 재판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처리 또한 성문에서 행해졌습니다. 어제 룻이 갑자기 자기를 찾아 프로포즈를 해서 보아스가 이제 증인들 앞에서 이것을 공증받기 위해 성문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업을 무르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아스는 우선순위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기업을 무른다 할 때는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희년제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자, 원래 엘리멜렉, 즉 나오미의 남편이 그 고갈되어진 땅을 떠나면서 그 땅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분을 했겠죠. 그죠? 처분을 하고 이국 땅으로 갔어요. 그럼 그 땅은 사실은 또 다른 주인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땅의 주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오미가 가자마자 그 땅을 되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레위기서에 보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 부른다는 것은 참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돌아옵니다. 그때는 1년 농사를 다 쉬어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종들도 쉬어야 돼요. 근데 그 안식년이 7번 지나는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는 1년 쉬는 게 아니라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거예요. 땅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멜릭이 소유하고 있던 그 땅이 50년이 지나면 또 다른 주인 누구에게 가야 될거 아니에요. 원래 주인에게. 근데 그 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손에 의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에게는 후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원래 땅을 그땅 주인이 되돌려 받으려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물을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아스의 품성이나 인격을 보고 따라가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근데 보아스도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1순위가 아니었어요. 성문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1순위 되는 인간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님들을 앉혀놓고 땅 얘기를 꺼냅니다. 엘리멜렉의 소유지가 있는데 당신이 그 땅을 물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어받을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웬 횡재입니까? 흔쾌히 허락합니다. 아, 그래야지요.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만 물려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엘리멜렉의 며느리가 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 땅에 자식이 있으면 그 땅이 자연스럽게 물려받을 수 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이 모함 여인 룻도 함께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해 볼것 같거든. 땅만 오면 내가 예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과부가 하나 따라온단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거절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아스가 신발을 벗습니다. 당신 기업을 묻지 않는다 그랬지? 안 했지. 바로 신발을 벗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 당시에는요, 자기 권리를 양도하는 의미로 신발을 벗어서 그 대상에게 주면 됩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장로 10분이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순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의 신발이 보아스에게 왔으니까 그 권한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아까 제가 보아스가 신발 벗었다는 게 아니고 원래 주인이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신발을 받아든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취하고 그 땅을, 그 기업을 물려서 대를 이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구두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구두로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증인이 있기 때문에. 성문 앞에서. 그러자 그 자리에 배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해줍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오벳이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분사형인데요. 예배자란 뜻입니다. 섬긴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오벳이 어떤 존재였던가는 거론하지 않고요, 오직 이름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 3장하고 4장은 룻과 보아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4장 마지막 부분에 아들을 낳은 후 베들레헴의 많은 여인들이 누구에게 옵니까? 나오미에게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누구에 의해서 나는 거예요? 룻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는요, 시작할 때 나오미로 시작해서

0: 해피 엔딩이에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나오미야, 네가 룻기 1장 20절에 했던 그 내용이 완전히 틀렸어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주 그 소위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에게 다시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결론적으로 다시 초점이 맞춰진 내용들은 너무너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오미는 풍족히 나갔다가 비워져서 돌아옵니다. 그 비워져서 돌아온 나오미를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그 룻기를 마무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룻기의 저자는 오벳이라는 아이가 오는 것을 통해서 족보 얘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룻기를 쓴 저자의 의도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를 알리는 게 아니라 크고 더 넓은 것이 있습니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터널 비전이란 말 아십니까? 동굴을 지나갈 때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고 앞쪽 정면만 보이는 것처럼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터널 비전이 된 사람은 옆 시야는 다 잃어버리고 앞만 바라보는 것, 그걸 터널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정말 많은 때, 많은 장소에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에만 정신이 팔리고 집중되어서 터널 비전이 되어 그 문제만 매달리게 되니까 힘이 들어요. 자, 나오미와 룻도 오늘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텐데, 하나님은 그 먹는 문제만 해결해 주셔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오미와 룻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했던 것보다, 그들이 바라는 것보다, 그들이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예비하셨고 허락하셨고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이방 여인, 별 의미 없는 인생, 아무도 관심 없고 무시당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룻의 삶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온 모든 인생 가운데 오발탄은 없습니다. 우주 안에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 안에 아시아가 있습니다. 아시아 안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경상남도가 있고, 경상남도 안에 창원이 있습니다. 창원 안에 의창구가 있고요. 그 의창구 안에 명서동에 위치한 명곡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 각각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여러분은 룻과 같이 별 의미 없는 인생처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을 바꿀 만한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룻기 4장 17절 말씀은 터널 비전 같았던 우리의 시야를 확 넓혀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0: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1: 자, 여러분, 이 룻기서는요, 그 당시에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다윗왕 시기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오면서 그 시기를 다 겪고 나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와 룻은 비워진 것 때문에 들녘에 나가서 떨어진 벼이삭을 주술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었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함 속에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서 보아스를 만나게 됐고,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끝나는 얘기예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사실은 인생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갑자기 왜 룻기 저자는 족보 얘기를 끄집어 왔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인데요. 그가 누구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의 할아버지였다. 결국 룻의 결말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두 사람의 결혼이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 유념함을 받게 된다면 룻을 통해 이 땅에 온 오벳 같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룻, 보아스 사이에 일어난 이거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서민들이 살아가는, 인간이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평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소하게 느껴진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 만한 그 놀라운 사건으로 변화되어 버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평범한 하루는 평범한 하루가 아니에요. 왜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모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절망적이었던 과부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좀 넓게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받은 선물에 굉장한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점자, 우리의 시선은요, 그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준 그에게 관심이 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런 흔적을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흔적을 부여잡고 은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웃기는 존재들인 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니똥 굵고 내 똥은 가늘어. 요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런 상황에서 회복된 줄 아나? 나는 삼기였다, 이가. 삼기였는데 은혜 주셔갖고 나왔다, 이가. 그러면 일기는 깨갱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것의 모든 반응을 해주신 그 주신 분에 대한 관심이야. 일기든 삼기든 말기든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주신 선물이면 은혜입니다. 제발 여러분 센 척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힘을 이제 얼마나 옛날인데 황금송아지 갖고 있었다 이가. 근데 이제 아프다 이가. 근데 하나님 또 황금송아지 줬다 이가. 꼭 이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신 분이 일상을 통해서 유념해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바꿀 만한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한 일상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대한 시간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면서 더큰 역사, 더큰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0: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요. 그래서 갈대아우르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한 내용이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 하나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아랍권의 조상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고,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지극히 작은 기대를 크게 반응하셨고, 온 세상을 품는 비전을 주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스케일을 크게 키우신 분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된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이 내는 그 길은 내가 내는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터널 비전만 가지고 모든 상황에 대한 감정 처리를 합니다. 그것으로 사실은 우리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문제만 크게 보이고 환경만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깨를 두들기면서. 문제보다 내가 더 크단다. 환경보다 내가 더 크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그분은 보고 계시고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최선의 길이 뭔지를 알고 계시기에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다면 우리는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이루어 가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땅과 같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같아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한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시게 하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잘것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눕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여인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 역할을 감당한 중요한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곳을 통하여 드리는 작은 헌신,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표현하는 작은 사랑, 우리의 작은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상상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22절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0: 나 여호와가

0: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창원 명곡교회 이상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8-1009번 창원 명곡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5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지들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도 덥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여전히 더워요. 자, 그래도 우리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을 시원하게 바꾸시는 분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방송 어디서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특별히 이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영혼이냐?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잠깐 쉬고 계시는 분, 우리가 일명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교회 안 나가봤다 무교,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절히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오늘 분명히 강력한 사인을 그분들께 보낼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석 같은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보물 퀴즈 이따가 이제 꽁트 오늘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답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필요해요. 핸드폰 꺼내주시고 핸드폰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지금부터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보미 퀴즈. 와우 와우. 자, 보물 퀴즈.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

0: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찾고요. 청취자 가운데서는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을 찾는 보물 찾기 시간. 자,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분들, 무교, 방학생, 정답 문자와 함께 방학이나 무교라고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정답 보내셔서 추첨해가지고 또 좋은 선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한화교회 김창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한화교회 김창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더운 여름 어떻게 시원하게 잘 보내고 계시죠?
1: 네, 너무너무 더워요. 아, 저는 주로 예. 에어컨 아래에 있는데 예. 오늘도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아, 정말 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네. 수고들 많으십니다. 애 그렇습니다. 많이 쓰들고 계십니다.
0: 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아, 제가 마이크를 늦게 켰네요.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자, 오늘도 고현 집사님이 또 일주일 동안 한땀 한땀 또 이렇게 고민 해가지고 열심히 만든 꽁트가 준비가 돼 있죠?
2: 네. 예.
0: 늘 이렇게 또 어떻게 참 상상력이 대단하세요. 아이고. 상상력이 대단하신데 오늘은 또 어떤 꽁트를 준비하셨을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그 정답을 보내셔야 되는데 목사님 네. 정답을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1: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50원의 유료 문자가 있습니다. 샵 1069 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전국 어디서나 이 3시 시간대는 서울극동방송 수신번호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어플, 휴대폰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서 회원가입하시면 무료로 어플 메시지로도 보낼 수 있겠습니다. 정답과 함께 정답 옆에 이제 무교나 방학이라고 쓰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알죠.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립니다. 꽁트 끝나고 첫 번째는 주관식으로 내고요. 그 다음에는 항상 객관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구원의 아쿠아리움.
1: 아쿠아리움. 자.
0: 이번 여름 휴가 때 아쿠아리움 많이 가시는데. 네. 아쿠아리움 중에서도 구원의 아쿠아리움. 네. 기대가 됩니다. 이게 뭘까?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아쿠아리움 가이드시네요, 오늘.
2: 네, 오늘 가이드입니다.
0: 김인수는 관람객. 휴가객입니다. 아주 좋아하는 관람객. 목사님은 오늘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 역할.
1: 이거 할 때마다 역할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니, 전문 저도, 성우가 아니라.
0: 저는 지난번에 하나님도 해봤어요. 아. 하나님도 해봤다가 관람객도 해봤다가 네. 오늘. 자 구원의 아쿠아리움. 자 오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귀 쫑긋하고 재밌게 들으시면서 끝에는 퀴즈가 나온다는 거 퀴즈 정답 보낼 준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꽁트 시작합니다.
2: 네네 관람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홍해 아쿠아리움 특별 도스트를 맡은 고현입니다. 뒤에서는 애국군대가 칼을 들고 쫓아오고 앞은 시퍼런 바다가 막아서서 많이 두려우시죠?
3: 당연히 두렵죠. 좌우도 낭떠러지 앞뒤도 절벽. 진짜 막다른 길이라고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4: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2: 자, 여러분 보세요. 지팡이 터치 한 번에 양옆으로 펼쳐지는 100% 리얼 입체 워터홀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자, 지팡이가 선포되는 순간 시퍼런 절망의 바다가 양옆으로 갈라지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은하의 워터풀이 열립니다.
3: 어머머머 웬일이니 수족관 유리창도 없는데 바닷물이 벽처럼 서 있어. 방금 내 눈앞으로 도미랑 상어가 지나갔다고. 엄마야 바닷물이 벽처럼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2: 더 놀라운 건 발밑입니다. 축축한 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밤새 통풍으로 말려두신 완벽한 마른 땅입니다. 왕복 8

0: 8차선보다 넓은 구원의 대로가 우리 눈앞에 뚫렸습니다. 여러분, 입장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1: 막혀서 죽는 줄만 알았는데 바다 한가운데 이런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니.
0: 이 여러분, 8차선 바닷길로 3, 2, 1 전속력 제수.
2: 여러분, 주님이 내신 이 기적의 바닷길로 다 함께 소망을 향해 걸어갑시다. 세상의 눈으로는 막다른 절망의 바다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구원의 길이 됩니다. 주님이 내신 바닷길을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0: 자, 청취자 문제 나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군대를 뒤로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휘둘러 왕복 8차선 고속도로처럼 아주 시원하게 갈라져버린 이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자, 새끼라 보물 퀴즈. 구원의 아쿠아리움. 와, 막 워터 월 나오고 전진. 아,
1: 하면 할수록 우리 고집사님이 원래 전문가라서 뭐 그런다 그러니까. 치지만 아 우리 PD님 좋아지고 있어. 우와 이게 진짜요?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많이 좋아지고
0: 아,
1: 있어요.
0: 우리 전문가 고현 집사님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또 눈치를 주시거든요.
1: 프로그램 하나 새로 만들어야겠어 이제. 와
0: 아, 나 몰랐는데 아 기분 좋네.
1: 숨은 재력이 아니 PD보다 성우 쪽으로도 아주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0: 근데 막 정신이 없네요. 막 전진아 하고 막 뭐 물이 어쩌고 저쩌고 해. 와. 여러분 어떻게 정신이 드십니까? 그래도 어떻게 정답이 보입니까? 예? 예, 정답. 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이나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지금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주관식이에요. 누가 빨리 보내는지 또 누가 늦게 보내는지. 그다음에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답 옆에다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적는 분. 아,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지만 재밌게 들으면서 내가 이것쯤은 알겠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시원하게 갈라지는 바다. 예. 생각만 해도 시원한데 옛날에 내가 여름성교학교 다닐 때 한번 들었던 그 바다. 예. 지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1069 우물정 1069. 그 무교생 가운데 또 방학생들 가운데서요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옆에 좀 써주시면은 저희가 전화 드려서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지금 쉬고 있고 내가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그 정답 옆에다가 방학 무교 적어주시면 무조건 선물 드려요. 자, 오늘 모세 목사님 모세였죠?
1: 네.
0: 모세가 모세. 막 갈라지고 막 이럴 때 난리 날 때 모세가 노래를 불렀나 봐요. 모세 노래. 네. 시와 그림이 부릅니다. 이 곡 듣고 올게요. 아하.

0: 시와 그림 모세의 노래. 오늘 모세는 등장인물이죠. 정답 아닙니다. 정답 아니고 자 오늘 보물 퀴즈 구원의 아쿠아리움. 와, 모세가 등장했고 막 워터월이 생기고 막 갈라지고 난리 났습니다. 자 잠깐 못 들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구원의 아쿠아리움이 있었고 바다 얘기가 나왔어요. 모세 얘기가 나왔고 여기서 문제만 한번 주십시오. 고현 집사님 네. 문제만 다시.
1: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군대를 뒤로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휘둘러서 왕복 8차선 고속도로처럼 아주 시원하게 갈라버린 이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그렇습니다. 자 보니까는 아주 빨리 맞춰주신 시원하게 빨리 맞춰주신 5102번님께 와.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로 보내주신 네. 자 그리고 문자로 아주 빨리 보내주신 4710번님께도 선물을 드리고 자 그리고요 또 그다음에 4310번님 매일 들을 순 없지만 이 방송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를 받고 있고 전주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예 정답 맞춰주신 4310번님 저기 뒤로 한번 가볼까요? 저기 뒤로 우리 꼴등 좋아하는데 꼴등 자 4010 이분도 한번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학이라고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시켰구나. 아,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2: 맞아요.
0: 내 주위에 방학이나 무교생이 있으면 네. 그냥 정답 알려주시고 네. 보내라고 하면 돼요.
1: 맞아요.
0: 목사님이 이제 거의 정답 알려주실 거니까.
2: 그래. 정답 알려드리겠네.
0: 아니,
2: 무교생들은 진짜 모를 수 그러니까, 있어요. 자, 처음 태어나서 야, 처음 그렇죠. 들어보실 수 있는 겁니다.
0: 자,
2: 그럼.
0: 8차선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갈라져버린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
2: 네,
0: 하는데 이제
2: 이름입니까?
0: 목사님 이제 보기 주실 겁니다. 보기.
2: 네, 예. 보기 들어갑니다. 네. 첫 번째, 홍해. 두 번째는 흥해. 세 번째는 아야해. 네 번째 좋아하는 말이죠. 사랑해.
1: 나무해.
0: 자, 보기 5번 너무해도 있었어요.
2: 바다 이름. 그냥 듣고 싶은 말이 아니고 바다 이름. 네. 홍해냐 흥해냐 아야해냐 사랑해냐
0: 아니면
2: 네.
0: 너무해냐 자 내가 정답 알겠다 거의 알려줘

0: 있죠. 예. 어떤 분들은 뭐 홍게라고 하는데 땡입니다. 오늘 네. 해로 끝나는 거예요. 해로. 네. 정답을 샵 1069 오물정 1069.
1: 흥해는 네. 그 어렸을 때 네, 네. 애기들 코 풀어줄 때 엄마가
0: 그렇죠, 그렇죠.
1: 흥해, 흥해. 그건 바다가 아닐 것 같다라는 힌트입니다. 네, 홍해냐, 흥해냐, 아야해냐, 사랑해인데 흥해는 아닐 것 같은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뭘까?
0: 안 되겠다. 네. 이거 빨리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지. 목사님 이거 정답을 다 알려주실 것 같은데.
1: 이러다가 다 바로 나와버리겠네. 그래도 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0: 자, 어플 메시지로도 여러분 정답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하시는 분은 내가 정답 알겠다면은 정답만 보내면 안 돼요. 그러면 선물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정답 옆에다가 무교나 방학이라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좀 선물을 고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적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홍해냐 흥해냐 아야해냐 사랑해냐 아니면 너무해냐 여러분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교생 방학생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또 모세 어떤 축제네요. 믿음의 사람들 앨범에서 이 정답의 축제입니다. 축제. 네, 조금 이따가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요, 홍해냐, 흥해냐, 아야해냐, 사랑해냐, 너무해냐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답은 홍해.
0: 그렇습니다.
2: 홍해.
0: 홍해. 홍해. 홍해. 네. 야. 오, 진짜 이렇게 더운 날 네. 아, 좀 홍해같이 이렇게 좀 갈라지는 거 한번 그러니까요. 봤으면 좋겠는데.
3: 맞아요, 맞아요. 네. 비도 하나님 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비가 많이 안 와서.
0: 예. 참 홍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예. 홍해를 보면서.
3: 홍해를 보면서

0: 사방이 사람이 막혔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인생도 예. 살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힐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요,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요. 그 막힌 문 가운데 하나를 열어주시죠. 꼭 네. 열어주십니다. 네. 우리는 눈으로 볼 때는 다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반드시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인생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떠나신 분들, 방학 중에 계신 분들, 혹시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번 방송을 통해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홍해갈 홍해처럼 쫙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1: 아멘. 자, 홍해처럼 한번 시원하게 펼쳐지는 분들 오늘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정답 주셨잖아요. 정답 중에서 이제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당첨 문자 이제 보낼 겁니다. 이따가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선물 받아가실 수 있고요. 방학 무교생들 저희가 생방송 중에 시간 되는 대로 이분들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지금 방학을 하고 있고 쉬고 있는지 한번 돌려보도록 네. 할게요.
0: 2086번 뒷번호 2086번 쓰시는 분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여보세요?
2: 네. 예.
1: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2: 어디신데요?
1: 극동방송 새끼라.
2: 아.
1: 문자 주잖아요. 문자. 그렇죠?
2: 예.
1: 지금 운전 중 아니시고요?
2: 아, 내렸어요.
1: 내렸어요.
2: 네.
1: 다행이네요. 아무튼 지금 뭐 어떻게 집이세요? 아니면 걸어가고 계세요?
2: 예, 걸어가고 있어요.
1: 어디세요? 지역은요?
2: 아, 저 원래 전주 사는데. 예. 잠깐 인천 언니네 와가지고.
1: 인천 언니네 왔어요.
2: 네.
1: 방학 중인데 항상 찬양과 함께 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잖아요.
2: 예.
1: 찬양을 어떻게 함께 본인이 불러요? 아니면 이렇게 극동방송을 아, 듣는다는 얘기예요?
2: CBS 들어요. 전주방송.
1: CBS? 근데 여기는 네. 극동방송인데.
2: 그래도
0: 잘하셨어요.
1: 극동방송인데 어떻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2: 아, 언니 차 안에서 언니도 항상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1: 예, 예. 아, 원래 아, CBS를 항상 듣다가 오늘 언니 때문에 극동방송을 딱 듣고 문자를 네. 보낸 거군요.
2: 예.
1: 와, 또 신기하네. 이것도 신기하네요. 근데 교회 안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요?
2: 아, 제가 지금 나가다 안 나가다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1: 네네.
2: 마음을 잡고 딱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토요일도 일요일도 일할 때가 많아가지고 그걸 네. 네네.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핑계인 거죠.
1: 핑계. 본인이 잘 알고 계시네.
2: 맞아요.
1: 하나님 곁으로 인도가 되는 방송이고 싶다. 네. 아까 뭐 딱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네. 좀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2: 아.
1: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주에 있는 교회도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고 집 근처에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고 여기 목사님 나와 계시는데 네. 목사님과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좀 그 선물을 먼저 드려야겠네. 선물. 예, 선물. 저희가 어떤 선물이 있냐면 황금곱창 자 여기서 들어보시면서 하나 고르셔야 돼요. 예, 옆에 언니랑 같이 있나요? 혼자 있나요?
2: 아, 저희 내자매 같이 있어요.
1: 내자매 같이 있어요? 나머지 세 명은 교회를 잘 다니는 분들인가요?
2: 큰언니만 안 다니고 다 믿음이 있어요.
1: 큰언니만 안 다니고 네 명이 있다니까 제가 갑자기 부담이 되네. 선물을 부르려니까. 네. 일단은 불러봅니다.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2: 아, 저 안 받아도 되나요?
1: 아유, 또 제가 열심히 불렀는데 받으셔야지. 예? 받으셔야 돼요. 옆에 있는 언니들도 이렇게 좀 조금씩 드리고 싶기도 한데.
2: 아.
1: 자, 먼저 골라보세요.
2: 그럼 유산균 할까요?
1: 유산균. 언니들하고 지금 같이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나요, 혹시?

0: 아니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럼 일단은 언니들하고 같이 이렇게 드시라고 커피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0: 아, 감사합니다.
1: 예, 커피도 보내드리고 누군가 우리 그 2086번님 누군가 옆에서 좀 이렇게 탁 좀 손 좀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0: 네.
1: 그렇죠?
0: 네.
1: 일단 바톤을 제가 목사님께 넘기겠습니다.
2: 아유, 반갑습니다. 그래요. 언니네 집에 갔다가 우연찮게 CBS를 듣다가 극동방송을 듣게 됐는데 그것이 또 방송에 연결이 됐다.
1: 그러니까.
2: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참고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방이 막혔을 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올 시간이에요. 절 따라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시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1: 따라서.
2: 여보세요?
1: 목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0: 네.
2: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2: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2: 아유, 감사합니다.
1: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거 진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2086번님 너무 사랑하시고 강한 지금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니까 이번에 하나님 그 부르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죠? 전주 가시면 저희가 갈 수 있는 교회를 좀 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극동방송도 한번 같이 이렇게 들어보세요.
0: 예.
1: 예, 고맙습니다.
0: 예.
1: 자.
3: 오,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죠?
2: CBS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CBS만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2: 네.
1: 야, 또 이런 일도 있네요. 참 재밌네요. 자. 자, 이번에는, 무교. 무교 한번 해봐야죠. 자, 이게. 옆에서 정답을 알려주셨을까?
2: 7048 끝번호 그렇습니다. 7048 일반 전화로 갑니다. 네. 꼭 받아주세요.
4: 자. 고객님 전화번호
1: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2: 네, 천천히. 네. 네. 일반 전화로 가면 꼭 받아주세요. 일반 전화로 가면 뭐 혹시 보이스 피싱인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반 전화로 가도 이 시간에는 아니니까 받아주시면 됩니다.
1: 자, 무교 홍해 정답 맞춰주셨고요. 오늘 처음 문자 주신 분입니다. 무교생.
2: 네, 무교.
1: 네.
4: 아, 오늘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
1: 아이고.
2: 아이고. 아쉽네.
1: 야, 죄송한데 제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2: 네. 자, 네. 한 번 더.
1: 네, 이게 해봐야 돼요. 이거는.
2: 네.
1: 이분이 지금 이거는 끊었다는 건데. 이제 보이스 피싱으로.
2: 이게 방학은 그래도 참 많이 오시는데 무교분들은 참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셨다는 건.
1: 아, 이거.
2: 네.
1: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아유, 전화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5: 아, 네, 네. 감사합니다.
1: 극동 방송이에요. 극동 방송. 이상한 전화 아닙니다.
5: 아유, 아, 네.
1: 그래도 이번에 딱 받아 주셨네요.
5: 네.
1: 운전 중 아니시죠?
5: 아니고요.
1: 본인이 무교 맞아요?
5: 전 무교가 아니고
1: 네.
5: 제 딸이 무교인데.
1: 딸 옆에 있어요?
5: 예, 네, 딸이 옆에 있는데.
1: 예.
5: 네. 쑥스럽다고 제가 대신 받았어요.
2: 아, 쑥스럽다고 엄마 보고 엄마가 받아 네. 그랬구나.
1: 아, 그 문자는 딸이 보낸 거 맞아요?
5: 맞아요.
1: 오, 같이 아까

0: 딸하고 방송 듣고 있어. 예?
1: 네, 같이 보내고 예. 그 막내 동생이 추천을 예. 해줘서
0: 예.
1: 답은 이렇게 그, 국정 방송 듣다가 같이 둘 다 같이 보냈어요.
0: 아, 막내 동생이 알려줘가지고.
1: 네네, 국정 방송 들으면서 하라고.
0: 지금 그리고 엄마는 그럼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1: 예, 네, 저는 하고 있고.
0: 예. 네. 큰 딸은 무교고 둘째 딸은 혹시
1: 무교예요, 둘 다.
0: 둘 다 무교.
1: 네네.
0: 셋이 같이 듣고 있었어요?
1: 아니요. 작은 딸은 근무하고 예. 큰 딸은 휴가 나와서 잠깐 쉬고 있는 사이에
0: 예예. 예.
1: 네, 지금 그렇게
0: 같이
1: 올렸어요.
0: 듣다가
1: 네, 같이 듣다가
0: 그래요. 어느 지역이십니까?
1: 여기 원주입니다.
0: 강원도 원주.
1: 네네.
0: 딸이 지금 직장인이에요?
1: 공무원이에요.
0: 공무원이세요? 우리 네. 딸 좀 한번 바꿔주세요. 선물 주고 싶다고 선물 주고 싶다고.
1: 잠시만요.
0: 예예예. 예, 예.
2: 그래 얼굴 안 나오니까 예, 받아달라고.
0: 제가 이름도 안 물어볼게요.
2: 알아 이름도 여보세요? 안 물어보고.
0: 바꿔네. 여보세요.
3: 네 안녕.
0: 아유 감사합니다. 전화 받아주셔서 예.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3: 네.
0: 저희가 선물 좀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3: 아 감사합니다.
0: 오늘 이 방송 처음 들으셨나요?
3: 네.
0: 엄마랑 이따가 이렇게 듣게 됐군요.
3: 네.
0: 홍이 어떻게 쉽게 맞췄어요?
3: 엄마가 알려줬어요.
0: 엄마가 알려줬구나. 그러면 교회 안 다녀봤어요?
3: 네.
0: 한 번도?
3: 예전에 엄마 따라간 적 있었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0: 그럼 홍이 모를 수도 있겠다.
1: 어릴 때.
0: 그렇구나. 네. 우리 7048번님, 이 방송이
3: 네.
0: 이렇게 이제 교회 다니다가 쉬는 분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 소개하고 선물도 좀 드리고 다시 교회 가게끔 하고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천국 갑시다 이런 좋은 내용과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1: 아 네네.
0: 그래서 우리 따님도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시면서 엄마와 같이 나중에 꼭 천국에서도 보는 딸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전화드렸어요.
3: 아, 네.
0: 그래서 일단은 자, 선물을 제가 불러볼 테니까
1: 네.
0: 본인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이렇게 한번 골라보세요.
2: 엄마까지.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네, 제가 빠르게 부릅니다.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고르시면 예.
3: 화장품하고 엄마 뭐 할 거예요?
0: 본인은 화장품.
1: 쭈꾸미는 뭔가요?
0: 쭈꾸미는 쭈꾸미죠. 예. 자, 엄마는 쭈꾸미.
2: 드시는 겁니다. 피부에 양보하는 건 아니고 네. 드시는 겁니다.
0: 양념으로 딱 돼가지고
2: 네. 네.
0: 딱 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이렇게 뭐 마늘 넣으면 더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겁니다. 엄마는 쭈꾸미로. 예. 자, 우리 네. 따님.
3: 화장품.
0: 네, 따님은 화장품이고
2: 엄마는 쭈꾸미.
0: 엄마는 쭈꾸미.
2: 예.
0: 이 시간에 잠깐 한 짧은 기도문인데요.
1: 네네.
0: 목사님과 함께 이 기도 한번 네. 하면 어때요, 우리 따님이요?
1: 네, 잠깐 할게요.
2: 네, 네 감사해요. 네. 절 따라서 한번 네. 기도해 주세요. 사랑해 하나님.
3: 사랑해요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3: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3: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2: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전국에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이 다 같이 아멘 해 주셨을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0: 우리 따님.
3: 네.
0: 이게 전국 방송인데
3: 아, 네.
0: 이 무교라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더 막 간절해지고 우리 따님이 예수님 정말 잘 믿고 교회 다녔으면 하는 마음을 진짜 간절해요 지금.
3: 네.
0: 하나님께서 우리 따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번 주에 원주에서 엄마 다니는 교회, 엄마하고 혹시 같이 살고 있어요? 원주에서?
0: 네.
1: 그러면 한번 엄마 다니는 교회 어렸을 네. 때만 가봤잖아요.
0: 네.
1: 이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 가서 네. 한번 말씀도 들어보고 교회 한번 네. 가보시면 어때요? 이번 주부터?
0: 알겠습니다.
2: 아유. 박수! 와.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아까
3: 엄마가 제일 좋아하네.
1: 그러니까 우리 따님이 한 분 또 있다고 했잖아요.
4: 네네.
1: 그 딸도 무교라고 했죠?
4: 네.
1: 그러면은 그 딸 안 줬다가는 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3: 아, 그래. 이건.
1: 네. 커피 좋아하나요, 그 딸?
4: 딸 커피 잘 먹어요.
1: 그래요. 그러면 커피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
3: 오늘 얘기하면서 커피 주면서 네. 딸도 같이 그러니까 가자고 엄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엄마는 쭈꾸미. 엄마 맞아요.
3: 얼굴에
1: 해보시고.
3: 바르시면 안 됩니다. 꼭 드셔야 돼요.
1: 자, 우리 너무 7048번님 가정 너무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1: 따님 극동 방송 꼭 들어요. 이제 극동 방송 들으면서 나 교회 갔다라고 문자 제가 기다릴게요.
4: 알겠습니다.
1: 예.
4: 감사합니다.
1: 예.
3: 아이고 감사해요.
1: 아이고. 아이고. 와, 무교가 진짜 또 가면은
2: 네.
1: 아이고 너무 또 보람되고 어우 너무 좋겠어요. 자, 이 고민입니다. 방학생 이렇게 많은데
3: 오늘 참 방학생 무교생 많이 왔어요.
1: 이 중에서 어떤 방학생을 지금 해야 될지 시간이 많진 않은데
3: 네.
1: 자, 이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3: 네. 9367. 네, 우리 PD님 기도하면서 고른 번호입니다. 네. 9367 받아주세요. 일반 전화입니다.
1: 9367. 방학 중에서도 좀 이른 시간에 주신 네. 분인데 새싹.
5: 아, 네, 지금 전화 받기가 조금 그래서요.
1: 아유. 그럼 네. 저희가 이따가 조금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릴 테니까 그때 일반 네. 전화 꼭 받아주세요.
5: 네.
1: 예. 아, 남자분
3: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빨리 다른 번 한번 그렇죠. 눌러볼 그러니까요.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말씀해 오.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1: 이분 이따가 좀 준비가 됐을 것 같아요. 이분도
3: 네.
1: 이분도 됐을 것 같은데 자 네. 이분
3: 5222 끝번호 5222 쓰시는 분입니다. 자. 전화 받아주세요.
1: 자, 또 기대됩니다. 5222 5222 이분도 처음으로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예, 예, 여기 극동방송입니다.
6: 아, 예, 안녕하세요.
1: 아까 홍해 방학 주신 분 맞죠?
6: 아, 예.
1: 본인 방학 맞으세요?
6: 예.
1: 아, 그렇구나. 아, 예. 예. 몇 년 방학이세요?
6: 한 25년.
3: 25년. 할렐루야.
1: 그러니까 아. 25년 방학하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좀 이렇게 웃기신가 봐. 예? 아. 웃으시더라고. 예?
6: 지난 주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1: 나가기 시작했어요?
6: 지난 주하고 이제 두 번 갔었죠.
1: 진짜?
3: 가셨습니까?
1: 그러면 방학 끝낸 건데.
3: 아, 계약이네, 계약.
1: 그니까.
6: 아직, 그런 내 마음에서 닿는 게 아니고.
1: 예.
6: 모친이 이제, 이전에 내가 나가는 게 소원이라 했어서.
1: 아, 어머니가 아들 교회 소원. 나가는 거가.
3: 와,
1: 네, 죽기 전에 진짜 교회 가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 가신 거예요?
6: 예, 예.
3: 어머니 생존에 계시고요?
6: 예, 아니, 계세요.
3: 아유, 감사합니다.
1: 어떻게, 지금 계시는 곳이 저기 경상도 쪽 가시던데?
6: 예, 여기 저, 김천입니다.
1: 김천.
6: 예.
1: 김천, 예.
6: 경북 김천.
1: 경북 김천. 근데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6: 아니요, 그 우연치 않게 예. 퇴근하는 길에
1: 예.
6: 오면서 그냥 틀었는데 그게 주파수가 맞춰졌어요.
1: 오늘 지금 처음 맞춰진 거예요?
6: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20년 넘으니까 성경책이 왜 이렇게 껍질이 막 빗가져가지고
1: 예.
6: 교회에 앉아서 일어나면 그 자리에 막 껍질이 막 남아있더라고.
1: 예, 예, 예.
6: 그래서 아까 틀었는데 뭐 원하시는 선물을 주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1: 예, 예.
6: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제
1: 보내봤습니다.
6: 아, 성경책에서 그랬던 거.
1: 아, 또. 선물 성경책.
6: 예,
1: 저희가 선물이 성경책은 있어서. 없는데
6: 아,
1: 제가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드릴게요.
6: 아, 아닙니다.
1: 성경책은 난 어떻게든 드리고
3: 우와.
1: 다른 선물 아까 거기서 기억나는 거 어떤 거 드릴까요?
6: 아니요, 그러고는 선물은 뭔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1: 아, 그럼 제가 빠르게 또 부릅니다. 소곱창 전골, 단백질 쉐이크, 냉면, 묵, 유산균, 김부각,

0: 김치,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1: 뭐 어른들 뭐 할 수 있는 거 주면 좋겠는데.
0: 에?
1: 어른들 드실 수 있는 거라.
2: 어른들 드실 만한 거 추천.
0: 아, 아까 그 모친 어머니 드리려고요.
1: 예, 예, 어머니나 아버님 드리면 되니까.

0: 이제 우리
1: 감사합니다.
0: 방학생 5위 2번님을 위한 선물이거든요.
1: 아.
0: 근데 오늘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이렇게 주파수가 맞춰졌다는 거 하나님의 사인인데 오늘. 예?
1: 아, 벌써 지난주에 교회를 갔는데,
0: 예.
1: 목사님 그 초고에 마지막에,
0: 네.
1: 오, 신실하신 주 하는 그 찬송
0: 찬송. 예.
1: 있죠. 네, 오, 신실하신 주.
0: 예.
1: 그 이래 보는데, 이제 교회 마치고 집에 오는데,
0: 예.
1: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우, 그거를 생각해내면서 막 눈물이 크게 나더라고요.
0: 그렇구나. 와. 야, 어떻게
1: 아,
0: 25년 만에
1: 정말 막.
0: 가셨는데.
2: 야,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0: 그러니까요.
2: 방법은
0: 네네.
2: 홍해를 가르는 것만큼이나 대단한 일이 많아요.
0: 와, 우리 오이버님
1: 35년, 30년?
0: 예, 어머니 말씀에 진짜 잘 순종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또 말씀하실 텐데 그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면은 이제 더 좋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예.
1: 여기서 일이 잘안 되고 있으니까 엄마가 고치니
0: 예. 앞으로 이제
1: 지금 너를 잘 되게 해주면
0: 예.
1: 네가 잘해서 잘된줄 아는 안다고
0: 예.
1: 네가 교회 가서 갖고 꾸러져갖고 하나님한테 씨려야지 하는 것다 눈물로
2: 어머 어머니가 참 신실하시고
0: 예.
2: 참아
1: 그래도
2: 바로 잘
1: 그래야지
2: 알고
1: 믿음도 다
2: 계시네.
1: 풀린다 그렇게
0: 예.
1: 말씀하시니까 그랬는데 아이고 그렇게
0: 와.
1: 말씀하시는데 가다
0: 예.
1: 싶어갖고 30 이거는 30 되는 것 같아요. 20살 조금 넘어서부터 안 가기 시작해라. 지금 내가 50노인데 그한 30년 됐는 것 같아요. 갔는데 아우 지금 오는데 그게 생각이 나면 막 눈물이 그래 나더라고요.
0: 그랬구나. 예.
2: 간증이네.
1: 웃어서 뭐할 정도로 눈물이
0: 자,
1: 나.
0: 우리 5252번님, 또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전화 연결을 해서 듣도록 할게요.
1: 아이고 전화 연결 안 하셔도 되는데.
0: 아무튼 방학 끝낸 거 너무 축하드리고, 저희가
1: 아니
0: 또
1: 아니
0: 연락
1: 많이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모르겠습니다. 예.
0: 예, 너무 감사합니다.
1: 아니 고맙습니다.
2: 와, 너무 감사해요. 오늘 진짜
3: 와.
2: 은혜 충만 부흥회네요. 부흥회.
3: 네.
2: 야,
3: 진짜.
0: 이 오신실하신 주. 이 왜냐면 제가 지금 마지막 한분좀더 해보려고.
2: 오, 더 해보려고요.
0: 네. 지금 한 번만 더 해보려고. 이분은 이제
2: 네.
0: 교회를 잘 나가게끔 우리가 옆에서 도와드리면 될것 같고.
2: 네, 6160 끝번호 6160 우리 한분 더. 6160 끝번호 연결됐고요.
0: 자, 6160
4: 연결이 되지 않아.
0: 자, 이게 또 보이스피싱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2: 한번 더. 우리 PD님은 한 명이라도 더
3: 네,
2: 복음 전하고
3: 맞아요.
2: 싶으셔서.
3: 지금
2: 아,
3: 얼마나 바삐.
2: 네.
3: 예.
0: 뭐 방학생이 많아서요? 네, 아이고 받아주셨네. 감사합니다. 6160번님.
5: 네, 안녕하세요.
0: 극동방송이에요.
5: 아, 안녕하세요.
0: 아까 방학이라고 보내신 분 맞죠?
5: 아, 네.
0: 몇년 방학이세요?
5: 네?
0: 몇년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거예요?
5: 아, 지금 1년 정도.
0: 1년 정도? 어느 지역이세요?
5: 네. 여긴 부천이고요.
0: 부천.
5: 네.
0: 방송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5: 저희 신랑이 항상 이게 오가면서 들었는데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요. 같이 듣다가.
0: 같이 듣다가
5: 네.
0: 지금도 신랑이 옆에 있어요?
5: 아, 저희 신랑 지금 저희가 할머니 화장터 갔다가요. 지금 샤워하고 있어요.
0: 아, 남편은 교회를 잘 다니고 극동방송도 듣고 그러신 분이세요?
5: 네네.
0: 돌아가신 할머니도 신앙생활
5: 권사님.
0: 하셨던 분이고
5: 네.
0: 권사님이셨고.
5: 네네.
0: 아, 그렇구나. 남편이 지금 옆에 1년 쉬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또 극동방송 자연스럽게 들어보라고 한것 같네요.
5: 그런 것 같아요.
2: 지혜로운 남편? 네.
5: 아우, 지혜롭고 성실한
2: 아,
0: 그러니까. 아,
2: 축복입니다.
0: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6160번님, 이 시간에 목사님 따라서
2: 네.
0: 다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 네, 오늘 많이 문자 왔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연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계획입니다. 꼭 교회 가시면 좋겠고요. 저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5: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5: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남편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샤워하겠네요.
1: 전혀 몰랐어요.
2: 이따가 남편 나오면 오늘 지금 있었던 일 꼭 좀 얘기해 주시고 시간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저희가 네. 방송 끝나고 선물은 여쭤볼게요.
1: 네네네.
2: 본인 거 하나, 남편 거 하나, 두 개.
1: 네.
2: 미리 축하드리고 이번 주에 남편하고 이제 손잡고 부천에 있는 교회 가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와, 너무 감사해요. 네.
2: 자,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 그리고 또 고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김수혜입니다. 고맙습니다.
3: FEBC.
4: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5: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하이교회 김동현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장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고성 하이교회 김동현 목사님께서 신명기 2장 9절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성실하시다, 변하지 않고 확고하시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변하죠. 우리의 마음은 잘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잘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사랑이 신실하시고 그 은혜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또 신뢰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길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는 길에 만나는 적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모든 땅들을 다 주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염려를 가지시고 방금 읽었던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가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땅이 탐이 나더라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내가 이미 그들을 롯 자손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아르라고 하는 땅을 주셨고 또 암몬에게도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과 비슷합니다. 이런 모압과 암몬 땅에 원래 누가 있었습니까? 모압과 암몬 땅에는 원래 아낙 족속과 같은 거인족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르바임 땅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르바임은 바로 거인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이들보다도 훨씬 약한 모압과 암몬이 이 거인족이 살고 있는 이 땅의 거인족들을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해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암몬과 모압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말하자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모압과 암몬에게는 너희 그 땅이 좀 탐이 나더라도 그 탐내면 안 돼, 그 욕심내면 안 돼 이런 의미로 주신 거죠. 이런 모압과 암몬의 국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국경을 바라보고 그들의 비옥한 땅을 바라보니까 아, 이 땅에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절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접어야 되는 거죠. 욕심이 나더라도 욕심내면 안 돼 할 때 그 마음을 접어야 되는 것이죠. 그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허락하실 때가 있고 어떤 것은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원하는 대로 열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길을 열어주실 때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 줄 때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만 이건 안 돼.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실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실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도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 그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허락하실 때에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 합니까? 38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뼈아픈 그 실패를 되짚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입구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정복을 하지 못하고 가나안 정복이 무려 38년이나 더 지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모압 평지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나와서 근 30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죠. 300만 명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고 또 살고 때로는 싸우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매일 100명 정도가 죽고 장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간다기보다는 완전 산다는 것 자체가 전쟁터이고 하루하루를 우리처럼 산다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를 견딘다는 의미가 더 맞을 정도로 아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15절에 이 모든 죽음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38년 동안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다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김없이 30

8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38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저 형벌과 심판의 시간이었을까요?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이 광야 38년을 허락하신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알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요즘에 낮에 해가 너무 뜨거워서 정말 10분도 세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강렬한 햇빛이 매일매일 내려쬐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밤에는 또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독을 품은 전갈들이 생명을 노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곳은 고난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땅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데 그런데 또 반면에 영적으로는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고난을 주시는 의미는 매우 명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고 또 이렇게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세밀한 돌보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 사는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죠. 의복이 매일매일 있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38년이라고 하는 광야는 정말로 한편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너무나 아픈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어떤 일에 심각한 결핍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돈이 너무 없는 것, 이게 너무 고통스럽죠. 몸이 너무 아픈 것, 이게 고통스럽죠.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너무 심각하게 깨져 있는 것,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심각한 결핍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계시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뭔가에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건 뭐예요? 떡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먹고 살까? 먹고 살까가 해결되면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편하게 살까? 사람의 삶은 이 먹고 사는 데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된다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줄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광야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한동안 삽니다. 그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삶을 마치는 거죠. 살다 보면은 심각하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지 못한 갑작스러운 큰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너무 힘든데, 그런 시간들이 너무 힘든 시간인데 하나님은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심각한 결핍의 상황에 종종 두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런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과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패배감과 실패와 좌절감을 안겨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릴 법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시간을 다 보낸 후에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땅을 정복하라는 목표와 과제를 주십니다. 여러분, 헤스본 왕 시온은 또 바산왕 옥, 이 요단간 동편에 자리 잡고 있는 강력한 통치자입니다. 그는 이전에

모압 땅을 정복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사실 평화롭게 지나만 가려고 했는데 이것을 대해서 싫어하고 자기의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만큼 군사적인 자신감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본 왕 시온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에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쟁의 승리를 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불어 네가 맞서 싸우기만 하면 된다. 이미 내가 승리를 주었기 때문에 너는 진격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 직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을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헤스본 왕 시온을 치기 전에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38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와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할 수 없다, 저 높은 성벽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저 아낙 족속들에게 다 우리를 잡혀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에 데려온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가 아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하라는 이 명령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38년 전과 똑같은 상황에서 이들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하고 좌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헤스본 왕, 두렵게 보였던 그 헤스본 왕을 이길 수가 있었고 그 모든 성읍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험대가 될 수 있었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헤스본 왕 시온은 그냥 작은 왕이 아니고 큰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왕을 정복했다고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헤스본보다도 훨씬 더 적은 소수 민족들, 가나안 땅에는 31개의 소수 민족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땅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야, 저 큰 왕도와 같은 헤스본 왕이 정복을 당했단다. 그 엄청난 거인족 바산왕 오

이스라엘에게 점령을 당했단다. 그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31명의 왕들이 들었을 때는 엄청난 두려움이 쌓이게 되는 거죠. 38년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실패했지만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헤스본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전과 지금 상황적으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대로이시고요. 이스라엘 앞에 강한 적이 있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져 있습니다. 더 이상 이 헤스본 왕이라고 하는 강력한 적 앞에서도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불신앙이 광야 38년 동안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문제를 만났느냐가 아니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아지고요. 하나님이 작아지면 문제는 엄청나게 크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던 그 정탐꾼들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헤스본 왕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닮았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실 때에도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강력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그 결핍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광야 생활의 그 결핍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실 때 나아가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 그 고통이 너무 힘들고 싫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뭘까? 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웠던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의 삶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말자, 담대하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0: 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834-6039번 055-834-6039번 고성하이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성가이쌤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진행의 마산중앙교회 곽동강 목사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 잠은 잘 잤어? 라는 말이 인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더위로 밤낮 잠을 설치며 낮엔 다니기조차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적정한 수분과 영양분을 섭취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영은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저와 청취자 여러분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여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광명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가 변하고 자연환경이 무너지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 우리들 또한 삶의 패턴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있지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청취자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옹기장이가 찬양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성가의 샘 진행의 곽동관 권사였습니다. FEBC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8월 6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로 보내시고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요즘 여름휴가 떠나는 분들 많으시죠? 휴가를 떠날 때는 설레는 마음이 정말 큽니다. 짐을 싸고 여행 계획을 세우고 이번엔 어디를 가볼까 하는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곤 하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여행을 다녀와도 집 문을 열면서 역시 집이 제일 편하다 라는 말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휴가는 떠나는 기쁨도 있지만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감사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편히 돌아갈 집이 있고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고 다시 시작할 일상이 있다는 것, 이것도 정말 큰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며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 있잖아요. 그 품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도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쉼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름 휴가 같은 시원한 찬양 속에 몸과 마음이 함께 쉬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8월 4일 화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입니다. 오늘 첫 곡은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역시 출석 단어 라이브로 받고 있습니다. LIVE 남겨주시면 출석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소개해드리죠. 오늘은 화요일 신청곡 컨테스트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들,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들, 이 여름휴가에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 시원한 찬양들을 마구마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머 스페셜 기간이라서 2부의 코인 찬양방은 없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서머 스페셜이 얼마 안 남아서 한 2주 정도 있으면 코인 찬양방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는 찬양들을 최대한 많이 띄워드려볼 예정이니까요. 듣고 싶은 찬양들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보내주시면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보내주신 문자들 좀 살펴보면 4833님께서 PD님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오늘도 은혜 가득한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 휴가 갔다 온 게 소문이 다 났나 보네요. 예, 제가 비밀스럽게 다녀왔는데 아, 그리고 3743님 실외기가 데운 뜨거운 지구 덕분에 불타는 여름 감사히 견디며 은축나 가족분들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참 악순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여름이 더우니까 자꾸 에어컨을 켜고 에어컨을 너무 켜니까 실외기 때문에 다시 더워지고 또 더워지니까 에어컨을 켜고 에어컨 때문에 더워지고 아 이게 참 이제는 에어컨 없이 살 수가 없는 이 몸이 돼버렸는데 점점 더 더워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살짝 되고요. 아, 그리고 3743님이 머리 부상으로 그때 뭐 CT였나요? 뭘 찍고 헬스장을 가셨던 기억이 나는데 좀 괜찮으신지도 문자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2850님 어제 월요일 해서 월요미니 하시면서 어제 그 MZ 퀴즈가 지읒 비읍 지읒 이응이었죠. 정보 좀요였는데 중부 지역이라고 중부 지역 미니 지역 예 맞습니다. 중부 지역 제 지역이죠. 아 그리고 8093님 정보 좋아라고 아, 정보 좀요 아니고 정보 좋아라고 어제 오답을 좀 남겨주셨는데 이분이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택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가족분이신데 택배 일을 하시면서 요즘 특히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은혜 충전 라이브와 함께 시원하게 택배 일도 잘 하시면 좋겠고요. 자, 당신만을 위한 노래 매일매일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내용과 같이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세상에 하나뿐인 그분만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노래 노래 선물도 받으실 수 있고 산삼 선물도 받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만큼 이 당신만을 위한 노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 두 곡 만나보죠. 국립합창단의 나의 죄를 씻기는 그리고 지선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띄워드립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 극동방송.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이 시간에는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러시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띄워드릴게요. 2부까지 주파수 고정!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께서 이사야 2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본문으로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기까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 전체 속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로 그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거든요. 이보다 더 많은 횟수로 나오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싶은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날에, 제발 그날에, 그날까지 견디면서 이끌어가며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날에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그 간절한 것이 우리 가슴속에도 하나님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기에 끊임없이 그날, 그날, 그날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날에 이 뜻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날에 무엇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느냐면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노래, 찬양이거든요. 정말 찬양이 쏟아져 나가는 것.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고 하는데 너희가 지어서 이렇게 억지로 부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절로 쏟아져 나갈 것이라. 이 노래가 너희 입술에서 그날에는요 저절로 뿜어져 나가는 것이 이 노래가 될 것이라. 그것을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것을 기대하시며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어떤 때 찬양이 저절로 쏟아져 나갈까? 감사 찬양이 쏟아져 나가는 것은 언제일까? 그것을 기대하시며 계속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찬양, 그 저절로 쏟아져 나가는 그 찬양의 제목, 주제가 무엇일까? 그게 4절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오직 여호와만 영원히 신뢰하는 세상, 그 신뢰하는 세상,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시고 이끌어주시며 세워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 무엇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루어가시려고 하시는데요, 무엇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신뢰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믿겠다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나에게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해주어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고 할 때는요, 내가 너희를 신뢰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약속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영원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영원히 신뢰하게 해주시겠다, 그 얘기는 내가 영원토록 너희에게 변치 않는 존재가 되어주겠다,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기까지. 우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기까지는 지난한 세월이 필요하거든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알아가며 알아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슴속에 새겨져야 그 다음에 내가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거든요. 신뢰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타어라는 단어인데요, 전폭적으로 나 자신을 다 위탁시켜버리는 겁니다. 내 것이 없이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 위탁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전하게 걸어가는 것, 그게 신뢰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결코 쉬울 것은 아닐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여정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우린 분명히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걸 이제 기대하면서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자녀를 군입대시키는 부모님이 목양실에 같이 자녀와 함께, 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오셔서 담소를 나누면서 같이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며 그런 갖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요.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군대를 가게 되었나. 7년이니까 저도 그 세월을 이제 봐왔으니까요. 언제 이렇게 그렇게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군대 가게 되었나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짠하기도 하지요. 이 폭염 속에 이제 훈련을 받아야 하니까 짠한 마음이 가슴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겹쳐지는 게, 오버랩되는 게 있었거든요. 제 아들도 이제 몇 년 전에 8월 달에 이제 군입대를 하게 되었던 그 시절이 오버랩이 되면서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저희 아들이 입대할 때가 코로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려다 주는데, 훈련소로 데려다 주는데 갈 때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죠. 거기서 도착하면 이제 내려가지고 거기 부대 안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송별식을 하고 빠이빠이 하면서 이제 잘해라 이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헤어질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코로나 시절이라 가면은 부모는 내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 안에서 그냥 차에서 아들

차들만 딱 내리고요. 차들이 쫙 나르면서 서 있어요. 저 차들이 왜 저렇게 서 있나 싶었는데 딱 하니까 코로나 시절이라 접촉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들만 탁 내려가지고 가시라고. 이게 무슨 드라이브 스루도 아니고 맥도날드에서 무슨 이게 주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들만 탁 내리고 그냥 얼떨결에 헤어진 거예요.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잘 가란 얘기도 못하고 그냥 내려서 아들은 가고 아들도 정신이 없는 거죠. 갑자기 내려가지고 그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저희는 또 차를 몰고 또 그냥 돌아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코로나 시절이니까 면회도 안 되죠. 훈련 끝난 다음에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면회 금지 사절. 그리고 나서 어떤 접촉도 할 수 없는 6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휴가를 나온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전혀 못 봤는데 휴가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내와 제가 뭘 했을까요?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어떤 리스트를 만들까요? 아침은 뭐 먹이고 점심은 뭐 먹이고 저녁은 뭐 먹일까? 그걸 이제 휴가 기간 동안에 그 리스트를 쫙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미리 자식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철저하게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뭘 먹일까 계획 세면서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세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보내셨을까 그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견고하게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 나를 누리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아들을 위해서 계획 세운 거 맛없는 걸 계획 세웠을까요? 별 볼일 없는 걸 먹이려고 했을까요? 최고의 것을 먹이려고 했을까요? 최고의 것을 먹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얼마나 더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계획만 따라가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먹이고 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점심을 좀 늦게 먹었어요. 늦게 먹었더니 저녁을 먹여야 되는데 저녁에 맛있는 게 이제 다 이렇게 예상이 돼 있고 이게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다 이게 계획이 서 있는 거죠. 계획이 서 있는데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배가 더부룩해서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소화제를 먹여야죠. 소화제를 먹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나가자. 산 한 바퀴 돌자. 소화를 시켜서 또 이걸 삭여서 먹을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바퀴 돌고 그렇게 와서 소화시킨 다음에 능히 또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준 다음에 또 먹이는 거죠.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왜 산을 넘게 하실까? 왜 물을 건너게 하시고 불을 지나게 하실까? 우리 믿음이 아직 준비 안 돼 있으니까 계획은 이만큼 세워놓으셨는데 이걸 주셔야 되는데 이걸 다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가셔야 되는데 이게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때로는 산을 넘게도 하시고 그리고 물도 건너게 하시고 불도 지나게 하셔서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주신 다음에 그걸 주시려고 그러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가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경험되기 시작하자요. 그때부터 신뢰가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 고통의 시간은, 이 좌절의 시간은 절대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이러시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라 나에게 계획되어진 그 아름다운 것을 주시려고 내 믿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라 이제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뢰가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뢰가 오기까지 이렇게 믿고 맡기며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러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리고는 고백하게 만드실 겁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라고 선포하실 때 내가 이제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쏟아져 나올 때 우리에게 계획 세워주신 그 놀라운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올 것인가,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 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으로 쉬지 않으시고 열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갈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최선을 다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작부분을 보시면요,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요, 중간만 먼저 봅니다. 2절, 3절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계획되어진 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거든요. 2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의를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 환경이 나빠졌다고 배신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신의를 든든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여보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반으로 들이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신이라는 단어가 어떤지 에문이라는 단어거든요.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아멘의 신앙을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세워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우리는 아직도 아멘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일 새벽에도 여기서 만납시다 하면 이제 아멘이 안 나오죠. 예, 서로 돌아보면서 멀뚱멀뚱 쳐다볼 때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 내일 새벽에 계획이 서 있으니까. 자, 아멘이라고 응답할 때 하나님이 주실 역사가 무엇인지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요,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응답하며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것,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 것이라는 것, 그걸 얘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3절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심지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셔서 뭘 하시겠다고요? 평강하고 평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우리 평강을 원하잖아요. 어떤 삶의 역경과 상황 속에서 샬롬의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잖아요. 평강하고 평강하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샬롬,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언법에서요 똑같은 단어가 두 개가 연결되면요 최상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다, 최고의 평강, 최고의 샬롬을 이루어줄 것이라. 심지를 견고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서,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만들어서 심지가 견고한 상태로 우리에게 평강을,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 이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신의를 지키는 나라가 될 것이며 어떻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답이요. 3절 끝부분에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할 때, 주를 신뢰할 때,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 바로 신의를 지키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견고한 심지를 가진 존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주가 주를 신뢰함이 바로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신뢰하게 만들어 주셔야 신뢰가 되는 겁니다. 제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기 위해서 1, 2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긴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봐야 되거든요. 그게 이루어져야 신뢰가 싹 트는 겁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 신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삶의 테두리를 감싸주시는 겁니다. 1절과 4절이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테두리가 될 때 우리의 중심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 그게 바로 1절과 4절인데 1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이 세상에 돌로 된 성읍은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더 큰 힘과 위력으로 쳐들어오면요 돌로 된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쳐버리시면요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요 든든하게 견뎌내며 이겨내는 성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셔야 되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성벽을 쳐주셔야, 그 구원의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 이 세상에서 능히 이기며 걸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 누가 해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견고한 성읍이 될 것이며 구원을 너희들의 성벽과 외벽으로 쳐서 어느 누구도 침투하지 못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어느 누구도 정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4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므로다.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반석이 되어주셔야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이 아니고 수렁인데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토록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단단하게 든든하게 버티며 나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시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실 때 우리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되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길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며 그리고 또 너에게 견고한 영원한 반석이 되어줄 것이라. 이것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요 진짜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실천해 나가게 하신다면요, 우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영원히 신뢰하라는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날에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스 왕의 아들 때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릴 것이고 갑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인 것 한 가지 질문드리죠. 아스 왕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신데 아스 왕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자, 아시는 분은 크게요. 예, 히스기야. 다 아시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반칙이고요. 예,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히스기야 시절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람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그날에 이루어줄 이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가시는 거거든요. 자, 히스기야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의 묘비명에 이런 것이 적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의 삶의 여정 끝내고 우리의 묘비명에 구절이 적힌다면 아마 최고의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죠. 히스기야에게 열왕기하 18장입니다. 1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특징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기에 신뢰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히브리어 원어로 바타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의지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신뢰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유다 여러 왕 중에 전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누가 신뢰로는 최고라는 것을 얘기하는 중인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한 것으로는 최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입증되듯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울왕의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가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자,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이 신뢰하다라는 단어가, 바타라는 단어가 9번 등장합니다. 9번, 정확하게 9번 등장하는데요, 100% 누구의 이야기만 들어가 있냐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만 100%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왕에게도 이 단어가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단 한 번도 이 단어가 다른 왕들에게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히스기야 하면 신뢰의 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묘비명에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칭찬이 딱 묘비명에 걸리면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게 바로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어떤 것이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인가, 그게 6절과 7절에 들어가 있거든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연합하였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면서 죽기까지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라고 따라다녔던 그 삶이, 붙쫓았다는 단어가 바로 여기와 똑같은 연합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요, 떨어지지 않았다, 떠나가지 않았다,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뢰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그 연합은 무엇과 연결되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며 걸어가는 그 삶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길을 걸어갔고요, 이걸 통해서, 이 신뢰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앗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신뢰하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거기에 덧붙여서 또 모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그런데 형통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그냥 모든 상황이 좋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평강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아시리아라는 거대 강대국은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누리는 형통이고요, 평강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엄습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개의치 않고 누리는 형통, 그것에 개의치 않고 누리는 평강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바로 신뢰하는 자의 삶 속에 들어가 있는, 히스기야의 삶의 여정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죠. 이 신뢰를 우리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런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묘비명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히스기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렇게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갔는지 알면요, 그 속에 희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도 되는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나만 신뢰하였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그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오기요?

평생이 걸리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대할 수 있고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다음에 18장의 그 다음 부분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18장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같이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점령하며, 히스기야가 믿었던 견고한 성읍들이 차례차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위력 앞에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견고한 성읍이요 내가 너희들의 구원의 성벽이 될 것이고 구원의 외벽이 되어줄 것이라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견고한 성읍들이, 내가 믿었던 성읍들이, 저건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저건 아시리아가 쳐들어와도 절대 쓰러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믿고 쉬려고 있었던 성읍들이 하나씩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요, 히스기야의 믿음도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상황이거든요.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내 삶에 엄습해 들어오는 그 놀라운 고통들,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그 상황들이 내 믿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수르 왕을 배반하지 않,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신뢰의 주를 바라봤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누구 앞에 가서 손을 번쩍 들고 이 선포를 해야 될까요? 이 고백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 손을 번쩍 들고, 내가 주님의 뜻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견고한 성읍이시니 지금 돌 성읍들이 무너지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고 나의 성벽과 외벽이 되어주시면 아시리아가 절대 침투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어떠신가요? 그런데도 해볼 것 다 해본 다음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까 손 들고 오는 사람에게도, 네가 나를 신뢰하는데 전무후무하게 나를 신뢰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돌아오기만을 소망하시는 겁니다. 나에게로 돌이키라, 나에게로 돌이키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세워갈 것이라. 세상이 절대로 너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세상이 너를 절대로 안정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의지합니다. 돈이 2,400억 정도가 됩니다. 제가 계산을 보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2,400억 정도 현재 시가로. 그런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15절, 16절, 그 돈을 마련하려고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버지 아스 왕이거든요. 아버지 아스 왕이요,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오자 아시리아의 원병을 요청하거든요.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끌어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주면서, 나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오셔서 나를 제발 구원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두 손을 들고 세상이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것을 다 갖다 바치는 역사가 펼쳐졌던 것이 아버지 아스 왕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도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가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끄집어냈기 때문에 이제 금이 모자라니 성전 문에 입혀진 금까지 다 벗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성전 기둥에 입혀진 금까지 다 벗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 벗겨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기까지요, 기다린 과정이 거쳐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 내 목숨까지 다 위탁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우린 지금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그 과정을 가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같이 거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린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역.

0: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날을 향해서, 그날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평강의 평강이 우리의 삶 속을 가득히 덮을 것이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그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을 쏟아져 들어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존재로 온 천하 만국에 주의 영광을 전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네, 저는 창원 사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일의 권사입니다. 극동방송이 개국하면서부터 프로그램을 맡아서 그러고 보니 30년이 됐네요. 지금은 아침 5시에 방송되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을 진행 중입니다.
2: 지난 30년을 돌아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1: 아니, 모든 게 기억에 남는가 하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했죠. 아니, 그때는 잘 몰랐어요. 시간이 이만큼 흐르고 나니까 그 귀중하고 소중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가 들어있었다는 게 몸둘바 모르는 영광이죠. 그저 감사 또 감사할 뿐이에요.
2: 30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을까요?
1: 초창기에는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이끌어주심이란 걸 모를 때에는 그럴 때도 있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꼭 내 뒷머리를 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내가 너를 이주로 보냈다. 그 말씀 앞에서 그날부터 지금까지는 꽃길을 걸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은 좀 외람되지만 아름다운 놀이터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일을 할 때마다 즐겁게 노는 것처럼 그렇게 섬겼더니 벌써 30년이네요.
2: 창원 극동방송과는 어떤 계기로 함께하게 되셨나요?
1: 제가 수십 년 전에 젊을 때 지상파 방송국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원 극동방송이 개국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도 극동방송이 개국된다고 해서 내가 일을 할 거라 그런 생각은 못했거든요. 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뭐.
2: 창원 극동방송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1: 지금도 이렇게 사랑을 받는데 앞으로는 더 사랑을 받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더해지고 세워지고 한 그 진솔한 고백들이 제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제 마음에 쌓여가고 있는 거죠. 네, 30살이니까 이제는 넘어질 일도 다칠 일도 없이 우뚝하고 강건하게 서 있는 극동방송이고 앞으로는 세월이 더해갈수록 더 건강함이 영육간에 더할 것이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합니다.
0: 창원 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일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사랑 이야기의 주님의 숲으로 출발합니다.

은희의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첫 곡, 어제 1772님께서 신청해 주신 사랑이야기의 주님의 숲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데일리 미션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는 한 주간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한글로도 영어로도 모두 좋습니다. 라이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삼스틱,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스틱 선물을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썸머 스페셜 특집 건강 칼럼 만나보도록 할게요. 크룩스의 찬양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0: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듯 건강은 우리의 삶을 채워가죠. 그리고 이 여름 은혜 충전 라이브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챙겨드립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오늘 이 시간은 안과 전문의 정기용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안과 전문의 정기용입니다. 오늘은 사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시가 있는 눈은 우리가 흔히 사팔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유전성입니다. 사시는 그 편의된 방향에 따라서 내사시, 안으로 몰리는 사시, 외사시,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사시, 상사시, 하사시, 회전사시 등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사시가 되어 있으면 현성사시, 또 이와는 달리 보통 때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안과 검사로만 찾아낼 수 있는 잠복성 사시, 일명 사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위, 이런 잠복성 사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로 현성 사시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의 한눈이 일단 사시가 시작되면 처음에 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소위 복시 현상이 나타나지만 이런 불변은 우리 눈의 억제작용 때문에 쉽게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시가 있는 눈은 시력 발육이 억제되어서 결국 사시성 약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약시는 일찍 발견해서 예방해 줘야 되고 일단 시기를 놓쳐서

0: 약시로 굳어버린 경우에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나 아무리 교정을 해도 정상 시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약시는 정도에 따라서 경도와 중등도 그리고 강도의 약시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양안의 유합 기능이 완성되는 6살 이전에 가급적이면 속히 사시 교정을 해야 한다는 게 이런 약시를 예방하고 양안시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원시나 근시 때문에 오는 굴절성 사시는 교정 안경의 착용으로 비교적 쉽게 교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시 수술로 교정을 하게 됩니다. 사시 교정의 목적은 양안 기능의 회복과 외관상 두 눈의 위치를 똑바로 해주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가진 열등업 의식을 없애줘야 합니다. 사시가 있을 때는 속히 안과의사의 진찰을 받아서 정상적인 눈을 가리는 차안법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수술 전후에 시기능 교정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 집 아이의 눈동자가 이상하다. 꼭 사시처럼 보인다고 하면서 눈 검사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짜 사시가 아닌 가성사시인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우리 동양 어린이들은 눈이 작고 콧등이 또 낮고 넓어서 눈의 안쪽 흰자위가 여기 가려서 잘 안 보이니까 눈이 마치 안으로 몰려있는 내사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시가 의심되면 안과 전문의에게 꼭 내원을 해서 정말로 있는 사시인지 가성사시인지를 구분하는 것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은혜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정기용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현재 시각 6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화요일 건강 칼럼에 이어 키즈벤처의 비전 듣고 오셨습니다. 자, 어제 그 MZ 퀴즈 정답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4833님께서 정답 보내주시면서 아이고 쉬워라. 저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쉽게 맞추셨으니 다행이고요. 6919님은 정답 보내주시면서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요. 맞습니다. 희한한 세상이에요. 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MZ 세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0720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남편과 큰아들과 함께 휴가를 같이 내서 남편 고향 강원도 정선을 왔습니다. 재밌게 놀다 갈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의 그 여름에 강원도 정선 쪽에 휴가를 갔었거든요. 여름에. 아, 그곳은 시원합니다. 예, 그 바람의 언덕 같은 뭐 느낌이었는데 뭐 그런 그 이제 풍차 풍력 발전기 있는 그런 이제 언덕 같은 데 갔었거든요. 일단은 강원도 지역이 시원하고 거기 위에 올라갔더니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예, 이런 더운 날씨에 강원도 여행 휴가 정말 강추드립니다. 우리 0720님 강원도 어떠신지 문자로도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1772님께서 대구 오늘 최고 기록 세웠어요. 너무 더워서 하루 종일 극동방송 듣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지금 뭐 어느 곳이든 최고 기온을 안 찍은 곳이 없어요. 예. 지난 주말에는 밀양이었나요? 양산이었나요? 요 지역에서 뭐 41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무더운 날에 모두들 건강관리 꼭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 두 곡 듣고 오죠. 먼저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리고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합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 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는 특별 성회입니다. 광복 81주년 기념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8.15 특별 성회, 우리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그곳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고 또 광복의 기쁨을 예배함으로 누리고 또 그곳에 여러 가지 행사들 또 여러 가지 시간들 찬양이나 뭐 예배나 뭐 기도의 시간들이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광복의 기쁨을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원한 찬양 두곡 만나보도록 하죠. 어노인팅의 찬양입니다. 나의 슬픔을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0: 되십시오. 아멘.
1: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오늘 끝곡으로는 한홍재 목사님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

0: 공감공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공감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조승호 교수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대여협력이라는 일을 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여러 기관과 소통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입장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최고의 열쇠는 다름 아닌 공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처진 차가운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벼락을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공감으로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가 그어놓은 편견의 선을 먼저 훌쩍 넘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사마리아 땅에 직접 걸어가 외로운 여인의 말벗이 되어주셨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세리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깊이 알아주시고 인격적으로 연결되셨을 때 깨졌던 관계가 살아나고 인생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세대 갈등, 빈부격차, 이념 논쟁 등 보이지 않는 수많은 담에 가로막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세상과의 소통 벽을 깨지 못해서 점점 힘을 잃어간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협력하려면 먼저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는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숨겨진 사정과 마음의 상처를 먼저 헤아려주는 공감의 연결망이 작동해야 합니다. 우리 숭실대학교는 지금 청년 세대와 교회를 다시 잇기 위해 아주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예배가 낯선 신입생들을 위해서 8명씩 소그룹으로 모이는 조별 채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예배 형식을 벗어나 청년들의 진로 고민과 신앙 상담을 친근하게 나누는 자리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 교회들과 연합해서 청년들이 교회의 대학부나 청년부에서 활동하면 학교 채플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교학 연계 채플도 준비 중입니다. 청년들의 외로움과 방황에 깊이 공감하고 학교와 교회가 함께 손을 잡고 돕는 구체적인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단단한 벽을 세워두고 누군가를 외면하고 있진 않나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막힌 담을 향해 먼저 한 걸음 다가가십시오. 비판하기 전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 줄 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 조승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김해 동서남북교회 하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진하는 믿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 향한 불신, 또 불안,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면 한시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세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지금 말로 하면 만성자궁 출혈병입니다. 이 혈류증은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때로는 규칙적으로 불규칙적으로 피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몸속에 피가 흘러나오게 되면 빈혈이 생기고 또 체력이 저하됩니다. 만성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도 피가 멈추지 아니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병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종교 문화 사이에서 율법에서는 이 혈류증은 부정한 병이다라고 합니다. 이 부정한 병에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접촉할 수 없고 또 이 부정한 병에 걸린 환자를 만질 수 없고 또 혈류증인 여인이 만진 물건을 만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고 또 본인에게 무엇보다도 부정한 병이라고 여겨지니까 수치스러운 병입니다. 마치 나병 환자처럼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 병을 12년 동안 알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으리라 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병은 고쳐지지 아니하고 더 깊어진 거예요. 무려 12년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때를 병으로 다 보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병은 깊어졌습니다. 이 부정한 질병으로 아마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고 이 병을 앓는 것을 아는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이고 당시에는 율법 그리고 종교사회니까 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외로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정한 병이니까 거룩한 성전에 감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부정한 병이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였습니다. 이 혈류증이 그녀의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이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다는 것과 그분은 은혜요 치유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 부정한 병이라는 이 질병 장애물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장애물이 신앙의 관점으로 섭리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기회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낙관주의자는 위험에서 기회를 찾고 비관주의자는 기회에서 위험을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험할 때 이것이 기회다, 찬스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비관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붙잡기보다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년 동안 혈증을 앓았던 여인은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치료를 시도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주님을 찾는 기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염려 근심,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이런 소심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늘 설교 제목대로 전진하는 믿음, 직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아 있으면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이 정하는 부정하다라고 말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이 수많은 장애물로 주저앉아 있으면 역사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므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리 말씀합니다. 따라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건강을 선언하고 선포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대로 행동했고 믿음대로 나아왔고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너를 고쳐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능력은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들어와서 그녀를 고치고 새 사람 되고 회복되게 하신 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주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생명을 얻게 하고 믿음이 치유받게 하고 믿음이 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마음에 늘 생각하고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12년의 고통이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절대 믿음이 그녀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이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병고침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무리를 돌이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미련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무리가 애워싸는 것을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누가 미느냐,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은 그녀를 보고자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다 주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이제 율법 사회에서는 이 혈류증에는 부정한 병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부정한 병이고 수치스러운 병입니다. 그러면 몰래 주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잡았으니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고침 받았으니까 정말 도망치듯 빨리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굳이 붙잡아다가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여인이 자기 입으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고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여자의 마음을 몰라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의 율법적인 의미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이 대중 앞에서 그녀가 이제는 완전히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또 이웃으로 유대 종교사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복원시켜 주시는 은혜로운 선언이 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도망가고 싶었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를 향하여 34절 말씀입니다. 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나이가 몇 살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젊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따라라고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생명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묵은 병을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지금 고쳐주신 거예요. 그녀의 생명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사람의 나이를 초월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시민을 선포하고 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가 오랫동안 가졌던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을 마치 아버지가 딸을 품고 용납하고 안고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이 고침받은 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 이 말씀 속에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은 진짜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믿음의 조상답게 이 여인이 진짜 믿음의 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음을 입었겠다는 이 생각,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 수많은 군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 가운데 병고침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이 여인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 따라라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 28절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27절입니다.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 무리들 사이에 끼어서 이 여인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이 옷에 손을 댄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막 가볍게 이렇게 터치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의 치유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회복자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유대 남성들에게 옷을 입을 때 이 옷의 가장자리, 겉옷 가장자리, 그다음 끝자리에다가 이 청색끈으로 술을 만들어서 달도록 했습니다. 이 술을 만들어 닮으로 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고 또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역시 겉옷에 이 청색실로 된 술을 달아 놓았을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것이 주님이 입으신 겉옷의 가장자리 끝자락을 붙잡은 것인지 아니면 옷의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청색실로 꼬아난 술을 붙잡은 건지는 성경이 정확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옷자락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옷자락은 이 유대사회에서는 겉옷은 더위를 막아주는 옷도 되고 밤에 추위를 막아주는 옷도 되는 거예요.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옷입니다. 이 겉옷을 펴서 옆에 있는 햇빛이 쨍쨍 빛날 때 뜨거워하는 그 사람을 덮어주면 그 옷자락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보호가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옷자락의 의미가 바로 도움이요 보호하심이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울러 이 옷자락의 의미가 뭐냐면 치유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써 있어요. 의의 태장이 주님이죠. 그 주님의 날개에 치유가 있다. 날개 그늘. 이게 원래 새의 날개를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입으신 옷자락에 크기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은 곧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는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인도해 낼 때 정말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광야로 데리고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은유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하기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말 이 새가 날개를 펴서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이 새끼들을 다 품어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구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이 날개 그늘 안에 들어왔다는 또 다른 표현을 어디서 나오냐면 룻기서에 나옵니다. 룻기서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그늘 아래로 보호하심을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느라. 이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을 보고 믿음의 사람 보아스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왔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일날 이제 이 룻은 보아스에게 룻기서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참 이게 아름다운 은혜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보아스에게 이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되어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고 그 허리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호와 예수님의 도움을 입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치유를 받는다는 의미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는 치유하는 광선이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으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고 다른 걸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12회 동안, 12년 동안 혈유증을 앓았어요. 제법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병에 걸려도 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면 나음을 입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약을 먹으면 고침 받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병 걸리면 약도 잡수시고 의사 선생님의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심. 뭐라고요? 중심. 생각. 마음.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처음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내 돈으로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서 돈을 쓰면 병을 고치리라. 돈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의사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좋은 약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모든 게 다 실패로 끝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까지는 12년 동안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만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이걸 자꾸 강조하려고.

0: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 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교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 교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것은 교수님이 강의할 때 강의를 잘 듣고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깊이 들었다 보면 또 내어주는 과제를 잘하다 보면 시험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을 붙잡지 않고 조교에 붙잡거나 선배를 붙잡거나 동기생을 붙잡으면 절대 좋은 성적이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하면 사장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지 전무나 상무나 부장 옷자락 붙잡아가지고는 완전한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12년 동안 인간적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많은 괴로움이 있고 허염도 없고 더 중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돈을 쓰고 의사를 찾고 약을 먹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좋아졌으면 예수님에게 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아니하면 내가 붙잡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는 예수님을 붙잡아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 구약에 보면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옷자락,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사울 왕은 권력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욕망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왕이라는 이 권자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영광된 왕의 직분도 생명도 잃게 된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가룟유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3년이나 지냈습니다.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기도 억지로라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중심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가룟유다가 마지막에는 세상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얼마 되지 않는 물질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러다가 그 애가 사도라는 영광된 직분을 잃었고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한 지가 40년쯤 지나갑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어요.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도 괜찮습니다. 이 여인처럼 12년 동안 고통과 괴로움을 받아도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그 순간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고침받고 새 역사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울러 안타깝게도 사울왕처럼 가룟유다처럼 가진 것도 있고 누리는 것도 있고 주님 가까이는 갔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아니하므로 가진 것조차도 잃어버린 이도 보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라.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나의 치유,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나의 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치유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김해 동서남북교회 하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9-0688번 김해 동서남북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김 대표의
2: 내 돈, 내 산.
1: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아, 저희가 한창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대표님.
2: 네.
1: 이 더위를 이겨내는 대표님만의 좀 팁이 있을까요? 조언?
2: 뭐, 한국은 특별한 게 없잖아요. 북한 같으면 너무 덥다 할 때는 에어컨 자체를 몰랐으니까 있긴 있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걸 네. 우리가 개인들이 집이라든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근처에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그늘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창문을 열어서 바람을 통과시키거나 선풍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선풍기 앞에서 그래서 종일 그래서 바람을 맞거나 뭐 그래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든지 아니면 압록강이나 뭐 대동강이나 이런 그런 데 나가서 이제 해수욕하거나 아니면 찬물에 뭐 발을 얹혀놓고 그리고 여름에 이제 너무 더울 때는 그때는 한 번씩은 이제 백두산 답사 같은 것도 가고 뭐 그렇게 관광 같은 식으로 그 일반인은 못 가죠. 근데 간부들끼리는 또 답사권 해가지고 답사권을 또 어디서 또 이제 마련해요. 그래가지고 좀 선선한 곳으로 놀러 가죠. 김일성, 김정일도 아마 김정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평양시나 그 더운 쪽에는 있기 힘드니까 여름에는 한 달 정도는 삼지연을 비롯해가지고 고산지대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래서 팁이 그래요. 그래서 시원한 데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에어컨은 생각도 못하는데 한국에 와서는 그래서 덥기만 하면 집에 들어가도 에어컨 틀어놓고
1: 네.
2: 그리고 뭐 또 차에 타도 에어컨이 있고 각종 어디 가도 에어컨이잖아요. 사무실 가도 에어컨이고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리 나가면 이 상점들 있잖아요. 쭉 서 있는 상점들 보면 상점 안에도 마찬가지고 저 상점 있는 그 복도 안에 건물 안에도 그래서 에어컨 빵빵 틀어가지고 엄청 시원하잖아요.
1: 참 문을 열어도 그렇게.
2: 네. 그러니까 한국은 너무도 이제 여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 맞아요.
2: 더위를. 네.
1: 여름 나기, 더위를 이기기 라는 말이 사실 무색할 정도의 여름인데 오늘은 그래서 이 여름 나기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이 내돈내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3: 지난 10일 스탠드 에어컨 렌탈 8월분 4만 5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1: 지난번에 나눴던 에어컨은 저희가 차량 에어컨에 대해서 자동차 에어컨에 대해서
2: 맞습니다.
1: 한번 나눴었고요.
2: 네.
1: 이번에는 집 안에 에어컨을 교체하신 거죠?
2: 그렇죠. 그 보면 차량도 이제 항상 전번도 이제 차량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냉매가스가 차게 만드는 그 이제 에어컨의 냉매가스가 그게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좀 약간 소모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충하거나 교체하거나 하는 건데 이번에는 또 집에 에어컨, 집 안에 있는 에어컨이 또 그전에 새 거 싸고 쓰던 건데 그것도 한 또 깨대니까 요즘에 보니까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느낀 건데 제품이 질은 좋은데 살 때는 근데 우리 속담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리고 가전 제품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가면 그게 약간 좀 소모가 되거나 뭐 고장나요. 근데 제가 고장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고장 안 하면 공장들에서 생산을 또 자꾸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판매를.
2: 그게 또 문제가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도 집에 있는 에어컨이 그게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원래 냉매가스 나간 줄 알았었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안에 지금 장비들 자체가 전자설비 이런 거잖아요. 그게 그 한 10년 더 넘게 쓰다 보니까 그게 가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 야 이거 바꾸는 게 어떠냐. 또 집에 또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1: 네.
2: 그래 또 고민해봤죠. 근데 요즘 꽤 잘 나온 것도 있지만은 특별한 거는 또 한 번에 비싸다 하더라도 그걸 동시에 일시불로 갚는 게 아니라 몇 년 두고서 갚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1: 할부.
2: 할부면서도
1: 네.
2: 예, 또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제휴카드라고 하는 네, 그런 거 좀 설명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거는.
1: 제휴카드요?
2: 네. 제휴카드.
1: 근데 카드라고 하면은 북한에서는 이 개념 자체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2: 요즘에 지금 외화상점이나 일부 이런 데서는 그 카드라는 게 있대요. 쓴다고 하는데 한국은 뭐 다 카드라는 게 누구나 쓰고 있는 거고
1: 네.
2: 또

0: 신용카드도 있지만은 새 제품 팔때 카드사들이 자기네가 자기 카드를 새로 쓰게 만들려고 이 카드 쓰는 경우에 한 달에 얼마를 쓰면 그러면 할부하는 가격에서 매달마다 얼마씩 낮춰준다. 그러니까
1: 그쵸.
0: 할인해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 1% 할인해준다도 있고,
0: 네.
1: 아니면은 뭐,
0: 네.
1: 나중에 청구하는 금액에서 1% 할인해준다도
0: 이번에
1: 있고,
0: 30%대요. 한달
1: 30%요?
0: 30%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카드로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을 썼을 때인데, 근데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은
1: 30%요?
0: 쓰고 남지요. 너무도 많이 쓰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지금 뭐한 달에 나가는 가격에 비하면 거의 한
1: 네.
0: 30%니까 한 2만 원 정도를 매달마다 안 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너무 좋은 건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 구매하게 됐죠.
1: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할인받을 때도 아마 그 최대 금액이 있을 거예요. 할인받을 수 있는
0: 그렇죠,
1: 최대
0: 맞습니다.
1: 금액. 그렇게 해서 카드라는 개념도 나중에 저희가 시간을 잡아서 함께 북한 주민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는데.
0: 네.
1: 근데 에어컨만 해도 지난 시간에 나눴던 밥솥처럼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0: 예, 정말 다양합니다. 참, 그전에 쓰던 브랜드하고 다른 상표, 북한은 브랜드라보다도 상표라 그러거든요. 다른 상표, 꺼리분에 구매했는데,
1: 네.
0: TV를 보다 보니까, 원래 거도 정말 다른 나라에 가봐도 다른 나라에 호텔에도 있는 그런 이제 한국산 브랜드잖아요.
1: 그쵸.
0: 참 이상한 게 세계에서 다녀보면, 제가 외국에 많이 다녀보면, 다른 나라 호텔들이 대한민국의 에어컨, 대한민국의 TV, 대한민국의 냉장고, 야,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브랜드 괜찮았지만 또더 좋은 거라 해가지고
1: 네.
0: TV 보니까 막 TV에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거 한번 사볼까 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가전제품 파는 각종 너무도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쭉 보고 한두 군데는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한 군데 딱 가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사야 되겠다 하고 샀죠.
1: 이게 같은 에어컨이어도 그 천장에 달리는 게 있고
0: 네,
1: 벽에 달리는 게
0: 이게 있고
1: 있고
0: 맞습니다.
1: 그리고 지금 구매하신 것처럼
0: 네,
1: 스탠드라고 해서
0: 그러니까 세워놓는
1: 세우는 거.
0: 거죠. 예,
1: 그렇죠. 그리고 이 세우는 거에서도
0: 맞습니다.
1: 무풍이라고 해서 바람이 안 나오는데 시원하게
0: 예,
1: 하는
0: 그런
1: 것도
0: 것도 있고 여러
1: 있고.
0: 가지 다양하죠. 그리고 기능 자체가 이번에 산거
1: 네.
0: 보니까 이번에 산 거는 우리가 방이 커요. 거실이라고 하는 게 북한은 전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거실이 엄청 큰데 그 거실에 가운데 놓게 되면 엄청 공간만 이제 차게 할 뿐만 아니라
1: 네.
0: 다른 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실 말고도 방이 세 개인데 그방 중에 아들 방은 지금 벽걸이 또 있어요. 벽걸이 에어컨 있으니까
1: 벽에 붙어
0: 네,
1: 있는
0: 아들은
1: 에어컨.
0: 대체로 공부하면서도 이제 외부 이제 소리 날까봐 문 닫고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집사람 또나또 서재 이런 쪽에 가는 바람은 문만 열어놔도 다 케어가 돼요. 그 키가 얼마 정도 나면 저보다 더 커요. 이번에 에어컨 산 게. 예, 1m
1: 진짜요?
0: 85인가 돼요, 높이가. 그리고 바람 나오는 구멍도 세 개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기는 퐁 뚫고진 게 아닌데 엄청 이쁘게 잘
1: 네.
0: 나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내가 이제 집으로 간다 할 때, 제가 핸드폰 가지고, 핸드폰으로 내가 도착할 시간이 30분이니까 지금쯤은 켜야 되겠다고 핸드폰 가지고 켜면서
1: 미리 켤
0: 집에서,
1: 수 있는.
0: 그러니까 회사에서 집에 갈 때, 퇴근하면서 켜놓으면, 집에 가면 그게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딱 집에 들어가는 순간이 시원해진 거예요, 완전히. 그런 기능까지 다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무인 원격 조종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원격 조종하는 게 핸드폰 가지고 이제 다 조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
1: 그러니까요.
0: 거예요.
1: 이게 뭐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만 가능한 리모컨이 아니라
0: 그렇죠.
1: 정말 뭐 다른 지역에서도 킬 수가 있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서울에 지금 있는 집이지만은 제가 제주도 가 있으면서도 켤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제주도에서 아 이제 떠날 때아 이제 비행기 타니까 2시간이면 집에 도착하겠지. 좀 충분하게 좀 시원하게 해놓고 하면 그때 부스 켜놔도 제주도에서 켰는데도 집 있게 돌아가게 된 그런 이제 예,
1: 맞아요.
0: 너무도 발전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1: 네.
0: 이 바람 나오는 것도 바람이자처럼 막그센 바람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무풍인데도 아이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습기 있잖아요. 습기 제습 기능도 있어요. 그냥
1: 맞아요.
0: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집안에 이런 먼지라든가 특히 요즘 균까지 잡는 헤파 필터라고
1: 오,
0: 넣어가지고 예,
1: 진짜요?
0: 그러니까 무균 기능까지 있다고 막 말하거든요. 엄청 너무 기능이 좋아요. 그래 어쨌든 이번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좋은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1: 네. 근데 이렇게 기능도 기능인데, 결제하는 방법도 아까 카드를 말씀하신
0: 맞습니다.
1: 것처럼
0: 네.
1: 다양하잖아요. 근데 월에 4만 5천 원.

0: 그러니까 8월분으로 45,000원을 결제하신 거면은 매월 이렇게 금액을 따로 내시는 거죠?
1: 그렇죠. 지금 에어컨을 사용하는 거 보면 에어컨은 보통 10년 이상은 쓰잖아요. 근데 10년 이상 쓰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필터는 계속 주기적으로 와서 자기네가 무상으로 교체해줘요. 그런 조건에서 제가 3년, 4년, 5년, 6년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6년까지 해놓으니까 그만큼 이제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한달 가격이, 원래 이 비용이 에어컨 좋다 보니까 비용이 거의 3,000달러가 되는 돈데요. 그러니까 4,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무슨 에어컨이 저렇게 비싸지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비싸지 않은 게 우리가 이거를 지금 보통 좋은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비싸거든요, 지금은. 근데 우리한테는 부담이 안 된다고 보는 게
0: 네.
1: 우리가 10년 쓰다 치더라도 6년 정도만 쓰는 걸로 계획하고 6년 동안 매달마다 할부로 나눠내잖아요. 그러면 6만 한 5천 원 정도 나가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근데 제휴카드를 이제 내가 쓰겠다 하면 그 6년 동안만 그 제휴카드를 쓰면서 한 달에 돈을 30만씩 제가 그 카드 가지고 뭘 구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마다 이제 부식물 싸먹고 하는 거다 그걸로 구매하면
0: 네.
1: 매달마다 30%가 할인돼요. 2만 원씩. 그러니까 4만 5천 원씩 내는 건데 4만 5천 원이면 오전 한낮에 나가서 오전 한 곁이라면 되는 돈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너무도 부담이 안 돼. 한달 쓰는 사용비료가 그래서 오전도 한 시간도 아니 한 2시간 반, 3시간만 일해도 되는 돈이잖아요, 이게.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네.
1: 북한에서는 야, 그 3,000달러짜리 그렇게 비싸하는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가격인 거죠.
0: 경제 생활을 막 시작한 우리 사회 초년생도
1: 네.
0: 4시간만 일하면은 벌수 있는
1: 맞습니다. 네.
0: 돈이고, 우리
1: 그러니까요.
0: 대표님은 1시간을 안 해도 이 돈을.
1: 아닌데요. 한 2시간 정도는 일해야 되는데. 어쨌든.
0: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1: 네.
0: 그리고 또 에어컨이 곳곳에서 너무 다 강하게 틀어져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냉방병이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1: 맞습니다.
0: 에어컨 바람을 너무 쐬다 보니까 걸리는 감기.
1: 네.
0: 근데 냉방병을 얘기를 할 때면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이 시간이면 특히나 참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1: 그렇죠. 뭐 저는 그 행복한 병이 아닌가 생각해요. 너무도 시원하다 보니까.
0: 네.
1: 네.
0: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북한과 남한의 간극이 참큰 오늘의 일상, 오늘의 내돈내산이었는데, 오늘 이 내돈내산을 준비하시면서도 또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1: 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5절 말씀인데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참,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말씀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게 복음이잖아요.
0: 네.
1: 정말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몸에 이제 그 전달받아가지고 우리의 이제 모든 마음과 생각이 그 복음 속에서 살게 되면 정말 우리는 더위도 모르는 정말 이제 시원한 그런 환경에 살수 있는 거고 또 추위라 한다면 추위도 따뜻한 햇볕 같은 그런 일상을 살수 있는 그래서 저는
0: 네.
1: 정말 우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이게 북한 주민들도 성경책을 봤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을 항상
0: 아멘.
1: 하거든요.
0: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어느 때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은혜의 이야기들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시원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풍성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내돈내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8월 6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말할 때 마땅한 단어를 찾지 못하면 몸짓과 표정을 섞어가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아직 말로 표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생각, 그리고 이성에 역사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힘과 위로가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 메들리 송정미 사모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송 듣기 전에 먼저 들으신 찬양들은요. 옹기장이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이어서 브라이언 덕슨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영어 찬양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형성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찬양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보내주실 또 사연들과 함께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가 오늘도 열려 있고요. 먼저 들어온 신청 찬양이 또 있습니다. 3636번님께서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잘 듣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듣고 싶습니다. 이 찬양 들으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셨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신청해주신 찬양 이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 이어서 이상현의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듣고 오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들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찬송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손재석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였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9909번님께서 아들이 고향에 있는 구사단 백마부대로 입대했습니다. 노심초사하는 마음이었으나 아들의 밝은 목소리를 통화로 들으니 마음이 놓이네요. 부디 군에서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다시 예수님 만나는 만남의 기적이 있어지길 기도합니다. 좋은 상사 만나고 좋은 멘토 만나서 사회에 있을 때보다 몸, 정신 다 건강해져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백마부대 훈련병 김준성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이 글자 하나하나에 정말 녹아져 있어서요. 저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문자를 읽었는데요. 지금 9909번님께서 보내주신 이 문자가 다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또 군부대 사역 다녀보니까 이렇게 믿음 있는 좋은 상사분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다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기도 제목들 신청 찬양 기다리겠습니다. 샵 9330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믿음의 아들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이어 듣고 오시죠.

앞서 들으신 두 곡은 나무에네 주는 길이요 진리 생명 그리고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스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도 띄워드렸어요.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영혼을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풍성한 찬양 들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끝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첫인상 콘크리트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의 첫인상이 불과 5초 만에 결정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어진 5분간의 대화를 통해서 나머지 인상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짧으면 5초, 길면 5분 안에 결정되는 첫인상이 다시 바뀌려면 무려 40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 외에는 40시간씩 교제를 나눌 사이는 흔치 않지요. 그런 이유로 첫인상은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관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미지 컨설턴트 메리 미첼은요, 두 번의 기회가 없으니까 첫인상은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세상에 어떻게 비추어지느냐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주님에 대한 첫 인상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혜롭게 말을 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며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이미지의 크리스찬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무지출 챌린지가 요즘 유행입니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돈을 안 쓰는 도전입니다. 단순히 절약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불필요한 소비에 둘러싸여 있는지를 자각하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참여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안 쓰니까 오히려 시간이 남더라. 그 시간에 산책하고 생각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더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오늘 가짜 보물을 비우고 진짜 보물인 예수님으로 채우기 바랍니다. 첫 곡입니다. 김주영의 그저 감사 띄워드립니다.

무지출의 핵심은 그저 안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이란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위해 애쓰는 많은 것들을 잠시 내려놓읍시다. 그러면 함께 계시는 주님이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조수아의 오직 주만이, 김명식의 주만이 띄워드립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음속에 있는 불필요한 생각들 목록을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조금만 더 주님께 집중해 봅시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께 집중할 때 강하신 주님께서 나의 약함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끝곡으로 김브라이언의 그 이름은 예수, 히즈윌의 예수 그 이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전혜권이었습니다. 가벼운 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하늘로 뻗어 이집트 땅에 어둠이 내리게 하여라.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수 있을 만큼 짙은 어둠이 내릴 것이다. 모세가 하늘로 손을 뻗자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이집트 땅에 내렸다.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없었고 사흘 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만은 예외여서 그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 말했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너희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너희 자녀들은 데리고 가거라. 모세가 말했다. 왕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짐승과 재물들을 가져가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것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축들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하며 한 마리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필요한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를 때까지는 어떤 것을 제물로 드려야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강하게 하셨다. 바로는 그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에게 말했다. 내 앞에서 꺼져라. 다시는 너를 보고 싶지 않다. 조심해라. 내 앞에 다시 나타났다가는 죽을 것이다. 모세가 말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도 다시는 왕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지막으로 바로와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놓아줄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내는 날, 그날은 너희가 이집트를 보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그가 너희를 어떻게든 빨리 떨쳐버리려 할 것이다. 네가 할 일은 이러하다. 너는 백성에게 말하여 남자는 이웃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하게 해주셨다. 또한 모세는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크게 높임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가운데로 지나가겠다. 왕좌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에서부터 맷돌을 가는 여종의 맏아들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맏아들이 죽을 것이다. 짐승의 처음 태어난 새끼도 죽을 것이다. 이집트 전역에서 통곡 소리가 터져나올 것이다. 그러한 통곡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감히 함부로 짖지 못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계심을 너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왕의 모든 신하가 무릎을 꿇고 나에게 떠나달라고 사정할 것입니다. 떠나시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떠나주시오 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나도 반드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몹시 화를 내며 바로 앞에서 물러나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네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하나님의 살아있음과 나의 표적을 이집트 땅에

더 많이 나타내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이 모든 표적을 행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전보다 더 완강하게 하셨다. 그는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11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일요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걸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몸을,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게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곧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1: King and Lord of Lords. Hallelujah. Christmas only works its deepest wonders in those who open to it fully. Think about it. Just like the wise men came to Jesus and opened their treasures, He invites us to open to Him today. Hearts open to Him, captured by the wonder of God coming to us. And such openness reaches beyond the songs that we sing or our hands extended in worship. It's found when we lay down our lives in full surrender, openly saying, Jesus, this Christmas I bring all that I am, more than an offering, more than worship. Lord Jesus, I give you my life.

Don Moen의 I Offer My Life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고 하면 뭔가 큰 결심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이미 받은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건강도 따지고 보면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니 드린다는 건 내 걸 내놓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부담스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잘난 무언가를 만들어 바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게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그대를 향한, 소망의 바다의 난 여호와로, 강명식의 그는 사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담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Let It Rain, 타샤 콥스 레오나드의 No Longer Slaves, 브룩 리거트 우드와 패션이 함께한 Garment of Prais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가끔 오늘 하루 뭐 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뭐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가 다 간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평범한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낸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밥 차리고 일하고 사람들 챙기고 맡은 자리 지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루를 사는 그런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 않나. 오늘 별일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신 분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윌러브의 주의 나라, 스틸 프레이즈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어노인팅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별그대 함께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충성의 열매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아홉 가지 열매는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라 우리 성도가 성령 충만하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뜻합니다. 이 아홉 가지 열매가 골고루 우리 삶에 풍성히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광야를 지나며 희지윌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달빛마을 짐니의 주가 일하시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주가 일하심을 보는 것도 또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변함이 없고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묵묵히 우리의 삶에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발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선고표 유료문자로 보내주시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 온전한 열매, 충성을 맺고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 열매는 각각의 열매가 아닌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입니다. 아홉 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충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맡은 일에 신실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지키는

충성. 바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별그대 여러분이 맺는 충성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사히 여기고 기쁨으로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다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리고 신실하게 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교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성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라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에픽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부러우면 진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이 말처럼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시간 같이 공부했는데 시험 결과가 다를 때, 가정의 환경이나 누군가의 부러운 성격과 외모까지, 누군가를 향한 비교는 부러움을 넘어 시기와 질투 속에서 불행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또 그 진실 앞에서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보다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수진의 난 믿어요 예수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옹기장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류수영의 내 진정 사모하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팀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제니스 게인지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일디보의 Amazing Grac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 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 월십의 십자가 군병들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플리버 월십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새벽 예배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영준의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면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전과는 다른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변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태도나 삶의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생, 죽음 이후의 삶도 180도로 바뀌잖아요. 영원히 죽을 삶을 선택한 것이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것일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또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도 내 모든 삶을 180도로 바꿔버리는, 정반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선택하며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 이 구원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은 이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전과 180도 다른 정반대의 삶, 죽음으로 귀결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대신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는 지금부터 내 것, 또 여러분의 것이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의 은혜를 입고 이전과는 다른 삶, 희망과 꿈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6887 성도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북녘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꼭 살아보세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주님의 자녀분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주님을 믿고 결단하는 그 자리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과 F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 우리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의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AM 1188kHz 극동방송 AM과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함께하고 계시죠? 그리고 대한민국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이 시간 만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귀한 찬양과 함께 또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은 현재 핵 개발로 인한 대북 제재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궁핍한 재정을 보충하고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군 병력을 파병하는 등 외화벌이에 나섰지만 그 이전부터 전통적인 방법과 수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동력 수출인데요. 러시아 벌목공 수출뿐만 아니라 건설 근로자를 파견하고 또 중국에는 방직공장이나 수산물 가공공장, 식료품 공장 등에 값싼 북한 인력을 대거 파견해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심지어 북한 노동자는 러시아와 중국을 넘어 코로나 이전에는 유럽의 몰타나 아프리카 국가까지 진출하기도 했었는데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 된 노동력 수출, 그런데 올해부터는 양보다 질을 따지며 값싼 노동력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일한 후 생산된 제품의 최종 판매 가격까지 따지면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려고 그 수를 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외화벌이에 대한 정책을 왜 변경한 걸까요?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노동력을 수출해야만 외화를 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들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데일리 NK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파견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파악되었습니다.
0: 예.
1: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 예. 자, 북한에서 무조건 이 노동자들을 해외로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익성을 엄밀히 검토하고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 파견 허가권을 전면 회수하고 네. 기존의 계약의 수익성을 원점에서 다시 심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네.
1: 앞으로는 북한 노동자가 생산한 제품의 최종 판매 가격과 해외 고용회사의 수익까지 따져서 국가가 충분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계약에만 인력 파견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0: 예, 최근에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 채용이 임금 문제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NK뉴스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의 오렌부르크시는 지난해 환경 미화 등 공공 업무에 북한 노동자들을 투입하려고 했으나 임금 문제로 무산됐다고 합니다.
0: 예.
1: 시가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은 월 5만 5천 루블, 약 715달러였지만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필요하다고 요구한 금액은 이보다 두세 배 높았다고 합니다.
0: 네.
1: 이것은 단순히 임금을 올리는 바가지 전술이 아니라 수익성 중심의 정책 변화라.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0: 예. 그런데 또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사업도 재점검한다고요?
1: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사업도 재점검한다고 하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025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이후에 기존에 발급했던 해외 인력 파견 허가권, 이른바 와크를 사실상 전면 회수했다고 합니다.
0: 예.
1: 여기서 와크는 북한 기관이나 무역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무역사업을 하거나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부여하는 허가권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해외의 거래 기반을 확보한 기관이나 무역회사가 현지 중개업자나 고용주와 먼저 협상, 계약한 뒤에 북한에서 노동자를 모집해 파견하는 형식이 일정 부분 가능했습니다.
0: 네.
1: 그러나 새 방침이 내려진 뒤에는 기존의 해외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노동자를 파견해온 회사도 중앙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0: 네. 자, 지난 2026년 2월에 열렸던 9차 당대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발표됐었죠?
1: 예,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은 2025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정에서 대외경제 관련 단위에 포치한 이후에 2026년 2월 9차 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를 구체적인 집행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네.
1: 북한 당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해외 파견 기관이나 현지 책임자가 국가에 충분한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0: 네.
1: 이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결국 국가가 요구하는 몫이 나오지 않는다면 안 보내도 된다. 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0: 예.
1: 해외 노동자 파견 계약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파견 기관의 운영비, 또 현지 책임자의 체류비, 노동자의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작업복 구입비, 장비 구입비 등이 모두 포함됐다고 합니다.
0: 예.
1: 여기에 당국에 납부해야 되는 국가 계획분과 각종 외화 과제도 함께 고려하여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0: 예. 자,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정책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목사님 다시 한번 좀 분석과 정리 부탁드립니다.
1: 네,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 경제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의 수익 비중을 알 수 있는 통계는 정확한 게 알려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 유명한 러시아 벌목공 1990년대도 있었죠.
0: 네.
1: 러시아 벌목공부터 외화벌이 일꾼을 파견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많이 파견해서 많이 벌자는 기조였다면 이제는 계약의 질을 따져보는 것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0: 예.
1: 신규 계약건만이 아니라 기존 계약까지 재심사한다고 하니까 아주 큰 변화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건은 수익성을 높이려는 것만이 아니라 체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제는 대방과 쓴 계약서 한 장만 들이민다고 와크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고요. 또 원료가 어디서 들어오고 또 조선 노동자가 무엇을 만들며 그 물건이 몇 차례 가공되어서 어느 나라 어느 회사로 나가는지까지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에는 얼마에 팔리는지 밝히라고 하는데요. 이는 대방이 큰 돈을 벌면서 북한 노동자들에겐 조금 주지 않나라는 것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제품에 부가가치까지 따져서
0: 네.
1: 노동의 대가를 책정하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 측 책임자들이 실제 계약 금액을 축소 보고하거나 중간 차액을 나눠 갖는 형식을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0: 보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북한 당국이 해와벌이 사업을 체계화하는 것은 좋은데 체계화의 목표에 노동자의 인권이나 임금 보장이 들어있냐라는 것입니다. 국가 수익의 확대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또한 현장 관리자들의 횡포와 인권유린이 심각했는데 이 부분도 보겠다는 의도는 보이지만 진짜로 관심을 가져줄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북한 경제가 안정되려면 제도적 안정과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그러나 이것과 함께 뇌물과 비리, 노동자들의 인권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뇌물과 비리로 만연한 경제가 발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북한같이 권위적인 사회에서 하층민의 인권을 얼마나 살펴줄지, 권력자들의 횡포를 얼마나 잡아줄지 주목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1: 예.
0: 마지막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말한다면 북한의 해외 인력 파견에 대한 체계화 소식을 들으면서 남북한이 개성공단에서 함께 네. 머리를 맞대고 수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또 앞으로 이런 날이 다시 오면 좋겠다. 라는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다.
1: 예. 자, 다양한 또 시각에서 함께 또 깊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목사님,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외화벌이 노동자 파견 사업을 체계화하려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인력이 헐값에 팔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 노동자 파견 사업에서 수익성만 높이려 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인권과 또 비리까지 잡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성공단 사업처럼 남북한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사업을 논의하는 날이 다시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또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북한 바로보기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되게 쉬운 노래 하나 가르쳐 드릴 건데, 어느 날 이제 제 인생 뭐 20, 30년 사역한 얘기들과 불렀던 노래들을 한 문장에 담을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론처럼 여덟 글자를 썼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은 사랑이라. 이제 거기에 곡을 붙인 건데 되게 쉬워요. 예수님은 사랑이라. 자, 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오, 예습해 오신 분들 같아. 이것만 알면 이 노래 반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이 3.5%를 기록하며 3년 연속 3%대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애플 컴퓨터 운영 체제인 맥 OS 사용자를 겨냥해 가상 자산 탈취 목적의 악성 코드 유포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추진하는 달 기지 건설 계획에 한국이 주요 협력국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보안당국이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청년들이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가 청년 동맹의 비판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4만 명 규모의 청년 팬미팅이 열리면서 이란 내 Z세대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 한국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병원비 부담 때문에 주민들이 집에서 직접 치아를 뽑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애플 컴퓨터 운영체제인 맥 OS 사용자를 겨냥해 가상자산 탈취 목적의 악성 코드 유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올시큐어는 북한 해커들이 이용자를 가짜 웹페이지로 유도한 뒤 운영체제 업데이트나 오류 해결 과정으로 위장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검색 광고 등을 통해 접근한 이용자는 정상적인 안내처럼 보이는 절차를 따라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해커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해당 악성 코드는 설치 이후 가상자산 지갑 정보와 크롬, 파이어폭스 등 웹 브라우저에서 저장된 정보를 탈취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구글 드라이브 오프라인을 가장한 악성 브라우저

책장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가상 자산을 직접 해낼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올시큐어는 이번 공격이 특정 사이트가 아닌 일반적인 웹 검색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북한 관련 사이버 위협의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이 3.5%를 기록하며 3년 연속 3%대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파병에 따른 무기 수출과 북러 경제협력 확대가 성장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됐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 중국과의 교역 증가, 국가주도 개발 사업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 증가로 제조업 생산이 확대됐고 러시아 관광객 유입으로 운수와 숙박 등 서비스업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6.6%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고 중화공업과 건설업, 농림어업도 모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교역 규모는 31억 3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6% 늘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하는 지방발전 20승 10 정책도 경공업 생산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경제 규모는 여전히 한국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국민 총소득은 약 38조 5천억 원으로 한국의 1.8% 수준에 그쳤고 1인당 국민 총소득도 187만 원으로 한국의 약 28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추진하는 달 기지 건설 계획에 한국이 주요 협력국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달 남극에 조성될 작은 도시 규모의 거점 구축에 한국의 통신과 로봇 기술 등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카를로스 가르시아 갈란 나사 문베이스 프로그램 총 책임자는 지난 29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한국이 달 기지 건설의 한 축을 맡을 수 있다며 국제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달 거주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베이스는 우주비행사가 달에 머물며 연구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 거점을 만드는 나사의 계획으로 2032년 이후 본격적인 시설 구축이 목표입니다. 나사는 한국의 우주항공청과 함께 착륙선과 통신 시스템, 달 표면 이동체, 과학 연구, 달 토양 시료 채취와 보관 분야 등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갈란 총책임자는 한국의 강점으로 위성통신 기술과 로봇, 모빌리티, 센서 분야를 꼽았는데요. 완성될 달 기지는 거주 공간과 전력 통신 시설, 장기적으로는 산소와 연료 생산 시설까지 갖춘 작은 도시 형태가 될 전망입니다. 나사는 이 기지를 향후 화성 유인 탐사를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보안 당국이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상적인 채용 메일과 뉴스 사이트까지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관합동분석협의체는 최근 사이버 보안 권고문을 발표하고 특정 국가 배후 해킹 조직이 악성 코드를 이용해 개인과 기업을 공격하는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업계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여러 공격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관련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주요 공격 방식은 채용 제한이나 업무 관련 메일로 위장해 악성 파일이나 링크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실제 헤드헌터 계정을 탈취해 고연봉 일자리 제안처럼 꾸민 메일을 보내고 첨부 파일을 열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도록 하는 사례도 확인됐는데요. 또 방문자가 많은 뉴스 사이트나 특정 기관 홈페이지를 미리 해킹해 악성 코드를 심는 이른바 워터링 홀 공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와 계정정보 유출, 추가 감염,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과 링크를 열지 말고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청년들이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가 청년동맹의 비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예의범절 문제라고 설명했고

했지만 청년들은 한국식 언어와 문화를 겨냥한 단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북 매체 데일리 NK에 따르면 청진시 포항구역의 한 공공장소에서 청년 3명이 대화 중 아빠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이를 들은 간부에 의해 도 청년 동맹에 불려갔습니다. 이들은 성인은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며 언어 생활과 품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에서는 아빠가 주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표현으로 여겨져 성인이 사용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청년들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예절 교육이 아니라 한국 영상물 등을 통해 확산된 표현과 말투를 막기 위한 언어 통제로 받아들였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평양 문화와 보호법을 내세워 특정 단어뿐 아니라 말투와 억양, 호칭까지 단속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청년층 사이에서는 한국식 표현인 오빠, 여친, 남친 등의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일상적인 대화조차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4만 명 규모의 청년 팬미팅이 열리면서 이란 내 Z세대의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란 출신의 유튜버 니마 타키도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테헤란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팬미팅을 열었습니다. 당초 무료 입장권 5,000장을 배포했지만 전국에서 몰려든 10대와 20대 청년들이 행사장에 대거 모이면서 인파가 4만 명에 달했고 안전 문제로 행사는 조기 종료됐습니다. 타키도는 자신의 영상에서 젊은 세대가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상을 향해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이란 당국은 그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을 중단하는 조처를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이란 당국이 인터넷과 문화를 통제하는 상황에서도 젊은 세대가 새로운 방식으로 결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VPN을 통해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Z세대가 독자적인 문화와 영향력을 키우면서 이란 체제에도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전황과 함께 북러 간 군사협력을 주요 관심 사안으로 꼽았는데요. 그는 북러 군사협력이 한국의 안보 이해와 관련되고 국제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위 실장은 북러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문제라며 국가안보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하고 책임 있는 국가일수록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협력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밝혔는데요. 위 실장은 우크라이나 상황 전반을 계속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병원비 부담 때문에 주민들이 집에서 직접 치아를 뽑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상치료제가 사실상 약화되면서 의료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대북매체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함경북도 주민들은 치아 통증이 있어도 병원을 찾기보다 스스로 발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치과에서 치아 한 개를 뽑는 비용이 북한 돈으로 10만 원 정도로 이는 쌀 2.5kg 이상을 살 수 있는 금액이어서 생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다는 설명인데요. 주민들은 과거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대표적인 제도로 선전됐던 무상치료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병원 방문부터 접수비와 진찰비, 치료비, 처방비 등을 지불해야 해 돈이 없는 주민들은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도 스스로 치료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비싼 의료비 대신 주변 사람들과 치료 경험과 의학 정보를 공유

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료 체계가 경제난과 재정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하루 5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수요일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지역은 오후부터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한 지방은 한낮 기온이 무려 38도까지 치솟으며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야외 활동 시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시작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저녁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도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0: 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와 목포, 여수 2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여수 36도, 목포 33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도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포항과 울진은 오전에 한때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 포항 26도, 상주와 울산 25도, 낮 최고 기온 상주 36도, 울산 33도, 포항 32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고요. 오후부터는 양덕과 자성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강계에서는 오전에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 26도, 강계와 개성 25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34도, 강계와 개성 33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오전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장진과 풍산에서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함흥 24도, 장진과 풍산 20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30도, 풍산 28도, 장진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는 대체로 종일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바다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최대 3.5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5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히 주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꼭 기대하고 사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은혜 안에 꼭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5712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북녘 땅에 주님을 알아야 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있는 지역에서 그리고 교회 지체들과 함께 북녘 땅에서 극동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계속해서 그 마음 품어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런 방송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응원의 메시지와 한 줄 기도 등 문자로 남겨주실 수 있으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이나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탈북에 도움이 꼭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또 외부의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능하시다면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십시오.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1 MHz 신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북한 각지에서 주민들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주민들은 휴대폰 내용을 수시로 조사받고 북한 당국은 사상검토와 충성심 점검을 이유로 일상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불신에서 비롯된 감시는 또 다른 불신을 낳습니다. 그리고 불신은 더 많은 통제로 이어지고 통제는 자유를 억압하죠. 그럴수록 사람들은 숨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이 특별히 북한 땅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형제의 자매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세워지고 섬김과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빗줄기 가운데 억압이 아닌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하루하루를 마주하길 바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는 그날을 꿈꾸며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 나를 오라하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등대 두 곡의 찬송 오늘의 첫 찬송으로 함께 했고요. 조금 전 찬양은 나는 갈 길 모르니 도노마리아 김동현 씨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 주는 령이시니 주의 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의 이 모든 하루 1분 1초를 내어 맡기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진리와 약속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로 선 우리 남과 북의 오늘 하루, 그리고 머자는 복음 통일의 그날을 꿈꾸면서요.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여쭤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았다고 그랬죠?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 이름이 나올 만한데 야곱이다, 요셉이다, 마리아다, 이름이 없는 사람.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돈이 있어 보이길래 강도가 일을 저질렀겠죠. 장에 갔다 오는 사람인지 결혼식을 다녀온 사람인지 장례식을 다녀온 사람인지 아이들 등록금을 마련해 가지고 오는 사람인지

0: 인지 공무원인지 출장 갔다 오는지 저녁 예배 가는 중인지 도대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혼자였다고 했어요. 같이 동행한 사람이 있었나? 있었으면 강도 만나니까 도망가고 이 사람만 혼자 남겨놨는지. 이 사람 가족, 부인도 있었을 거고 부모님도 계셨을 거고 아마 아들 둘에 딸 하나 있었을 거고 얼마나 아내가 초조하게 기다렸을까? 저녁 식사 전에 꼭 온다고 했던 사람은 아닌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거리는 29km요 수원에서 영등포 거리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은 왜 갔나? 예배하러 갔나? 명절 보러 갔나? 취직하러 갔나? 선보러 갔나? 이웃의 개념.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가까이 있는 곳, 가까이 사는 집이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푼 자가 내 이웃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피해가 있고 세 가지 태도가 있고 일곱 가지 선한 행동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3대 피해가 뭔가? 물질적인 피해, 육신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이게 세 가지 큰 피해를 당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이고 여리고 잘 알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번을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여리고 성을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옷을 벗기고 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학과 나무 잎을 엮여 치마를 만들어서 둘렀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해와 벗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벗었다고 하는 것은 정체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지 나는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고 사기꾼이고 다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보실 때 의인으로 보셨어. 죄 한 번도 안 진 것 같이 보셨어. 왜? 나를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공로로 의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말씀 후에 세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어진 조금 전 올려드린 이 찬송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었고요. 계속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사가 있는 찬송과 곡조로만, 연주로만 올려드리는 찬양까지 함께 하고요. 복음의 메아리 일부 시간마다 만나보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 3년차 황해도 해주에서 목선을 타고 일가족이 함께 이곳에 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합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십니까.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밤 10시에 목선을 타고 일가족이 함께 이곳에 오는 과정에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구름을 딱 보내주셔서 네. 북한의 군인들의 눈을 가리시고 이곳에 무사히 다다른 그런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사선을 넘어서까지 하는 결정 전에는 결단의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소망의 과정이 있고요. 그곳에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곳에 오게끔 하는 이곳에 왔을 때 선생님의 모습들 선생님이 그리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소망을 갖고 오셨어요?
0: 아, 제가 우리 한국에서 정착하는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탈북을 한지가 또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북한에서의 출신 성분이 저는 북한에서 노동계급이었어요.
1: 네.
0: 노동계급이었고 저의 아내의 출신 성분은 농민계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알기 쉽게 제가 좀 편을 좀 더 드리면 조선시대 때 뭐 양반계급과 천민계급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좀 더 좀 확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0: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북한에는 마치 북한 당국에서는 뭐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계급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문장들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1: 네.
0: 사실상 본인들이 계급 사회를 철통같이 유지를 하고 네. 생활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고. 근데 사실상 우리 아내는 농민 계급인데 농민 계급은 뭐 농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농민 계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농촌에서 살면서 오직 농사에만 종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산 일에만 종사를 하는데 사실상 북한에는 지금 모든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무보수로 일을 하고 뭔가를 받질 못하고
1: 네.
0: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지키세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지켜내서 예전에 선대 김일성 시대에 잘 살았던 지상낙원을 다시 우리가 이루자 뭐 이런 방식으로 현재로서는 모든 게 무보수로 그냥 일을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농사일에만 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또 농산물 값이 엄청 싸요. 북한에서는 또. 그러니까 이게 뭐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일 가난하고 제일 정말 촌하게 사는 사람들 하면 농민들이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농민 출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농민이면 아버지도 농민이고
1: 네.
0: 자네들도 농민이고 손자 대대손손 계속 농민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신 계급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0: 그런 상태에서 이런 여자와 만나서 혼인을 하면 남편 역시 남편도 노동계급이지만은 노동계급은 도시에서 뭐 공장, 기업소, 뭐 사무직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노동계급이라고 칭하는데
1: 네.
0: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농장은 신분으로 몰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 연고자라고 부르는데 이 농촌 연고가 되는 사람들은 부부가 되면은 똑같이 농촌으로 내보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똑같이 농산일을 하면서 농민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태어나는 자녀들까지 계속 농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출신을 바꾸려고 신분 세탁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뇌물이면 뇌물의 왕국이라서 워낙에 돈이면 다 되긴 하는데
1: 네.
0: 북한에서 당시에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3대 악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3대 악법 중에 청년교양보장법이라는 것에 저희가 단속이 된 거예요.
1: 네.
0: 이게 MZ 세대들이, 그러니까 북한의 MZ 세대라고 볼수 있는데, 20대, 30대 세대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사회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종합이 됐대요. 통계가 됐대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 북한에서는, 사실혼 관계로 결혼,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 네.
0: 그러니까 마치 계약결혼 느낌인데, 이게 우리 몇년 살아보고 결정하자 그러면서 동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생활을 하면서 함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긴 해요. 이 때문에 사회 질서가 문란해졌다. 이걸 바로잡아라 하면서 여기에 해당된 게 사실혼 관계로 오래도록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엄하게 내렸거든요. 근데 사랑 기간만큼 교화소를 가야 돼요. 우리나라의 교도소 느낌보다는 좀 난이도가 더 높은 강도인데
1: 네.
0: 근데 저희 부부가 북한에서 3년 동안을 사실혼 관계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아내는 농민 계급이고 나는 노동 계급이다 나니까 이게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혼인 신고를 하는 순간 나도 같이 농민이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때문에 그동안에 뇌물로 아내 신분 세탁을 한 이후에 혼인 신고를 할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시작한 게 3년이 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김정은의 방침이 내려오면서 청년교양보장법이라는 것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단속이 되었는데 3년 동안 살았다는 원인으로 3년 동안 교화소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해진 거예요. 하니까 당시에도 제가 뇌물 공작을 해가지고
1: 네.
0: 당시에 우리 사건을 담당했었던 그 담당 그 형사격이지만 북한의 보안원이라고 불렀죠. 당시엔. 그러니까 그 보안원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당시 상황을 모면했어요. 그러니까 보안원이 이 지역을 좀 떠라. 다른 지역에 가라. 한마디로 자기가 책임을 안 지켰다는 의미인 거죠.
1: 네.
0: 그래서 그 지역에서 떠서 저희 부모님 지역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아, 이게 영원한 도망이 아니구나. 이게 또 언젠간 또 걸려들 건 분명한 일이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숙원 중에 하나인 탈북을 빨리 앞당겨야겠다. 그 이유가 된 거죠. 탈북의 이유가 된
1: 네.
0: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남으로써
1: 네.
0: 아내 덕에 탈북을 해야 되는 운동력이 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탈북이라는 게 사실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교육받으신 것들이 참 많잖아요, 북한에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뭐, 해주에 인접한 바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로 쓰레기로 떠밀려 온다라는 것처럼 무수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 두렵진 않으셨어요?
0: 아, 물론 뭐 두려움이 없지 않죠. 두려움이 없지 않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1: 네.
0: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님이 한국 방송 그러니까 저희가 살았던 곳이 사실 고속도로가 열린다면 자동차로 그저 2시간 거리일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거든요.
1: 네.
0: 파주에서부터. 그러니까
1: 네.
0: 엄청 가까운 거리에서 살다 나니까 이게 한국 생방송이 그냥 잡혔어요. 그래서 TV로 그냥 주파수를 잡아서 채널을 넘기면은 한국 TV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TV를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국 TV도 자연스럽게 그냥 보고 살았고 또뭐 라디오도 전문적으로 듣고 살았고 이렇게 성장을 해왔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아버지가 항상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씨알 박힌 말씀을 아버지가 항상 해주셨고 옳지 않다. 이 사회는 잘못된 사회고 이 체제가 이상한 체제다. 또한 김일성의 뭐 항일투쟁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런 말씀을 아버지 집으로부터 항상 듣고 성장을 했고요.

0: 한국의 뭐 예를 들면 뭐 윤평도 사건이나 뭐 소의 교전이나 뭐 천안함 뭐 사건이나 이런 게 터질 때마다
1: 네.
0: 아버지가 항상 잘못되고 못된 놈들이고 이 공산주의자들은 국가 속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해주셨고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0: 봐라. 어? 이 공산주의의 결과다. 어? 공산주의를 선택한 어, 이 나라는 굶어 죽고 있는데 어? 자본주의를 선택한 어, 저 나라는 어? 저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다. 어? 이런 말씀도 아버지가 해 주셨고 북한에서는 어, 만 17살이 되면 성인이에요. 그런데
1: 네.
0: 저희 동생과 제가 연년생이라서요. 동생이 어, 17살이 되고 제가 18살이 되는 해 아버지께서 탈북을 하자라는 말씀을 천문에 해 주셨고 아버지 때문에 격동되고 놀라웠지만은 그때서부터 준비를 해오다가 아버지께서 야속하게 어, 돌아가셨고요. 내출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탈북을 고민하고 걱정하시다가 돌아가신 결과죠.
1: 아.
0: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10년이 지나서야 우리가 탈북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어, 이게 오랫도록 계획한 과정이라서요. 아, 우리가 마음먹고 탈북하면 한두 시간 만에 탈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를 통한 탈북을 계획한 거죠. 근데 이게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오다 나니까 탈북에 대한 확신성은 있었고 반면 가족과 함께 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그 포함되긴 했죠. 근데 사실상 뭐 탈북에 대한 승산은 이건 될 일이다. 그때 당시로서는 북한에 있을 때 탈북을 준비하면서는 이렇게 생각했죠. 정말 하나님이 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몹쓸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탈북이 네. 성공할 수 있다.
1: 오.
0: 이건 우리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보면은 15년 동안 걸린 결과이거든요. 이게
1: 네.
0: 그러니까 15년 동안 준비한 결과라서 이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버림만 받지 않는다면 이건 성공한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죠.
1: 마음의 준비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0: 예,
1: 대대로 계속해서 해오셨고 오시는 과정 중에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 찾으셨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온 가족분들이. 네. 그렇게 해서 이곳에 넘어와서 사실 뭐 두려움에 디귿도 없었네요. 두려움에 두자도 없이 그저 소망만 가지고 오셨던 것 같아요. 이곳의 상황을 이미 아시고
0: 네.
1: 오가는 무수한 비행기들까지 보신 거면 또 한국 방송을 그렇게 접하신 거면 북한에서 아무리 그런 교육을 했어도 참 소망의 그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0: 네.
1: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 한 장 한 장을 그려가셨는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그런 얘기들까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착 3년차의 황해도 해주에서 온 김이력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목숨을 걸고 살기 위해 건너온 땅,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건너온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은혜의 여정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함께 할 텐데요. 이 은혜의 여정이, 이 고백이 남과 북에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칠 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

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 그 가운데 10절과 11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끝으로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의 권능의 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오늘도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적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며 승리한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오늘도 이 새벽의 문을,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을 본문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영원토록.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그분하고는 영원토록 함께 살 가족입니다. 가족. 그럼 우리 교인들끼리 어떻게 해야겠어요? 가족을 돌보듯 뭔가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상대방의 입장을 직시하듯 주의를 기울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내 역량을 동원해서 돌봐주고 또 상대방이 모멸감 느끼지 않도록 반응까지 보아가며 돌보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저건 충만하게 하라.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해합니다. 미혹합니다. 바로 그런 사탄과 싸우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으로 예배서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 윤택한 복, 충만한 복,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강건해야 불행의 세력을 이길 거 아닙니까? 허약해 빠져가지고 무슨 가정에 있는 불행을 내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영적으로 무능력해가지고 어떻게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강건해져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0: 뜻이 성취되고 열매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건해지지 못한 그런 상태면요, 싸웠다 해도 백전백패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무기력한 사람은요, 아무리 근성이 있어도 싸우다가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근성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강건하지 못한 성도는 시험이 오면 쉽게 낙심하고 유혹이 오면 쉽게 무너지고 사탄의 놀이개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강건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만큼 태생적으로 강건한 존재입니까? 죄성 가진 우리 인간은 아닙니다.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잘 알아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네 힘으로 강건해지라. 그게 아니에요. 저기서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어감은 이게 똑같은 단어로 보이지만 헬라어 원어는 전혀 다릅니다. 저기서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온 우주까지 지배하시는 그 누구도 감히 거스릴 수 없는 절대적인 통치력을 가진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자꾸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건강해지질 않습니다. 아무도 거스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힘을 내 것으로 잡아 당겨야 그게 믿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능력이란 단어는 이게 뭔가 하니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사자에게 근력이 있잖아요. 거인에게 힘이 있잖아요. 이건 태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달라고 하면 뭐 하나님이 번거로우실 것 같아가지고 힘들어하실까 봐 나 기도할 수 없다. 이건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 즉시로 주실 수 있는 마르지 않는 무한한 능력의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몰라서 승전보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까? 알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밑줄 친 거, 그의 힘의 능력으로 모아여지고, 저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아무도 거스릴 수 없는 절대 지배력을 가지신 그 힘의 능력을 내가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포도나무 비유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 생존이 가능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힘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처럼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우쭐대고 그러지 않고 주 안에 내가 조용히 거하기만 하면 시절을 쫓아 과실 맺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기독교는 인간이 무엇을
1: 하고 있느냐 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0: 이것을 아면서부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자꾸 앞설려고 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하는 거지. 성경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교회 생활은 아무리 열심 낼수록 죄악을 더 많이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내서 교회 오고 헌금하고 그리고 죄 진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게 다 범죄 행위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내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바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생각을 해야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교회 생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생명력 있는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아무리 좋고 대단한 갑옷이라고 해도요, 그 갑옷을 입은 사람의 능력을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을 보고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만이 입는 엄청나게 좋은 갑옷을 입혀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유, 이거 소용없어요. 이거 봤자 실력발이 안 돼요. 하고는 벗고 나가서 골리앗 이겨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할 때는 그 뭐 나의 무슨 능력, 스펙, 뭐 직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나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외면하는 거. 이게 패배하는 신앙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결심과 의지로 선한 열매에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잘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탄 마귀에게 농락이나 당하고 그러면서도 또 뭐 가닥은 있어갖고 내가 노력했다 그거 가지고 뻔뻔하게 큰 소리나 치고 그러면서 영적인 패배당하면서도 그냥 잘난 척하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지체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능력은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을 너의 힘으로 상대하라라고 말씀하시질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성경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주 안에 거하세요. 먼저 주님의 힘과 능력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싸우세요. 괜히 주 안에 거하지도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도 없으면서 싸우려고 하니까는 번번이 깨지고 시험 들고 그러니까 가족도 나도 그런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아니 주님의 능력이 저절로 내게 다가오지요. 마치 전구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뭐 전구따마가 대단해서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니까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어둠도 물리치는 빛된 삶을 여러분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있습니까? 그거요 여러분 탓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능력 탓도 아닙니다. 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주의 능력이 내게 오는 것을 가로막는 불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뭐 내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뭐 못 받고 내가 뭐 어떻게 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의 능력이 내게 전달되는 것을 거부하는 불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만큼 강건해야 합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저걸 원하셔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필요한 은혜 심하다 때마다 충만하도록 계속 성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계속 충만하기까지 강건해져야 돼요. 이렇게 강건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사탄 마귀와 싸우는 법을 이제서야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아버지하고 코드가 전혀 안 맞고 마귀 코드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불행의 세력은 낮이고 밤이고 공격하고 있는데 본인은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먹히는 거죠. 그 가정의 앞날은 만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정 그런 교회가 되려면 오직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비전을 바라보고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사탄은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는 비결에 막이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와 대적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 갖지 못하도록 강계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꼭 강계를 부립니다. 목회를 오래 하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목회를 할 때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요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왜? 그런 사람은 가서 만나서 소통하면 되니까. 누가 가장 힘들었냐? 강개 부리는 사람들. 그야말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여기에서 강개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소데이아라고 하는 건데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교묘하게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상대방 속이는 계략이나 술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게 마귀 강계입니다. 아이 뭐 이 정도면 괜찮아 하면서 죄악된 언행을 합리화시키고 교인들끼리 오해와 분노를 키워 서로를 적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결정하는 게 맞는데 매사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 관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런 죄악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인 것만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기까지 감당하셨으니 그 예수님이 지체라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가정생활 속에 내가 다니는 교회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목숨 걸고 싸울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대충대충 물러 터져가지고 유야 무야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영적 싸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근성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평소에는 연약한 양처럼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짓밟힘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임 이름이 만우리 역임을 받을 것 같다 그러면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처럼 좀 근성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울 바엔 지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서 포디움 시상대에 올라서야 돼요. 그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라? 당당히 서기 위함이라. 먼 훗날 여러분은 2026년도 여름을 지나갔을 때에 이 모습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 너희들은 그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했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서 승리했으니 그러면서 상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때 너 그때 뭐 했는데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는 싸워야 하는데 그 다음에 싸워야 될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불행의 세력을 이기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 있는 죄, 낙심, 거짓까지 끊어낼 수 있는 살아있는 메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곧 하나님께 복종함을 의미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리라?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둠, 미래 그걸 물러가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으면 더 또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더 어둡게 만들고 불행의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해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했던 다윗은 저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뭐하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앞날과 관련해서 불행하게 만드는 그것을 지금 기도로 침노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를 의뢰하고 불행의 세력 진지를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물론 이런 믿음 가졌던 거 다윗이라고 뭐 그저 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으니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는 강건해야 돼요. 물러터지면 안 돼요. 내가 몸은 약해도 믿음은 강건해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의 혹은 누군가의 문제 있어도 기도로 버텨가지고 승리할 거 아닙니까? 겉사람은 후패도 속사람은 담대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 근성 가지면 승리는 여러분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탄은 노골적으로 범죄하라고 하질 않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에게는 만일 사탄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떤 죄를 범하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 생각을 가진 분의 요즘 영적 상태는 그동안 사탄 마귀에게 엄청 얻어 터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마음 상태일 겁니다. 그럴 때는 마귀가 노골적으로 범죄하라고 그러고 우상 숭배하라고 미혹시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영혼을 향해서는 노골적으로 범죄하라 우상 숭배하라 이 수법을 못 씁니다. 은근슬쩍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도록 강계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능적으로 사기치기 아주 그럴듯합니다.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그 사탄의 대표적인 강계가 바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 진다고 하는 것을 까먹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이 관계에 넘어가면 살맛 나지 않는 신앙생활하게 되면서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고 결국 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밖에 못합니다. 물론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만큼 태성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고 정말로 쉽다면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이 성급함, 오만, 방잠 그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대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무엇과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0: 허락하신 환경 여건과 싸워 이긴 분 계십니까? 훌륭한 분입니다. 운명과 싸워 이긴 분입니까? 복된 분입니다. 그러나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신앙인은 뭐냐?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하는 그것과 싸워 이긴 분이에요. 그럼 다른 건 아울러 다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은 누구와 무엇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의 등급이 결정됩니다. 지난 한 주간 뭐 배우자와 싸우려고, 가족과 싸우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수준이 밑바닥입니다. 뻔해요. 그런가 하면 나한테 서운하게 한 그 인간과 싸우려고 했다. 그것도 수준 이하입니다.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누구와 싸우고 무엇과 싸울 겁니까?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들과 싸우며 나아가야 주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져가는 그 단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싸움을 통해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영광의 열매 추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나의 죄성, 영적인 게으름, 남을 돌보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마음, 그걸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이제 여러분은 강건해져서 어떤 승리 과업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계속됩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전역이 없어요. 제대하는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에는 제대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쉬어야겠다. 아이고, 대충대충 해야겠다. 그러지 마세요. 왜? 사탄 마귀는 여러분이 천국 가기 직전까지 계속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승리할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겉사람을 후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약속을 위해서 나에게 내 사전에 제대는 없다, 전역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적전쟁 치르면 그제서야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싸울 각오 하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보너스 은혜를 알아서 그때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평안해지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이제 이 세상 마무리 오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 돌아가시면 된다 안 된다? 이건 목사가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저는 안 돼요 하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을 본문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5일 수요일 오늘 날씨입니다. 남과 북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많겠고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나 천둥, 번개가 지나는 곳도 있습니다. 낮 기온은 35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고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으니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8도, 서울과 인천, 광주와 목포, 여수와 평양이 27도, 강릉과 포항, 대구와 부산, 창원과 울산, 청진이 26도, 춘천과 안동, 대전과 세종, 청주, 해주, 사리원이 25도, 신의주와 남포, 함흥이 24도, 원산이 23도, 강계가 22도, 해산이 21도, 삼지연이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춘천, 세종이 37도, 대전과 청주, 전주와 광주, 대구와 평양, 신의주, 사리원이 36도, 안동과 강계가 35도, 인천과 목포, 여수와 창원, 남포와 해주, 해산이 34도로 보이고요. 부산과 울산, 포항과 제주, 청진이 32도에서 33도, 강릉과 함흥이 31도에서 32도, 원산이 30도, 삼지연이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맑겠고 물결은 0.5m에서 1m까지로 일겠고요.

있고요. 서해 북부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0.5m에서 1m까지의 파도의 높이 예상됩니다. 뜨거운 햇볕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쉽게 지칠 수 있지만 때마다 우리의 그늘과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 인과 평안으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 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2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0: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활짝 열릴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라면 기도하면서 가슴을 토해내는 것이 아닐까요? 나의 마음을, 나의 감정을 주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마음과 감정을 쏟아내는 기도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깊이 경험했던 주님의 사람들 모두 다 이런 경험들을 한 것을 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의 슬픔을 탈진하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쏟아부었죠. 다윗도 그의 인생의 벼랑 끝에서 수없이 주님을 향해 비통함과 절망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주님의 들으심을 얻은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 쏟아부어야지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소서.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구합니다. 기분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소서. 무더운 날씨가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습한 날씨가 불쾌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잡아주소서. 오늘도 나의 마음을 다잡고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펼치실 나의 삶의 터전에서 멋진 하루를 만들기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아서 멋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멋진 하루 되게 하소서. 나의 자리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하루로 인해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하소서.

오늘 내가 살아있음은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 시간 내내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려 나도 새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찌 그리 한결같이 노래할 수 있니? 어찌 그리 가벼울 수 있니? 어찌 그리 먼 길을 갈 수 있니? 우울해지거든 새소리를 들으러 숲으로 가보세요. 새소리를 들으면 설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삶을 노래하는 기쁨을, 숨어서도 살아가는 법을, 욕심부리지 않는 자유를, 떠날 줄 아는 지혜를 새들에게 배우세요. 푸르르 푸르르 새가 날아가는 뒷모습을 보면 말로 표현 못할 그리움에 자꾸 눈물이 나려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도 새가 되어요. 날개를 접고 쉴 때까진 땅에서도 하늘을 꿈꾸며 열심히 먼 길을 가는 아름다운 새가 되어요.

우리 하나님, 일용할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안식도 허락하셨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히 일할 뿐 아니라 홀가분히 쉼을 누릴 수 있게도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쉴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과 쉼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여름나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의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길승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들의 자화상 두 번째, 집,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통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의 집과 하나님의 집,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 집과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에게 내가 집을 지어줄게 하시는 그 집의 개념은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처로서의 건물을 생각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다윗으로부터 이어질 그 가문을 생각한 거거든요. 다윗은 건물을 생각했고 하나님은 관계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다윗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집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본질적인 그 집의 의미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집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있잖아요. 책 제목이기도 한데 소유냐 존재냐 이런 주제로까지 우리의 생각을 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살펴보면 사실 참 귀한 마음이죠.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내가 라는 의미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느껴져요. 이게 대단한 신앙의 표현으로 보이지만 어쩌면 그럴듯하게 숨겨진 욕망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에 오히려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과거에 무너졌던 자신이 회복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이루어낸 공로들, 이런 것들을 주변에 기념비처럼 공표하고 또 보여주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의 발현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다. 이런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돼요. 어떤 틈을 만드시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한 사람이나 한 세대의 업적으로 환원되지 않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공로 경쟁처럼 되지 않게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생각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집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림 같은 집 혹은 초가 삼간 같은 그런 초라한 집,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크기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혹시 우리 자존감도 함께 움직이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집의 소유가 누구냐, 진짜 소유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우리 자존감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집의 의미를 건물에만 두자면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집에는 보다 중요한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어주시겠다는 집의 개념으로 이제 돌아가 봅니다. 1차적인 문맥의 의미는 가문, 왕조를 이어주겠다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의 집은 시작하면서 요약을 해드렸지만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세대와 다음 세대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집은 건물의 어떠함이 아니라 관계의 어떠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심은 건물로 보여지는 그런 멋진 형태를 밖으로 보여주는 데 훨씬 더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양

모양만 있는 부부를 쇼윈도 부부라고 하잖아요. 모양만 있는 가족도 쇼윈도 가족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형태는 있지만 실제 관계는 다 끊어진 상태를 일컬어서 형해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해화. 저 가운데 해자가 이제 뼈다귀 해골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해골만 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만 가진 예배를 역겨워하시는 모습이 예언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마음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만둬라. 제발 누가 성전 문 좀 닫아줘라. 노래를 그쳐라. 연주를 그쳐라. 불같이 화를 내시는 분이시거든요. 쇼윈도 신자, 형식만 남아있는 쇼윈도 신자도 가능하겠죠. 그 쇼윈도 신자들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 안에서 너무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공간이나 형식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거기에 쌓여있는 시간을 보아야 하고 거기에 담겨진 내용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으로서의 건물 개념이 아니고 켜켜이 서사가 쌓여있는 살아있는 관계의 개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떠올리면 그럴듯한 건물이 아니라 거기 사람이 보이고 사랑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2026년 7월을 지나는 우리들 모두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 가문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본질로서의 관계보다는 쉽게 혈통이나 혈연을 떠올립니다. 아니요. 혈통, 혈연도 본질상 관계 용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형식의 용어예요. 아니, 혈통, 혈연이 왜 관계가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관계 용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혈통이 있고 혈연이 있어도 그 안에 이야기가 쌓여있지 않을 수 있고 내용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물론 이야기와 내용이 쌓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관계에는 맞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작 본질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내용, 마음을 나눌 때 가능해지죠. 최근에 너무나 다변화된 가족의 양상 속에서 이 가족의 의미에 대한 여러 성찰들이 있기도 합니다.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서기 위해서 우리는 집, 가문,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그 형식적인 담을 넘어가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에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굉장히 민감한 주제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이란 표현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완고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독점한 듯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요.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고침을 바라는 정말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들도 거기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까지 거기 섞여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굉장히 말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좀 오묘한 그 시공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의 팬클럽 모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추종하는 사람들만 있어서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 믿음 체계들과 필요들이 얽히고 충돌하는 긴장감 가득한 그 아슬아슬한 현장이었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마태복음의 이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형제들이 찾아와서 그 예수님께 면회를 요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논쟁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이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나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동생이요 자매니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의 이 선언은 단순히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넘어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이 혈통적인 우월주의 그리고 형식적인 이 선민의식이라는 아주 견고한 집, 여기서 집이라 하면 하나의 체제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 개념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말씀이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자가 우리들의 집을 모조리 부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을 만한 그런 발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고집을 깨뜨리고 계셨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는 것이었거든요. 그들에게 혈통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혈통, 육신의 가족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냐 이렇게 도발적으로 질문을 하시면서 혈연적인 관계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세리, 죄인, 가난한 사람들 혹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나의 가족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이 선포가 우리들에게 주는 복과 자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멀쩡해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랑이 깃들어 있는 곳이 집이다라는 의미와 연결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집은 화려하고 형식적이고 독점적인 그 건물의 개념에 머물렀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집은 이렇게 나눔이 있는 살아있는 관계였습니다. 혈통이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가 가진 이 경직된 가족, 집이라는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집안에 포함되는 그런 예수님의 가족인 겁니다. 유대 혈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로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옆사람 얼굴을 잠깐 보시겠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겁니다. 별로세요? 이 사람하고 가족되긴 싫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가족이라는 겁니다. 기침이 심해지는 걸 보니 마음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2부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을 구약성경이 쓰인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베델이 됩니다. 베이트 엘, 베이트가 집이고요, 엘이 하나님. 우리가 결국 베델의 가족들인 거예요. 베델은 어디서 나옵니까? 야곱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훔친 후에 도망을 칩니다. 거짓과 욕망으로 가득했던 야곱은 도망자의 두려운 그 여정 속에서 괴로웠던 어느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잠을 자야 되는데 도망자의 형편이 어쩔 수 없어서 베개 삼을 어떤 게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잠든 그의 꿈속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들락날락 하게 되죠. 놀랍게도 거기가 하늘문이 열리는 장소였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야곱과 대화를 하세요. 거기서 약속과 서원의 관계가 생겨납니다. 노숙지, 그곳이 베델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는 거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여러분 야곱을 보면 꼭 우리들 같습니다. 복을 구합니다. 욕망덩어리예요.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복받기 위해서라면 거짓도 꼼수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얄팍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깊이 만나주시고, 그가 세우고 싶어하는 욕망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새로운 집을 세워가게 하십니다. 야곱이 그래서 거기

돌베개를 베고 잔 그 동네 이름이 루스였거든요. 그 루스라고 불리던 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꾼다는 것. 이 기록이 꽤나 상징적인데요. 건물 하나도 없고 그 나그네의 노숙터, 침구라고는 돌베개밖에 없는 그 황량한 장소를 집, 그것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그런 명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루스라는 동네, 원래 옛 동네 이름의 뜻이 뭔지 찾아봤더니 살구나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몬드나무, 살구나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지명으로 바꿔본다면 뭐 살구골 정도 되는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후에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의 뒤틀린 역사 속에서 언약갱신의 장소로 쓰임을 받게 되고 또 사사시대 이후에는 법궤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이다가 왕국이 결국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되거든요. 그 분열 왕국 시대로 넘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 왕이 이 베델에 이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이 베델이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놀라운 무언가를 거기 세우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그 베델에 세운 놀라운 그 물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황금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뭐가 세워졌어요? 황금송아지가 세워진 거예요. 왜 거기에 황금송아지가 세워졌는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면 남쪽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쪽에 살던 백성들이 남유다로 예배하러 가면은 백성들이 마음을 그쪽 왕 르호보암에게 뺏길까, 르호보암의 매력에 빠질까, 그 남쪽의 분위기에 넘어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드려라. 여행을 참아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남단 베델 또 맨 꼭대기의 단이라는 곳에 황금송아지를 세우고 여기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긴 거예요. 기가 막히게도 거기 이름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베델.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만났던 그 순수한 베델의 영성이 여로보암에 의해서 완전히 왜곡이 됐습니다. 황금송아지. 황금송아지의 특징이 뭔가요? 만져지고 보여지는 아름다운 건물의 이미지입니다. 그럴듯하고 멀쩡한 형태로 욕망의 집이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욕망의 집을 다시 지은 겁니다. 이건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이렇습니다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하고 그 안에서 욕망의 집을 지은 거라는 거죠. 악의 귀환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악당이 총을 들고 다시 꿈틀거리면서 일어나는 그 영화의 끔찍한 장면들 기억하실 텐데요. 마치 그런 장면 같기도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집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멀쩡한 건물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욕망의 투영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시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모여든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시듯이 그리고 야곱이 고백하듯이 이 집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는 살아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가정, 가족, 집을 생각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질문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정, 가족, 집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질문은 나라는 집은 어떤 모습인가? 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려온 자화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로 이 이야기들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이라는 주제로 다윗 언약 또 우리들의 모습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집과 하나님이 지어주시겠다는 집의 차이를 한번 같이

0: 살펴보았고 가족을 새롭게 정의해 주시는 예수님의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또 베델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추구와 하나님의 추구의 차이도 찾아봤습니다. 노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라는 집은 어떠한가? 건물만 보이는가? 내 안에 사람도 보이고 사랑도 보이는가? 거울 앞에서 나라는 집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우리들의 자화상을 그리기 위해서 다시 붓을 들어보는 용기를 낼 시간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의 지난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471-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 극동방송.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에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이 수요일 맞죠,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조별 모임을 하는데요. 저는 성경 필사반에 들어가서 주시는 말씀을 마치 마음에 새기듯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손으로 글을 쓰는 일이 없다 보니까 이 손가락과 손에 힘이 들어가서 아프다는 단점은 있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점이 더 컸습니다. 후루룩 읽고 지나쳤던 말씀들 앞에서 잠시 멈추게 되고 머물게 되고 또 다른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눈 묵상은 마음에 새겨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은혜로 다가올 것을 기대합니다. 이 잠시 잠깐의 고통보다 더 큰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필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5일 수요일입니다. 빛나는 오늘 서머 스페셜 이희진입니다.

성경 필사를 할 수 있는 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손 한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손 하고 남겨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FM98.1 장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손 한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손이라고 남겨주시면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난밤에도 잠잘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로를 씻어주시고 고민을 덜어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힘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인정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마음조차도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미약한 자임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바로잡아 주소서. 때로 내가 무엇을 좀 했다 생각하며 교만해짐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가로채서 뿌듯하게 여김을 용서하소서. 성급하게 인정받고 싶어서 스스로 자랑했던 가벼움을 용서하소서. 오늘 겸손하겠습니다. 원래 내 모습을 인정하고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자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손 한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람이란 참 좀 무엇을 했다 생각하면서 교만해질 때가 있는데요.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가끔 좀 높여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에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이 감사한 오늘입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손 한 글자를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찬양이었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손 한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손이라고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본문으로 생명같이 사랑한 우정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성경적인 가치관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삶의 가치를 내걸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도전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세상을 깨우는 세상의 소망의 종이 되겠다는 삶, 소금과 빛이 되어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겠다는 그런 삶을 다지고 말씀을 듣지만 또 그러한 깃발을 흔들며 노래를 외쳐 부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쩌면 이런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더 누릴까, 더 얻을까. 훗날 우리의 자손들이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살다 왔냐, 무엇을 위해 살다 왔냐 물을 때에 정말 떳떳하게 대답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소중한 여러 가치들 가운데 하나, 생명같이 사랑하는 우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이 이제 저는 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허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다음 말씀 3절.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어떤 상황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울이 버림받았죠? 동일한 질문을 제가 수십 번 드립니다. 왜 버림받았습니까?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수양과 어떤 암소에 살진 것보다도 훨씬 더 값지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6장 이미 버린 사울은 여전히 왕 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대신하여 세울 새로운 왕 다윗의 기름 붓는 이야기가 16장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 목장 주인을 찾아가서 그의 아들 가운데 사울을 대신할 왕에게 기름 부음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가 큰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일곱 명의 아들을 다 지나가지만 사실 첫 아들이 왔을 때 사무엘이 이라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아냈습니다. 둘째 아비나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일곱 명이 다 지나가

맞습니다. 막내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저녁 드시죠. 막내 아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뭐 하냐고 물었더니 덜의 양을 지킨다고. 그가 오기 전에는 먹을 수 없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붓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 13절 그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으니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 다윗에게 부으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입니다. 여러분 17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블레셋 군대는 에베스단밈에 다 모였습니다.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블레셋 골리앗 또한 그리고 이쪽은 사울이 지휘하는 여러 군인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지금 거의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이새의 아들도 전쟁에 나가 있었습니다. 엘리압도 아비나답도 삼마도 다 그곳에 가 있었는데 막내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다가 아버지를 도와드리다가 아버지의 명을 받습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너의 형들의 소식과 전쟁의 이야기를 알아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근 곡식 한 에바. 에바는 요사이 우리말로 보면 한자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콩복근 그 한자로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떡 열덩이. 이것을 가지고 너의 형들에게 전쟁에 있는 너의 형들 갖다 줘라. 치저 열덩이는 그 전쟁에서 천부장, 천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천부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렇게 갔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양쪽 진영의 전쟁이 정말 이스라엘 너무 비참하게 모두가 다 떨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보았더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군대들이 형편없이 떨고 있는 모습이 그리고 골리앗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만약 그가 나를 싸워 이기면 그들 모두가 다 내가 이기면 그들 모두가 다 우리의 종이 되고 그가 이기면 우리 모두가 그의 종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다른 것 다 용서해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는 그 하나님의 욕됨을 보지 못하고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전쟁에 나갈 것을 생각하고 돌아와 왕께 구합니다. 나를 전쟁에 보내주세요. 사울이 입던 모든 갑옷과 병기를 주었지만 그거 맞지 않으니까 시냇가에 가 조약돌 다섯 개와 그가 갖고 있던 양칠대 쓰는 막대기 그것 들고 전쟁에 나가서 물맷돌로 이기죠. 그 장면의 이야기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총으로 내게 오거니와 너는 그렇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무기가 강하다고 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다윗이 들린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는 거야. 돌멩이에 맞아 쓰러진 정도가 아니고 총알은 박힐 수가 있지만 돌멩이가 박히다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가서 쓰러진 골리앗을 다윗이 발로 밟고 그에게 있는 칼을 끄집어내 그의 목을 자릅니다. 근데 그 다음 그 장면, 그에게 칼을 끄집어내어 자를 때, 그 직전에 이렇게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다윗에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전쟁은 칼에 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 전쟁에 이고 사울에게 들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사울왕이 너무도 깜짝 놀라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골리앗의 대가리를 보면서 도대체 제가 누구냐.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군사령관 아브넬이여 도대체 제가 누구냐? 제가 알지 못합니다.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너 누구냐고 물었더니 저는 주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말할 때 임금님 사울왕의 종 이런 말도 되고 하나님의 종 우리 아버지 이새의 제가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이야기 마지막 보고를 하고 난 직후의 상황이 오늘 본문 18장 1절 이하입니다. 18장 1절 이하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나단과 사울의 깊은 우정
아니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생명과

같이 사랑한 우정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설명은 더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한다면 다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의 우정은 신분을 초월한 우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이 누구예요? 왕의 아들이에요. 다윗은 누구예요? 시골 목장집 막내 아들. 아버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무엘이 불러오라고 말할 때 막내 아들은 불러오지 않았던 아주 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목장 주인의 막내 아들은 이 다윗과 왕의 아버지가 왕인 아들 누구나 그는 지금 그 다윗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줍니다. 왜요? 생명같이. 오늘 본문 속에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42절 마지막 절입니다. 20장 42절 마지막 절을 하는데 28, 19, 20장이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생명처럼 사랑한 우정이 있다면 20장 42절 이후 21장부터 계속되는 데서는 그 다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훗날 왕이 된 이후에 얼마나 다윗이 요나단을, 아니 요나단은 세상을 떠나고 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향한 깊은 우정, 대를 잇는 우정이 그곳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분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과 상반, 상놈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왕과 왕위를 계승하게 될 왕자와 그리고 시골 목동 사이에 있는 겁니다. 요사의 말로 한번 해볼까요? 학력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경력, 출신 배경이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우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생명을 건 헌신과 희생의 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그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예요?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의 귀에 거슬리네요. 그 여인의 노래 딱 한 구절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아들의 친구인데, 아니 자기에게는 충성스러운 사울이 귀신들 때마다 다윗이 악기를 타면 그 귀신이 떠나가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질투심과 분노, 사울의 적개심,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정적으로 이겼는지 원수같이 여깁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말합니다. 간청합니다. 요새로 말하면 구명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펼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사울이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나와있어요. 내가 오늘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냥 아들하고 떼놓는 게 아닙니다. 아들의 우정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저놈의 자식 죽여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그렇게 원수인 다윗을 요나단은 생명을 걸고, 여러분 그가 희생한 게 뭐예요? 그가 입고 있던 옷을, 왕위를 계승할 왕자, 조선시대 말로 옮기면 세자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자기의 칼과 활과 창, 군복까지 다 주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심지어는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다 넘겨버렸습니다. 그게 요나단이에요. 그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너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줄게, 내가 너에게 한 돈 100만 원 줄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도와주는 그런 우정관계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까지 다 그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맹약, 언약이라. 오늘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사람들이 너하고 나하고 그렇게 약속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약속을 뭐로 이해하느냐? 약간씩 속이는 걸 약속이라고 그래요. 성경 속에 있는 이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내가 배반해도, 내가 나를 저버려도, 내가 나를 떠나도, 내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끝까지 너를 내 생명처럼 사랑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요나단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요나단은 그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요나단이 다

다윗과 헤어질 때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셔 너와 나 사이에는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그 말이에요. 나는 그냥 육신적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너가 그냥 좋아서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셔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것을 갖다 커버넌트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프라미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대의 상관, 상대의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 이후에 다윗이 높 땅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가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어떤 왕궁에서는 아히멜렉 왕 앞에서는 침을 흘리며 대문에 가서 비빈 이야기 기억나시죠? 아둘람 동굴에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400명과 함께 잡족들과 모여 살았던 그 사정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나의 정적인 거를 그대로 살려주면서 보호하는 이야기가 그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사랑한다, 내가 너의 친구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랑과 우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각박한 세상, 진정한 우정을 보기 힘든 때에 하나님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보면 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들의 우정은 변치 않는 신뢰와 은약의 준수였습니다. 그 일 이후에 요나단이 떠나가면 요나단도 죽습니다.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근데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장애인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장애인 자기의 옛 친구 아니 지금도 자기의 친구인 요나단의 그 아들을 자기와 함께 상에서 먹게 하고 그를 끝까지 돌보아 줍니다. 다윗의 은약 이행 이른바 이것은 보통 우정과는 다르죠.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원수는 잘 지켜요. 원수 갚는 거는. 특별히 중국 사람들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예비의 원수를 꼭 갚아다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은 어때요? 세상을 떠나서. 너의 아버지가 떠났지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내게 행한 그 우정을 생명처럼 사랑했던 그 우정을 나도 지킬 거야. 이제는 내가 내 생명을 다하여 너를 지켜낼 거야. 대를 잇는 우정, 대를 잇는 왼수.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들의 우정은 우리가 표현하면 좀 어렵습니다. Divine Friendship, Divine Covenant, 신성한 언약, 신성한 우정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기에 너와 만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훗날 뭐라고 그래요? 이 요나단이 다윗이 요나단을 떠나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너를 위하여는 너를 해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이 저주를 할지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약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사실 요나단에게서 그 누구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언약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맺게 한 이 언약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라도 안 돼. 왕이라도 안 돼. 하나님 그를 지어주었어요. 아버지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만남이 중요한데 만남 속에 가장 먼저 생각, 이 사람 만나면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어떻게 출세할까? 거의 그런 만남이에요. 나와 그것과의. 소위 말하는 말틴 부버가 말하는 나와 그것과의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나와 너의 만남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뜻이 무엇이냐,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신적 만남, 디바인 미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가난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일이 뭘까요? 이 고약한 사람을 내 인생에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다윗이 요나단을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닌가요? 전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에 있었던 우정 이야기 하나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광해군 시대입니다. 1570년대부터 1640년대까지니까 지금부터 꽤 오랜 한 500년, 450년 전 사건이죠.

0: 그 나성용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부시 중 씻을 수 없는 범죄로 사형을 언도받게 되고 교수형을 기다립니다. 효자였던 이 나성용, 집에 돌아가 연로하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여쭙고 난 뒤에 저를 처형하라고 광해군께 청했습니다. 근데 광해군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만약 나성용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간다면 모든 경우에 사람들에게 모든 사형수들에게 동일한 그런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혹시 갔다가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건 아주 나쁜 선례가 된다고 선례가 된다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상황이 전개될 때 나성용의 친구 가운데 이대로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로가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광해군 왕 앞에. 폐하, 제가 대신 인질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의 귀환을, 성룡이의 귀환을 확신합니다. 갔다가 틀림없이 올 겁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을지 모르니 만약 저를 잡아두시고 만약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를 대신 처형하시기 바랍니다. 광해군은 허락했습니다. 야, 되겠냐? 사실은 의문이 많았습니다. 저는 돌아온다고 해도 가족들이 너 가면 죽을 텐데 왜 가냐고 하면 못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냐? 괜찮습니다. 저는 나성룡의 친구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 부탁합니다. 결국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룡은 풀려나 고향으로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갔고 대로는 광해군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날짜가 더디어 지나서 사형날이 다가오는데 대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형시간, 정오시간이 다가와도 대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형들을 다 베풀고 이제 막 여러분 그 다음에는 짐작하시죠 벌써.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으면 이야기를 여기서 왜 하겠어요? 임금의 명령이 떨어지기 직전 성룡이 막 나타납니다. 헐렁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간신히 왔습니다. 이제 제가 왔으니 대로를 풀어달라고. 이대로 나의 소중한 친구여, 저 세상에서 가서도 자네를 잊지 않겠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며 성룡이 이제 처형을 막 받으려고 하는 순간 그 두 사람의 우정을 그렇게도 비웃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감탄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려갑니다. 자기 옆에 있는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들의 우정이 너무도 부럽다.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이런 우정이 나의 우정이 된다면. 한참 두 사람이 껴안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다시 왕이 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위로 결정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저들을 방면시켜주라고. 생명같이 사랑하는 우정이 어디에 있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디에 있나요? 오늘 예수 믿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정한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시대에 우리 중앙 가족들이 이러한 진정한 사랑, 생명처럼 사랑하는 우정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에도 피테아스와 다몬이라든지 여러 이런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세속사에도 많이 있거든. 하물며 성경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사랑했던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신적 만남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하당로 교회 이효환 목사님입니다.
1: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구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에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70년 동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나라에 지금까지 평화와 안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와 주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2부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또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하고픈 찬양 있으시다면 지금 보내주시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 한 글자네요. 손이라고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출석 선물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유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손 한 글자 남겨주셔서 기도문 받으시고요.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저희가 이제 필사를 하고 있다, 성경 필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평소에 글씨를 쓰는 걸 많이 안 하다 보니까 필사를 하면서 손이 좀 많이 아프다라는 단점은 있었으나 필사를 해서 좋은 점은요. 후루룩 읽고 지나쳤던 그 말씀들 앞에서 잠시 멈추게 되고요. 또 머물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읽을 때와는 또 다른 교훈을 얻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제발 끝까지 필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출석 단어 손 한 글자입니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찬양 전해드리면서 엄청 신났어요, 혼자서.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손한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해드린 찬양이 뭐랄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에 나온 찬양이고요. 아, 7488님도 좀 느끼셨어요. 조금 전 찬양이 그 가요 뭔가 비슷하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피디들도 들으면서,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말씀 주신 대로 그 감성을 담은 찬양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의 꿈을 펼쳐봐는 그모 프로그램에 도전 무슨 벨할 때, 끝날 때 나왔던 그런 CCM이거든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때를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의 그 감성을 담은 찬양 함께 나눠봤습니다. 손한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해교회 홍정숙입니다. 낭독 한다래서 제가 더 나이 들으면 눈도 안 좋아질 것 같고 목소리도 또 더 이제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딱 하기 좋은데 이번 봉사에는 꼭 내가 참여해야지 하고 그냥 듣자마자 제가 신청을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0: 23장
1: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거 하나도 주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잠언 23장 오늘은요 세진의 교회 홍정숙 사모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잠언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은 23장을 함께 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운데 탐욕이나 방탕, 게으름을 멀리하고 절제와 지혜, 올바른 훈계로 살아가라는 교훈이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손 한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 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50님께서 오늘도 능력의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9277님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5389님 긴 휴가가 끝나고 오늘 출근하는데요. 더위와 잘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885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6309님 주님 이 손을 꼭 잡아주소서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9139님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 오늘도 순종하며 사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5615님은 손으로 섬기며 살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기를 8717님 오늘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함께 했으면

하고요. 4155님은 무더위를 잠시 쉬게 비 내려주심 또 생기의 바람을 느끼며 오늘도 주님의 손잡고 나아가게 하소서. 0582님 주님의 손 놓지 않는 그래서 주님을 느끼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7770님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8616님께서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극동방송 듣고 있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끝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오늘 한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8시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시편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다. 그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믿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아무 가치 없이 쓰러졌다. 그들이 살았던 흔적은 온데간데없고 유령도시만 남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베어 죽이실 때에야 그들은 하나님께 달려와 도움을 구하고 돌이켜 긍휼을 간구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석이심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마디의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들은 내내 거짓말만 늘어놓았다. 하나님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고 그분의 언약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셨다. 저들을 멸하는 대신 그 죄를 용서하셨다. 노를 참고 또 참으시며 그 진노를 억누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낱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대수로울 것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셨다. 사막에서 그들은 얼마나 자주 그분을 퇴짜놓았던가, 광야 시절에 얼마나 자주 그분의 인내하심을 시험했던가. 그들은 거듭 그분을 거역했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그들은 얼마나 빨리 그분이 행하신 일을 잊었던가. 대적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시던 날을, 이집트에서 여러 기적을 일으키시고 소암 평원에서 이적을 행하시던 일을, 그분께서는 강과 그 지류를 피로 바꾸셔서 이집트에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게 하셨다. 파리 떼를 보내어 저들을 산채로 먹게 하시고 개구리 떼를 보내어 저들을 괴롭히게 하셨다. 저들의 수확물을 벌레 떼에게 내주시고 저들이 애써서 거둔 모든 것을 메뚜기 떼에게 넘기셨다. 우박으로 저들의 포도나무를 쓰러뜨리시고 서리로 저들의 과수원을 망가뜨리셨다. 우박으로 저들의 가축을 사정없이 때리시고 벼락으로 저들의 소떼를 치셨다. 이글거리는 진노와 사나운 파괴의 불바람, 질병을 옮기는 천사 전위 부대를 보내셔서 그 땅을 말끔히 청소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 저들의 목숨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전염병이 저들 가운데 장궐하게 하셨다.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을 쓰러뜨리시고 함이 낳은 건강한 유아들을 죽이셨다. 그러고는 자기 백성들을 양떼처럼 이끌어내셨다. 광야에서 그들 무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주께서 돌보시니 그들은 두려울 것 없었다.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영원히 삼켜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분의 거룩한 땅으로,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이 산으로 데려오셨다. 그들을 가로막는 자는 누구든 쫓아버리시고 그 땅에 말뚝을 박아 유산으로 주시니 이스라엘 온 지파가 자기 땅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그분의 심기를 언짢게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믿기지 않지만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 악했다. 용수철처럼 베베 꼬인 배신자가 되었다. 이방인들의 난잡한 잔치를 버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추잡한 우상 숭배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짓거리를 보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의 절연을 선언하셨다.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실로는 텅 비었고 그분께서 이스라엘과 만나시던 성소도 버려졌다. 하나님의 긍지와 기쁨이던

0: 1편 32절에서 64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2: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1: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큰 기쁨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고난 속에서는 크게 외치신다. 고난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승기라고 했습니다. 절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함을 가르치시는 은혜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자신이 가치의 기준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여 악이 관영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고통에 익숙해졌습니다. 죄에도 익숙해지고 압제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는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이 찾지 않아도 구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구원은 언제나 먼저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전무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은 삶의 전부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불가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합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천사는 태어날 아이에 대해 여러 가지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능력을 약속하지 않으시고 거룩함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실력을 요구하시기보다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출생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림의 여인을 찾아가셨고 구원자를 준비하셨으며 이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를 다 들었지만은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시대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믿음이 부족했고 자기를 고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고통을 아파하셨고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 새로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고 소망이 전무한 것처럼 보이며 절망의 어둠이 깊을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서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고신대학교 원목실 김영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0: 신뢰하며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고신대학교 원목실 김영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990-6084 지역번호 051-990-6084번 고신대학교 원목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0: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극동방송이 개국하면서부터 프로그램을 맡아서 그러고 보니까 30년이 됐네요. 지금은 아침 5시에 방송되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을 진행 중입니다.
1: 지난 30년을 돌아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0: 아니, 모든 게 기억에 남는가 하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했죠. 아니, 그때는 잘 몰랐어요. 시간이 이만큼 흐르고 나니까 그 귀중하고 소중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가 들어있었다는 게 몸둘바 모르는 영광이죠. 그저 감사 또 감사할 뿐이에요.
1: 30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을까요?
0: 초창기에는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이끌어주심이라는 걸 모를 때에는 그럴 때도 있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꼭 내 뒷머리를 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내가 너를 이리로 보냈다. 그 말씀 앞에서 그날부터 지금까지는 꽃길을 걸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은 좀 외람되지만 아름다운 놀이터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일을 할 때마다 즐겁게 노는 것처럼 그렇게 섬겼더니 벌써 30년이네요.
1: 창원 극동방송과는 어떤 계기로 함께하게 되셨나요?
0: 제가 수십 년 전에 젊을 때 지상파 방송국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원 극동방송이 개국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도 극동방송이 개국된다고 해서 내가 일을 할 거라 그런 생각은 못했거든요. 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뭐.
1: 창원 극동방송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0: 지금도 이렇게 사랑을 받는데 앞으로는 더 사랑을 받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더해지고 세워지고 한 그 진솔한 고백들이 제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제 마음에 쌓여가고 있는 거죠. 네, 30살이니까 이제는 넘어질 일도 다칠 일도 없이 우뚝하고 강건하게 서 있는 극동방송이고 앞으로는 세월이 더해갈수록 더 건강함이 영육간에 더할 것이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장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3: 우리 함께해요.
4: FEBC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8월 6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분별력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복절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에 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해방된 이 날을 유월절이라 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유월절을 안 지키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해방된 날을 기념하고 이 날을 감사하고 이 날을 잘 지켜서 더 번영된 나라를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9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는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긋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게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아멘. 본래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부정하게 되든지 아니면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그때 지킬 수 없으니까 한 달 미루어서 2월 14일에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정하지도 아니하고 여행도 다니지 아니하면서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 이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요? 해방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잘 지키고 기억함으로 그 해방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광복절을 잘 지켜서 광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광복절을 잘 지켜서 후손들에게 복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백성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 광장 입구에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만큼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

그리고 기억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아랍 국가 속에서 보위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큰 소리 지면서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은 유월절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그 해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꼭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500년 전에 그 유월절을 지금까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대부분 가정 단위로 지키고 있는데 가정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인도자가 됩니다.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또 쓴나물도 먹는데 가족들은 3500년 전에 그 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백성이 그렇게 어려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어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지. 오늘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행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식당에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으면 이런 이 떡과 그리고 네 개의 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도자가 첫째 잔을 가족들에게 돌리고 이 잔은 헌신의 잔 하면 다 헌신의 잔 같이 그렇게 복창을 하면서 그리고 애굽과 광야 생활에 고난을 의미하는 쓴 나무를 먹습니다. 이때 출애굽기 12장 27절과 13장 8절을 읽으면서 그때의 감정, 그때의 본래 출애굽 때의 그 모습을 지금 연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러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마시는데 이 잔은 의문의 잔이라고 합니다. 왜 의문의 잔인가 하면 이때 애들이 어른에게 묻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오늘은 다른 날 밤과 다르게 하지요? 왜 오늘 특별한 이런 의식을 진행합니까? 왜 쓴나물을 먹습니까? 왜 이 맛없는 빵을 먹습니까? 그렇게 아이들에게 물으면 어른들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출애굽의 그 과정을 다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좀 더 원본 같은 말씀인 시편 113편과 114편을 노래하는데 우리 113편은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어느가 다른 민족에게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어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어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어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유월절 때 또 나올 때 그때 바다가 갈라지고 이 강이 멈추어 서고 이런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떡을 떼어서 나누어 먹습니다. 양고기도 같이 먹습니다. 그때 진짜 이제 만찬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잔을 마시는데 축복의 잔이라고 합니다. 가장

이 잔을 높이 들고 축복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떡을 떼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때 시편 118편 1절에서 6절까지를 읽습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잔을 마시는데 그 잔을 기쁨의 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유월절 만찬의 순서가 모두 끝나는데 이런 순서를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에서나 꼭 같이 동일하게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키워 나가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졌다고 하면 세계에 흩어지는 모든 이런 유학생들, 유대인 이 직장인들이 다 이스라엘 나라로 몰려가서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늘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라 사랑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가 어렵다 하면 목숨을 걸고 나가서 나라를 지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절이 되어지면 무슨 날로 우리는 생각합니까? 쉬는 날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만이라도 광복절 예배를 드리고 꿈같이 주어진 해방에 감사하고 나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갖도록 다짐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 오늘 교회 이외에 어느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해방에 대한 감사를 하는 그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나라 사랑하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었는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 인구가 2%예요. 미국 전체 백성의 2%인데 700만 명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400명의 재벌이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 23%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제일 선호하는 이 직장과 존경받는 사람은 랍비입니다. 랍비가 지나가면서 자기 애들에게 머리 한번 얹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들의 그런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제일 크게 선택받은 사람이 랍비라고 생각합니다. 랍비의 말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지도자가 되기를 선호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뉴욕의 중고등학교 선생님 5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 10개 대학의 교수 30%가 유대인이고 하버드 대학의 50%가 유대인 교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이 의사 아니면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미국 전체에 있는 변호사의 20%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라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신 해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나라를 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광복을 지켜나가는 방법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백성들과 선악을 분별 잘하는 이런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방법은 선거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우리 모두 솔로몬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의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이 뭡니까?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듣는 마음은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양심, 물론 양심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의 1차적으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선악을 분별해서 잘 나라를 다스리고 또한
지도자를 세우는 이런

0: 일들을 해야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에 따라서 지역과 나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뽑은 지도자에 따라서 뽑은 백성들이 혜택을 입습니다.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잘 세워지면 나라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네, 분별력을. 이제 제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소문들, 이런 이야기들 가만히 들어보고 그걸 가지고 아 하고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바른 이런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도자를 뽑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백성의 선악을 분간하여서 정의가 구현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부부만 살아도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젊었을 때 선악을 분별하는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정략 결혼을 하면서 남의 나라에 공주를 데리고 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 우상을 한 곳에 모아서 섬기게 있는 곳이 바로 멸망산이라는 산인데 성경에도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게 되어지면 감람산 그 남쪽에 쭉 가면 멸망산이 있다고요. 그리고 온갖 우상을 다 분별 없이 섬기다가 그는 나중에 나라가 갈라지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악을 분별하여서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고 내가 선악을 바로 구분해서 좋은 지도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법부의 판검사들이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80년 안에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이런 나라가 되게 된 것, 이거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0년, 80년 전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압제했던 그 일본 마담도 우리나라 GNP가 더 높아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자랑했던 그 소니와 전자제품 다 물리치고 우리가 세계에서 우뚝 세워지는 이런 나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 조선 1위의 나라를 우리가 달아내서 오늘 서게 된 것, 가는 곳곳마다 코리아 코리아 이렇게 대접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 이게 거저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늘 가르치고 우리들도 늘 이렇게 나라 사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해방을 독립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고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했던 것처럼 만 개의 입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인 줄 믿고 이런 강복을 맞이할 때마다 꿈꾸는 것처럼 받은 이 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해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이것이 거저 오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대가를 주고 온 그런 해방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가르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분별하여서 좋은 지도자를 세우고 좋은 법관들이 되도록 기도하여서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주므로 번영된 나라,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 제사장 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244-2501번 부산 영락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 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암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청소년 청년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리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잘 안 풀리면 리셋하고 싶다라고 하는데요. 게임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게 다시 시작하고픈 마음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게 비단 젊은 세대들만의 마음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그런 순간이 더 자주 온다고 하죠. 이번 생 처음부터 다시 살고 싶다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로 리셋 버튼이 있다고 해도 그걸 쉽게 누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쌓아온 시간들, 지금까지 겪었던 그 기쁨과 아픔들,